0: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저마다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복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토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려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패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시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뜩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슬기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슬길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슬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도로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복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이르렀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며 나직히 말했다. 여깁니다. 아니, 림치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림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걸하듯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 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며 거들먹거리던 림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흙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토로 왔다. 포로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앞편을 태우고 있는 통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나루토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였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

거리였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목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 가게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2. 이웃고운 날이 밝았다. 산비탈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봉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결은 마치 야생말이 달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층계 아래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복이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디 이곳 나루터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이 나루터를 운남 쪽에서는 교평 나루터라고 하고 사천 쪽에서는 중무산 나루터라고 했다. 중무산 이쪽은 산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싸전, 녹두묵이며 순두부, 옥수수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 과연 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50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다 늙은 호라비 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홍군이 온다잖아. 호라비가 대답했다.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장복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멀어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쳐준다니까. 정말이요?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향씨, 자네도 가자고.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재벌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은전 한 입이야?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씨라면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리던 참이야. 향씨는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은 호라비가 개면적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0: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혼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저고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지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쪽골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로차 나루토에 두 척이 있습니다. 호우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 리 되겠지요?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두 척이라도 좋지요.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배 한 척에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내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 말했다. 작은 배는요?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호우라비가 말했다. 듣기로 홍군은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성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1: 정말입니까?
0: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1: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2: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 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류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배장은 두 개 반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나루토로 보냈다. 로차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뗄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지었다. 그들은 배두 척을 빼앗고

싶어 어쩔 줄 몰라며 배 뒤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씨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치, 밥통 같은 이라고 눈은 어디 뒀어?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홍군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 이봐, 장씨! 이를 왜 그따위로 해?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만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숨은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 나루터에 이르렀다. 누백성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배 내척은 강을 오가며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장편 소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더강증후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더강증후군이라면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점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의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더강중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규모도 있고 특히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병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에 찾아서 병 보시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셨다고 치아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더강중위원에는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쌓으신 조일만 선생, 심장과 뇌혈관 질병에 있어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더강중위원회는 흠가구강이라고 있어요. 싱커거창이라고 세계금자 붙은 건데요. 흠가구강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흠가구강이 있습니다. 흠가구강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와 치료 효과가 너무 좋고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그 부분에서는 무료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발표합니다. 무료로서 구강 검사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이게 되면 완전히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너무 우수한 효과에 만족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며 그리고 2층에 올라오시게 되면 리명길 중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장춘 중의대졸업 한 다음에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고 있으면서 그리고 중의학 과학기술 2등 국가급 논문상까지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다각도로서 진단의 준확화가 특히 뭐 소화의 계통에 있어서는 물론 중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느 단순 어느 한계과 한계과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소화과에 있어서 너무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올리밀고 내리깨지 못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치료했는데 너무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피부과 전문의 최기명 원장, 최기명 준 선생께서는 이학학술적으로는 주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행정적으로는 거기 피부 전문 그 병원의 원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분은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주 중의원의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많은 그 병원에서 초청하는 걸 여기에서 딱 멤버를 그래도 최주임을 그 핀칭해갖고 여기서 피부과를 보시게 되어 있는데 단순 우리 연변에서만 소문난 피부과 주임 선생이 아닙니다. 이분은 완전히 전 나라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런 피부과 그 주임이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가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혀를 차지 않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서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얼굴을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많이 그 피부병으로서 힘들어졌고 이 뒷잔덩이가 완전히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그 피투성이고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도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동황중년의 조일만 선생님을 배우고 나는 장이 또 계속 수면제 먹으면서 이래 지낸다만 그리고 하나는 또 소변이 같이 근본하고 전하게 잘 수 없다만 그래서 다 시간에 말아본 데 나갈 수에는 없다만 기시는
1: 예, 건바지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예, 있고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썼지만 중이도 많이 배우고 이래 약 시도 배우고 했지만 어째 낫지 않다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도황중년의 그 조일만 선생님 가서 한 번 가봤는데 야 벌써 다시 처음 볼까나 아기들하고 합니다 벌써
1: 예.
2: 그래 그 다음 잠 뒤에 벌써 저 인차트들하고 합니다
1: 예.
2: 아, 묘합니다 약을 크게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에는 유미 가서 또 저기 한 번 두 번 치는데 두 번 갔다 먹자고 그랬는데 내일로 여행하다.
1: 예,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2: 예,
1: 그렇게
2: 예.
1: 시간 잡으세요.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치료에 대해서 신심을 갖게 되어 있고 예, 효과성이 의심할 예. 바가 없을 겁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예.
1: 찾아오세요. 예.
0: 네, 대단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도광중년 그 흥과 식감에서
1: 흥과 구강 예
3: 거기 가서 전문가 뭐 둘리로 했습니다. 그게 몇 번 가서 뭐 또 경본 찍고 그리고 검사도 어깨리 검사를 하는데 다 민비가
1: 그렇죠. 여기에서는 환자 중심입니다. 예예예
3: 예, 그것이 말이 민비로 하고 그래 예. 다른 데서 이렇게 둘리를 했다는데 아, 이거는 계속, 아까도 교정도 계속 뭐, 대기는 거동하다가, 아, 신경질 나서. 그래서, 방송 듣고서 도광중년 갔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며칠 댕겨서, 그, 어떤 둘리를 다 마사였습니다.
1: 그리고 그래요? 어떠세요? 지금 쓰기.
3: 와, 이게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아무리 식어도 뭐, 입건이 아프거나, 그저 둘리를 한 게, 그저 딱 맞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3: 예. 아, 정말 재간이 있습니다, 이 요즘.
1: 예, 예.
3: 그리고, 둘리, 그, 값도 저렴합니다.
1: 그렇죠. 따봐서 하니까, 그렇죠. 예. 80% 봤어요.
3: 예. 예. 정말 이거 뭐, 우리 집사람들 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예약합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3: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둘째 형님이 예, 한국에서 옮겨 오전 출약을 해보고 오늘까지 지문에 세 번째 진대 좌우만 선생님께 중풍후유증으로 예, 그 총도 흐르고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손발이 마대고 속거려 비거려던 게 오전에도 예, 소변 벌라도 댕기고 지팽이 찍고 댕긴다.
1: 생활이 자주 많은데 많이 지금 좋아지셨네요.
4: 예. 밥도 다 흘리면 그래 먹던 게 그것도 좀 많이 나가지고 오늘 가서 또 치우고도 하고 그 청약도 나도 짓다고 그래 일주일 짓다고 그래 예약한다
1: 그렇게 하셔. 절만 선생 중풍 후유증에 있어서는 알아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팡이 짚고 누이에 앉아오고 남이 부축하고 이렇게 들어오던 게 마지막에는 점차적으로서 자립해서 걸어나가는 이러한 그 효과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중풍 후유증에 대해서는 젊은 선생 찾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4: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5: 예, 도저서 할 만한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이 관절이, 무슨 관절이 원래 나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나 지금 나 못 갔다, 예. 여주관 협착 뜸이고, 이 태아성 관절까지 있어서, 예. 나도 못 걸었습니다.
1: 예.
5: 이게 지금, 예, 치료 두 번 했는데, 침도 맞고, 약을 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게 한 번 지가 벌써 효과 알깁니다.
1: 절만 선생님 명의 선생이 없습니다. 예, 예.
5: 예, 그, 이 관절도 잘하지만 또 약한 것도 잘하지만 또 붕괴해야 될 사람입니다.
1: 그렇죠. 예? 전면적입니다. 예예. 예. 예. 중리 자체가 그런데다 조일만 선생 기본으로 40여 년간이 중리 경력이 있으니까 어떤 환자들을 못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5: 예, 이 신부를 사람들다 또.
1: 예, 그렇죠.
5: 소리하고. 예. 그래 나는 저 오늘 뿌리 때서 오늘 더 가자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조일만 네.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오전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5: 그 2층에 그 치과 정말 이빨 잘합니다.
1: 아, 치과 찾으셨어요? 예, 예.
5: 예, 치과에 가서 우리 다 했는데 이빨 했는데 줄기도 잘하고 이 불란진도 뭐 그것도 잘하고 예. 어 이빨 씻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할 때 여러 사람 소개해준 게 다 칭찬한다.
1: 아 그렇죠.
5: 예, 이게 우리 오늘 2층 아줌마에 그 아줌마가 분리를 하겠단다.
1: 아, 여길 찾는데 확실하게 믿어도 됩니다. 예예.
5: 예, 나 선생님이고 예, 둘이 까고 했습니다.
1: 예. 예. 예, 두 분의 예약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신다. 예. 예, 저는 예, 조일만 선생님 보이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6: 저는 저번에 위병에 주생지 벌고 예, 지금 상이 나섰는데, 또 요즘에 이 자정센,
1: 결절이요?
6: 결절이 와가지고 고생합니다, 지금. 그래, 다른 데도 치료를 해서, 저, 낮 같은 게, 선생님이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선생님, 중요시간 경도 잘하고, 이 병이, 이런 병이 또 그리 잘한다 해서, 가서 본 게, 지금 이제 두 번 치료받은 게, 용효가 좋습니다.
1: 갑상선 결절을 주의해야 됩니다.
6: 박사 증언을 받은 선생님이 그런지, 정말, 신도치관경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병이, 효과는 벌써 진단 단서를 다른 데서 자꾸 오전한 이선 저를 척 보고 안단 말 말 들어보고
1: 그렇죠. 노중이
6: 치료받기 너무 효과 좋았어요. 예. 오늘 또 예약돼 아무래도 몇 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예약 되겠습니까?
1: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찾아서 전화했기 때문에 완전히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었으니까.
6: 예, 오늘 또 찾아서 치과도 더 보자 그럽니다.
1: 아, 치과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하고
6: 전화. 이번에 아래 이빨 한 개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와서 또 다시 또 그 다 다른 게 또 두 대 앞 한 개 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완전히 가능합니다.
6: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치료도 지금 예, 내 약 갖다 와서 세 번 먹었습니다.
1: 지금. 아, 그래요? 예.
7: 예, 나는 저기 이 심장뼈가 좀 예, 어느 정도입니다. 10년 넘어 됩니다.
1: 예. 어, 예, 예.
7: 당신병을 이래가지고 자꾸만 예, 가끔 가다가 이게 어떻게 돼 조금 걸어도 숨이 너무 올라오지 않고 숨이 막 차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예, 더한 앉았다 일어나 찌개게 되면 완전히 또 눈 앞이 그지 캄캄하게 이렇게 눈에 불꽃이 막히는 것처럼.
1: 예.
7: 그리고 이 심혈이가 고르지 못합니다. 어떤데 빨리 뛴다고 안을 형편 없습니다.
1: 어, 각별히 주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날에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심혈이 너무 빠르다면 예.
7: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예, 그 약을 그냥 달고 있습니다.
1: 예.
7: 여러 가지 약을 그냥 먹고 이래서 그래도 견제하는데 이번에 내가 이 조일만 선생님 약 갖다 딱 지금 와서 세 번까지도 완전히 소화됐습니다. 지금 예, 숨이 들거나 지금 무슨 이런 뭐니까 허리 놀리거나 그 다음에 뭐 조금 이 심리도 완전히 고려지고 지금 내가 매일마다 이 출근 해보게 되면 심리도 완전히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한 그래도 뛰는 게가 내 한 80개 재밌게 하고
1: 있어요. 리상적입니다. 너무 리상적입니다. 심리.
7: 예. 옛날에 나이가 100을 몇씩 130, 40개씩 올라갑니다.
1: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예.
7: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생님 치료를 받은다면 오늘 그러니까 세 번 지금 약.
1: 세 번째 일주일씩 세 번째 가신다 그렇죠. 네, 완전히 네. 이런 질병 같은 거 일주일씩 끝나네 하지 마시고 효과가 좋을 때 진일보 약 치료해야 됩니다. 예.
7: 네, 이번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효과도 좋고 또 효과도 빠르고 예, 약도 약값이도 또 다른 데만 많이 저렴합니다. 지금 이러고.
1: 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네,
7: 그래서 내 선생님 오늘 또 예약하고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가면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조일만 선생님 오늘 찾는 걸로 합니다. 예.
7: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7: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8: 아, 우리 그 뭔가 형님이 그 뭔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를 오랫동안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런설도까지 치료받고 아이밖에 안 돼. 딸이 진행하면서 하실 때 더 치료받아야 되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아 됩니다. 예예예. 예, 예.
8: 그 요대만 토지 이런 뭔가 협착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그 허리랑 구부정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잘하더라면 예. 그러면 계속 그래 또 아이 딸이 진행하면서 그것도 또 하실 때 더 치료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도 어디 치료라는 거. 예. 그래서 계속 치료받겠다고 또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됩니다.
8: 예.
1: 이분은
8: 그리고...
1: 거울...

0: 치과에 이제 고모가.
1: 예. 말씀하세요.
0: 치과에 우리 고모가 그때 들리러 하고서를 넘어서 찰떡이라니 잡수니까 붙지도 않고 용 거서 딱 맞아서 이렇게 헐렁거리지도 않고 용 도와서 그러니까 그 맞은 편에 그 할머니도 또 같이 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그 둘리를 다시 이렇게 교정하겠답니다. 옛날에 하던 거에 가서 그 가서 선생님이 그 다른 거 세거하라면 세거하고 이래라고 예약해달랍니다.
1: 아 네. 그렇게 하셔. 오늘 그러니까 절만 선생하고 그
0: 내일 신... 그 할머니 내일 가겠습니다.
1: 할머니는 내일 오시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0: 네. 부탁드립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덜만 중요하니까 덜만 선생님이 약 먹고 예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용지 아프고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날씨 흐리나리 이렇게 허리 폈다고 폈다고 못하고 다시 듣고 그랬습니다.
1: 아, 예. 골가마병 때문에. 예.
3: 예. 그래서 어떤 애는 이렇게 막 걸지도 못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약을 먹고 지금 효과가 많이 돼서 좀 더 예약하답니다.
1: 절만 선생 이야기입니다. 절만 선생 중이 로중에 속하니까 단순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골가마병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원급성 영양 같은 것도 다 해결 잘하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골가마병 비롯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뭐니까 지금 우리 아가 또 갑상선을 이제 그거 예약할 수 있으니까
1: 됩니다.
3: 다 된다.
1: 됩니다.
3: 그거 예약하시죠.
1: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4: 수고하십니다. 예.
1: 예.
4: 예. 제 동생이 한국에서 들어온 지 며칠 한 주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민길 선생님이 보이라고 해서 보였는데 기운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답니다.
1: 예.
4: 먹게 본 생각이 어떤 게 지금 음식이 단지와서 예, 또 먹고 있답니다.
1: 예.
4: 예.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영 수척해 봤을 때다.
1: 소화기통이 예, 상당할 정도로 문제 있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한국의 병원에서 진단하고 이민길 선생님 진단이 또 잡히니까 영 기뻐하며 믿음이 있어서 치료를.
1: 그렇죠.
4: 예. 치료를 계속 하겠다면서 예, 지금 예, 두번 약을 들어와서 먹습니다.
1: 예.
4: 예. 국감에 그 먹으니까 나서가 좋으니까 또 가서 들어왔는데 안 좀 다 먹지 않았습니다.
1: 예.
4: 그래서, 며칠 끝에 딱 대기는 미래 같은 게 그게 좀 미래 갈수 있고요. 위가 냉하면서 이제 소화도 안 되던 게 조금 온난한 감이 있었어요. 물도 혹시 참으로 이리다 영이 암색이 있었다가 넘겼답니다. 그래서 내려에 가서.
1: 예.
4: 그랬던 게 조금 지금 온난한 감이 있고, 깨우에 소화 좀 잘 돼, 좀 이전보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음식을 먹으니까 좀 맥이 난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그런 치과로 갔단다. 치과를 금리 통신하고 흔들어서 간 게 처치를 하고 왔답니다. 약을 한번 가져왔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금,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때 또 한번 가겠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하세요. 완전히 예. 됩니다. 예, 이러면 예. 거기 예약했기 때문에, 미리 거기 가서,
4: 예,
1: 가실 때, 예,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니 명길 선생,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보시고 계시는데, 이 리명길 선생 중의 경력 여전히 20년도 썩 지났습니다.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중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여러모로 불편한 환자들을 준확한 처방을 내고 특히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내가 아픈 부분, 내가 불편한 부분은 맨발을 딱딱 짚어내니까 벌써 여기에서 환자하고 심리적으로 꼬퉁대는 기초상에서 환자의 질병을 맨발로 진단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준확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더라. 특히 네 명결 선생님, 뭐 이사 선생님들마다 특점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명결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주약에 지금 소화계통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계시는데요. 소화계통의 문제가 있어서 소화계통이라면 단순 비위만 소화계통이 게 아닙니다. 그 외에 간, 담낭, 장도 다 포함해서 뭐 소화계통의 그 한 줄에서는 이런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식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원래는 성냥은 기본으로 드던 게 두 양 들던 게 되고 한 양밖에 들지 못하고 그것도 계속 올리매달려서 내리누르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결국 어떤 분들은 밥을 드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변소를 간답니다. 너무 뭐 직접 그 물배를 보게 돼 있고 소화되지 않은 것 제대로 나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흘 닷새 만에 한 번씩 변비가 심해서 변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건 종합적으로 리명길 선생 찾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하루에 한 번씩 24시간 나누어서 숙변을 저리 청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설사가 나가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거는 중이 중약을 쓰게 되면 특히 어떤 때 약을 쓰게 되면 변비약 따로 그리고 또 너무 설사약 따로 이렇게 하지만 해도 네 명길 선생 찾게 되면 모든 장도 문제를 한끼맺기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놓고 찾아오시게 되면 이 방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도의 문제는 장도의 문제로만 그 생각하지만 해도 그런 것 아닙니다. 장도는 우리에게 유익균을 보증해주는 주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분제 7, 80의 유익균은 바로 장도에서 생성되고 장도에 저축되게 되어 있는데 설사가 나가거나 변비가 있다면 이 유익균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는 기본으로서 비위가 허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간에서 모든 우리가 그 위장을 통해서 뭐 그거 많이 소화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위장에서 완전히 그거 새롭게 피와 살이 피가 그 뼈가 되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 경계라 간에서 500여 가지 합관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영양원소를 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신 음식이 간에 들어가서 내 살과 내 피로 되는 과정으로서 전환되게 되었는데 이래서 간에서 일단 간에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은 빠른 속도로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이 빨리 간다는 데는 이런 도리도 통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담낭에 문제가 있어갖고 담낭 결석으로 인해서 이미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담낭 결석으로 해서 일단 그게 담낭벽을 자극할 때게 되면 완전히 눈뿌리가 빠지는 그런 동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리명길 선생 첨약을 쓰고 나니까 그런 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가세워져서 아주 그 통통을 피해갈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담자 나봤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이미 너무 아파서 그 도황병이 오니 그 리명길 선생님 내일 아침에 예약할 수 있겠습니다.
1: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되니까 내일 아침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리명길 선생 찾으셔. 거기에 대해서는 준악간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오시겠습니까?
5: 네네네.
1: 예, 그렇게 하셔. 됩니다.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리명길 선생 우선 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구기대사로 되는 분들을 림상도사로 모시고 준악하게 병을 확진하고 그 처방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리 명결 선생 이렇게 구기대사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한 분들은 적습니다. 이 리 명결 선생은 완전히 그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림상적으로도 찾아볼 만한 우수한 의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단순 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기친구료법을 결부합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겠지만 해도 정기친구료법을 하니까 친구 같은 거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아서 늘 위에 뭐 꼭 올리 매달리기만 하고 내리 깨지 못하던 게 전기 친구 의료법 할까 그 자리에서 트름이 쭉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명결 선생 비장 위장 간장 담낭에 특히 그 간에 있어서 간경화 복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리명길 선생님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이 방면에서 우수한 치료 경력을 갖고 계시는 이런 우수한 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리명길 선생님 중립 치료를 받아보시오. 이분은 확실하게 좋은 치료 방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통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경추, 요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중이는 종합적인 치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명결 선생님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겠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님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대상 포진 포함해서 그리고 백전풍, 소보진, 습진 다 포함해서 네. 그 외에도 여러모로서 그 피부과에서는 우수한 좋은 네. 치료의사에 속합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노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6: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어제는 24절기 중의 처서였습니다. 처서는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삼복더위가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처서가 지난 첫날 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기상정보에 따르면 오늘 연변은 비가 오다 차차 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결 지역의 기온은 최저 18도에서 최고 28도 사이를 오르내리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일교차가 뚜렷해지게 됩니다. 네, 해 뜨는 시간은 오전 4시 38분, 해지는 시간은 오후 6시.

네, 바로 내일입니다. 8월 25일인데요. 제10회 전국 장애 예방이 날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애 예방의 날 공식 주제는 장애 예방 행동 실천, 건강 중국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자입니다. 지난 2016년 장애 예방의 날이 제정된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 생애 주기 맞춤형 장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장애 예방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는 선천적인 문제 혹은 불가피한 사고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발달장애, 어린 시절의 사고 손상, 성인기의 만성질환 유발 손상, 노년기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기능 저하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장애 발생 위험이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예방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애 예방은 결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의 산전검사와 건강관리로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 교육으로 외상성 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관리해서 질환으로 인한 기능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준수, 작업장 안전수칙 지키기, 일상생활 안전사고주의 등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장애 위험을 차단합니다. 올해 주제가 강조하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자는 핵심은 장애 예방이 정부와 기관의 정책 사업을 넘어서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애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이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장애 위험을 막아줍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나를 위한 배려이자 가족과 사회를 위한 책임입니다. 또한 장애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존중의 시설을 키워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이번 캠페인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장애 예방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 장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의 작은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 예방 지식을 공유하며 모두가 함께 건강한 중국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내번엔 연결시 인미로를 따라 개설된 BRT 2기 버스 선로가 정식으로 운행에 들어갔다는 대중출행에 도움되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시 BRT 2기 선로는 서쪽의 서시장 북역에서 시작해 동쪽의 진학수학교 역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가 2.75km이고 정류장 4개와 승강장 7개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로선은 10여 개에 달합니다. BRT 2기 선로는 공원로를 따라 개설된 BRT 1기와 연결되며 연결서역에서 출발해 도시 핵심 상권을 거쳐서 도시 동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능률 대중교통 회랑을 구축함으로써 시구역의 전반적인 통행능률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7개 새버스 승강장은 외관 디자인에서 1기 양식을 이어받았으며 탑승료금 결제 방식 역시 1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승객들은 승강장에 들어가기 전 교통카드, QR코드 스캔 등 현금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동일 승강장 내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승강장 내부 전광판에는 차량의 운행 방향과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승객들은 이동 경로를 합리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버스 정류장은 동행과 서행 양방향 승강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동행 승강장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서행 승강장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이용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가 중국 인쇄업종의 권위적 간행물 인쇄매니저가 선정한 2026 중국 인쇄포장기업 10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동북지역 인쇄공장으로 처음으로 인쇄포장기업 전국 100강에 진입한 쾌거입니다. 연변장백산 인쇄유한회사는 지역 인쇄포장산업전환의 참여자와 주동자로서 대외로 전국 담배 포장 시장의 귀를 포착하고 대내로는 공장 건물 확장, 지능화 기술 개혁을 통해서 발전의 단점을 보완했고 실제적인 대상 투입으로 생산 능력 난관을 개조하면서 제조 소주를 끌어올렸습니다. 회사는 최근 연간 길림 연초 공업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에 입각해서 대외 시장 확장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지역적 한계를 끊임없이 타파해서 전국 연초 분야 공급 사슬과 접목했습니다. 현재 하남, 중경, 운남, 절강, 감숙 및 광서 등 10개 기업 중국 연초 고객을 육속 개발안에서 성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외 시장을 다원적으로 개척하는 업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네, 시장 개척의 성과는 경영수치에서 직관적으로 체현됐습니다. 회사의 판매액은 연간 연속 20% 이상의 연도 증가율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세계 성외 중국 연초 고객의 총 9개 락찰 제품을 순조롭게 따냈으며 신규 락찰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고급 담배 표지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생산 장소와 생산 능력 배치는 점차 발전 리듬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성외 주문을 접수하고 연초 업종 포장 제품의 고급화 발전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회사는 올해 8월에 공장 건물 확장 대상을 가동했습니다. 이 대상의 총 투자액은 6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은 약 6,367평방미터에 달하며 3층짜리 종업 생산 공장 건물을 새로 건설하게 되는데 총 건축 면적은 1.66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새 공장 건물이 사용에 투입되면 고급 담배 표지 생산 라인의 적재 능력을 대폭 제고해 추후 대량의 규모적인 주문을 접수하는 데 시설 토대를 닦게 됩니다. 회사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능화 개조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2,407만 원을 투입해서 인쇄 라인의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공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설비는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설비 투입 전에는 한 생산 라인에 여러 사람이 당직을 서야 했고 적지 않은 절차는 노동자들이 수동으로 기계를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견보를 대조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색차, 인쇄 위치가 어긋나는 등 편차가 쉽게 나타났습니다. 설비가 사용에 투입된 후 지금은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추적, 시스템을 위탁해서 설비가 자주적으로 고정률 생산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조장 일꾼이 전체 작업장 설비를 관리할 수 있어서 인건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제품 품질과 일간 생산량도 질적인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능화 설비는 인쇄, 검측, 교정 등 전과정 공정을 자주적으로 완성할 수 있고 디지털 관리지어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산 매개 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능화 승격 대상이 모두 착지되면 담배 표지 연간 생산액이 5천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최적화로 더 넓은 수익 공간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산을 뚫어 건설된 한 갈래 수로가 60여 년간 가없이 펼쳐진 논에 감로수를 대고 한수의 노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변강 아들 딸들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번에는 산천의 격변을 이룬 분투의 서사시 원봉수로 60년의 역사 이야기 돌이켜보겠습니다. 네, 60년 전 불군의 변강비촌에가 전국 각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화령시 원봉수로 건설의 장가를 노래했으며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아들, 딸들의 분진의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거슬러 1956년으로 올라가 봅니다. 송성진은 두만강을 끼고 있어 수원이 풍부했지만 가파른 산세 때문에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강물의 수위는 산속의 옥토보다 낮았고 드넓은 비탈밭은 해마다 관갯수가 부족했습니다. 큰 강을 끼고도 논에 댈 물이 부족해 날씨에 기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지난 세기 중엽 현지 주민들이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상황을 개변시키려면 수리 건설을 건설해 강물을 산 넘어 경작지에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6년 원봉수로 수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열악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제대로 된 길이 없어 대형 기계 설비가 들어갈 수 없었고 세멘트며 모래 자갈돌을 전부 멜대로 사람이 어깨 메고 날랐습니다. 하지만 300여 명의 여러민족 건설자들은 깊은 산 속에서 낮에는 산을 뚫고 돌을 부수고 밤에 잠깐 휴식하면서 극히 열악한 여건에서 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동인 채 공중에서 작업하고 돌을 깨고 폭약을 터뜨리고 자재를 나르고 제방을 세우는 작업은 걸음마다 위험하고 단계마다 난관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2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58년 원봉수로가 완공돼 물고 가투기 시작했습니다. 거세차게 흐르는 두만강물이 60m 높이의 산 언덕을 넘어서 450헥타르의 토지를 적셨습니다. 이때부터 높은 산 언덕은 비옥한 들로, 황무지는 곡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체를 뒤바꾼 이 창가 속에는 가장 감동적인 민족 단결의 바탕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식량은 대부분 수수밥과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이었는데 식감이 거칠어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은 집에서 담근 김치를 현장에 날라서 상큼한 맛으로 고된 노동의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있습니다. 명절 되면 한족 건설자들은 여기저기서 식재료를 구해 물만두를 비조 나눠 먹으면서 음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가깝게 이어갔습니다. 이는 소리 건설의 쾌거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맘 한뜻으로 꿈을 이룬 생동한 산천의 변화였습니다. 네, 1966년 원로 원봉수로가 개통된 지 8년이 되던 해 당시 화룡현 문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작곡가 고 김봉호 씨는 풍수가를 창작 주제로 삼고 화룡현에서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며 산을 뚫어 곡창을 일군 자신의 경험에 결부해서 단숨에 곡을 지었습니다. 1968년 작사가 한윤호가 중국어로 가사를 새로 붙이면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올리고 강을 막아 제방을 싼 건설 장면을 가사에 넣었고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이로부터 전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이 올리네. 격앙되고 낭낭한 선율과 소박하면서도 힘있는 가사는 원봉수로 건설의 웅장한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열정이 불타는 그 세월 변강 아들, 딸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척 실천한 분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조명했습니다. 네, 60년간 이 노래는 해란강 반에서 전국 각지로 향하며 연변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문화부호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군평 정석에는 연변을 시찰할 때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았습니다. 초민들이 붉은의 변강 비춘에 익숙한 선율에 맞춰서 흥겹게 춤추는 모습을 본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촌당지부 서기로 했을 때 마을의 방송에서 매일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매우 귀해했다면서 오늘 해란강반에 섰는데 노래에서 언급된 고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애성어린 말인 경전의 선율에 새로운 시대적 빛을 더해줬습니다. 한수의 노래, 한갈래 수로, 하나의 열토, 한 줄기 초심이 서로 어우러져 힘을 실어주면서 연변의 독특한 홍색 기억, 문화 저력과 정신적 힘으로 촉적됐습니다. 원봉수로는 생명수로를 넘어서 풍작수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새 시대의 행복수로, 지능수로로 거듭났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선 후 송성진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이라는 조서를 든밀히 둘러싸고 한남정시를 일상사업에 융합시켰습니다. 동호, 흥변 등 사업을 심화하고 한마음으로 변방의 융합조제 활동을 전개했으며 여러 민족 여성들을 조직해서 밀가루 음식을 만들며 특색 농산물 장터를 마련하는 등 방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늘날 원봉수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관계 기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 전략의 추진과 함께 더욱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주위 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가 변경을 따라서 굽이굽이 뻗어나가며 깊은 산의 폐쇄를 타파하고 사면팔방에 관광객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구남산 아래에는 아름다운 논밭 풍경이 펼쳐지고 향촌 캠핑장과 특색 장터가 자리 잡으면서 명절과 휴일이면 송산 장터는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입살, 꿀, 조선족 고추장 등 현지 특색 농산물이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통해서 심산 속에서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면서 현지 특색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60년 세월을 지난 원봉수로는 연변의 여러 민족 이민들이 형제 참회처럼 서로 아끼고 단결 분진한 두톤종을 견증하고 올 한해도 풍작을 염원하면서 산후에 푸른 논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에 초소가 지난 첫날,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시작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네, 초소는 말 그대로 더위가 물러간다는 뜻으로 이제 삼복더위는 서서히 그 기세를 잃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빛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소가 지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고 공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여름 동안 차가운 음식으로 지친 비장과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진 날씨에 대비해서 얕은 옷을 또 얇은 옷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차 건조해지는 공기로 인해서 호흡기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환절기를 보내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오늘 나눈 건강 이야기가 모든 가정에 전해져서 이웃간의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온기가 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내일 날씨는 오늘과 또 비슷할 전망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가벼운 겉옷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기분 좋게 한 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보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보약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시장에 나온 이래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이처럼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고 정신이 나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물더라. 서약을 하는 대체하기 어려운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하루에 3번 드시는데 3번 모두 식전에 드십니다. 보약등석에 속하는데 보약등석이라면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혈압이 오를까봐 혈지가 오를까봐 걱정하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보충해주면서 부상타워 머리에 올라가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시름 넣고 복용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복용하라 하지 않습니까? 참남성 구백에 한 가게 598원인데요. 하루에 3번 복용합니다. 15세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0가게 야드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이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셔보시게 되면 와, 우리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이구나. 이렇게 정신이 나고 이렇게 맥이 나고 이런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 많은 약을 드셔보셨지만 해도 이처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가진 제품은 드물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고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좌우가 되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참남성 구백을 어전 한 달이 거의 되게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다른 약에 비해서 엄청 효과 빠르고 좋은 효과 잘 알린다.
1: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예, 예.
2: 맨날 병 안에가 보이기 전 기혈부족이라 해서 그냥 맥이 없고 예, 머리부터 어디 바깥까지 아예 분덕이 다 아팠대요.
1: 아, 그렇죠. 어느 약을 써야 이거 다 해결하겠는가 예.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예.
2: 근데 요즘에 이 약 먹으니까 나의 놀성 머리 흥하고 어지럼증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좀 맥이 없어 그냥 누워만 있었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맥이 납니다. 그렇게 예. 먹이 그냥 이놈이 있으면 뭐냐 먹이 그냥 개하고 또 아프고 벌겋고 뿌옇 먹이 쉬우고 이랬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목이 그냥 간질거리고 기침이 자꾸 나고 하던 동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렇죠. 내 지금 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피가 나고 나도 머리 기운하고 정신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많이 좋아져서 저는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덜 난다.
1: 콤파치 든든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2: 잠을 잘 자고 예, 하루 머리 기운하던 게 정신이 요즘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예.
2: 그리고 몸이 맥이 오니까 나 다리도 많이 맥이 오면서 다 가벼워진다.
1: 그렇죠. 집에만 계시던 게 움직이기 네. 싶어질 겁니다. 이제 품절차.
2: 길 오니까 자꾸 어디 놀라 다니기도 싶고 맥이 없는 거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던 게 아예 아픕니다 지금.
1: 그렇죠.
2: 그래 지금 어제 한 달 거의 되게 먹으니까 여름에는 많이 좋아가지고 있을까나 오늘도 더 배달해 먹자 그런다 활동 있을 때.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이라서.

0: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가 또 출처가 하얼빈 제4 중약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 중약창은 명문제약창에 속합니다. 혹시 약방에 가서 약을 살 때 봐도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소분자 분리 추출물로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빨리 그 여러 다각도로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으니까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은수장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제가 방송국하고 저는 적당히 시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네.
3: 저희 다른 약에 비해 좀 효과 특별히 빠르고 용좋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네. 나는 일로 꽁치에 부수도 있고 저기 혈압이 높아서 예,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이 없고 예, 정신 항상 흐리멍텅하던 게 이중살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그럼요. 예.
3: 네. 지금 어지럼증이 아니니까 나 정말 고려 정신이 난다니.
0: 어지럼증은 주의해야 됩니다.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서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는 그 원기 부족, 하나는 뇌혈관의 문제점은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로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심장이 힘있게 팍팍 쟀다 놨다 해야 되는 건데 심장이 미미하게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뇌 영양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돼서 뇌 어림증도 나고 그런 거죠. 예.
3: 네, 개우에 즉석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래 항상 밥은 먹기 싶은 생각이 없고 내 밥만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만나도 불구하고 이러던데 지금 이거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된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그 황제내경에서는 비위는 기혈을 생성하는 제일 근본의 원천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사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비위를 도와주는 거고 부중해서는 중초를 도와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되고 그렇죠. 예.
3: 네. 그래서 저기 밥을 잘 먹으니까 애매기 나고 정신도 나고 그리고 잠은 이제 못 잤는데 지금 잠은 잘 자서 정말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잠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없던 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 난다.
0: 아, 그렇죠. 정신해야 예, 됩니다.
3: 예.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예. 어쨌든 이 약 먹어보니까 난 여러 명을 지금 효과가 대단해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계속 쓰려고 예. 명소방도 내가 먹고 있는데 나는 눈이 백내장도 있고 눈이 가렵고 눈물이 자꾸 나오지 못해 했더란 말인가.
0: 예.
3: 그리고 저기 물치가 자꾸 쌍겨블리도 보이고 이러던지 이승사이 지금 그건 나서졌습니다.
0: 그렇죠. 눈병 치료에서는 명세방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유감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곁에 다가섰는데 이걸 쓰게 되면 어지간 눈병 증상하고 눈병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3: 예. 그럼 백내장도 예, 이제 먹으면 많이 맑아지고 예. 어쨌든 여러 명은 효과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들어볼 때 활동도 좋고 해서 이번 할때에 들어가서 약점 배달받자고 전화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제 참난 성구복이라고 먹는 한우입니다.
0: 아, 예.
4: 예, 이게 한 달 좀 그저 넘게 먹었어요.
0: 예.
4: 이거 먹기 전에는 제 머리 영 아팠단 말입니다.
0: 머리. 예, 머리가 아픈 게 그게 노래는 주해야 됩니다. 예.
4: 예, 머리 영 아파가지고 이 아, 약을 이 약 먹어도 안 되고 저 약 먹어도 안 되고 이게 거기다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이 그다음에 가슴이 계속 더부룩한 게 그래서 딱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짱했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이 뒤끝이 그 길로 그래서 이 계속 딱 모이고 저 꼴똑 찬 것처럼이 그러면 밥맛도 없고 이게 골관절에도 안 좋고 이 자관 허리도 아프고 무릎피도 아프고 어디나 언제나 뭐 이러는 데 들어서 그런지 아예 아픈 데 없이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다.
0: 그렇죠.
4: 그, 예, 그래서 이 약을 좀 여기 아프면 이 약을 먹고 저 약 어, 예. 먹고 이래 약을 좀 쭉 그저 밥상에다 줄 세워놓고 먹었는데 이 예, 효과 진짜 예, 잘 모르겠습니다.
0: 어, 간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 오히려.
4: 예. 예. 예, 이 약을 어떤 때는 이 어느 거 먹었든지 어쨌든지 생각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밥상에다 이렇게 순서로 쪼개 이렇게 배려해놓고.
0: 어, 예. 예.
4: 그래도 크게 효과를 모르겠는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는 건 해결 안 됩니다.
0: 예.
4: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던 건 그러다가 내일 참남성 구박하고 방송 듣고 뭐 듣고 이래 먹어봤는데 진짜 요 한 달 내 조금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0: 예.
4: 이거 먹으니까 이 가슴이 더부룩하던 증상 이게 많이 나사진단 말입니다.
0: 그게 풀려야 됩니다. 예예. 예, 예.
4: 가슴이 그것도 더부룩한 게 그것도 이 딱 민치끄대고도 무슨 게 딱 그저 한 것처럼이 그리고 이 머리랑 아프던 증상에도 많이 나사진다.
0: 그게 어째 그런가 하면 수간 제위해 준단 말입니다. 간에서 모든 걸 잘 수통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가기관에 특히 머리와 심장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니까 그게 그렇게 편해지는 겁니다.
4: 예, 좌우간이 이거 이제 뭐 얼마 안 먹었는데 후수가 진짜 다
0: 너무 빨리 됩니다. 하루에 세 번 식전이 합니까?
4: 예, 후수가 빠르지 효과가 영 빠릅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골관절도 안 좋던 게 그것도 계속 나가 활동하자면 집에서만 계속 그 먹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0: 진짜. 예.
4: 그래서 집에서 그저 왔다 갔다 이러다가 근데 이거 먹고 지금 이 허리 다리도 이렇고 머리도 슬 아프고 그러니까 나가 활동하기도 해 아무런 부담이 없이 지금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4: 예. 그래서 이 이내 처음에는 이래 얼마 안 있었단 말입니다. 약도 너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0: 아, 그렇겠죠. 예, 예.
4: 지체 가지고 조금 먹어본다고 서 자관 잠깐 자금 자금만 써서 먹었는데 한 달 조금 풀 먹으니까 이게 좀 이제 효과 나는 게 알리니까 이 계속 먹으려고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참남성 구박의 그 출처가 명확하고 그리고 소분자 분리 추출물로 되어 있고 분리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기 효소 분리 추출이 방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촉매제를 쓰는 데서도 이 촉매라는 것은 기실 화학 반응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해도 기실이 이게 마지막에는 그 약에서 뽑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효소 촉매라는 건 우리가 소화 흡수할 때 시험을 하는 게 그게 효소입니다. 이런 촉매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아무데도 이건 부담 갖고 약물로 인해서 간의 부담, 그 건파체 부담, 위의 부담 이게 없으니까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민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이 당뇨로 인해서 예, 백내장이 들어와가지고, 예.
0: 아, 당뇨로 눈에 문제 생기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5: 예, 용이 예, 눈이 보이지 않고 앞에다 썰려를 딱 서놓은 것 같은 게 부은 게 어성터성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지 눈이 있잖아, 예, 백내장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면으로 불편함에 눈에 핏발도 서고 그도 예, 눈물도 자꾸 내리고 이러면 영 신고서도 봤는데 이 민소방이 이전 쓰지 한때 6달 되니까 예, 눈도 맑아지고 눈물도 안 나고 핏발도 없어졌습니다.
0: 그럼요. 예예. 예,
5: 예. 예, 영 좋습니다. 눈이 그 부 어떤 게에도 좀 맑아지는 감이 납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5: 예, 좋습니다. 어쨌든지 이 안압도 올라가 어떤 때 속속 질거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게 그런 증세 지금 없으니까 예, 눈이 좀 편안한 감을 줍니다.
0: 그렇죠.
5: 예, 예, 오늘이 12가 배달 받자 그립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눈병 치료에서는 맹서방이니까 알아 쓰시기 바랍니다. 12각에 12각 주고 눈에 붙이는 거야 10각이 따라갑니다. 예.
5: 예, 예.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 참남성 구부약 먹는 환자입니다. 이 동맥경화로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거의 잘 먹었는데 예, 지금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빠릅니다. 한 달이면 효과가 예. 나타나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6: 머리가 영 맑아졌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0: 계속 예.
6: 위축성 위원이 돼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 이 소화기관들이 대다 있었습니다.
0: 그렇죠.
6: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는데 지금 맥이 납니다.
0: 예.
6: 그래서 뭐니 약을 적게 쏴서 지금 오늘 약을 40과고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남성 구방역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방액은 일단 견제에서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홍삼 이 제품 자체는 기본에서 온화한 보충제로 되어 있으면서 후마이 꾸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마이 꾸터라는 것은 우리가 맥을 짚어보면 당신이 너무 허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드신 다음에 당시 한 반년 이렇게 지나서 가서 다시 네. 중이한테 맥을 보여보셔. 아주 맥박이 힘있게 뛸 겁니다. 그건 원기를 도와주는 네. 역할을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사전을 펼치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행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여행은 때로는 도피이고 때로는 만남이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긴 대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똑같은 카페의 아메리카노, 또 익숙한 침대에 푹 꺼인 자국,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발을 빼고 싶을 때 우리는 지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바쁜지 아무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낯선 거리의 보행자일 뿐이고 익명의 자유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남을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오래전 약속했던 친구를 만나러, 멀리서 살고 있는 가족을 보러,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떠납니다. 여행길에서 만

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죠. 같은 기차 안에서, 같은 숙소의 테라스에서, 또 같은 해변의 모래 위에서 우리는 잠시 스치는 인연임을 알면서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속내를 털어놓고

특별히 오늘은 고향으로의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저에게 고향은 연변입니다. 두만강의 물결이 요요히 흐르고 장백산의 능선이 사계절 다른 옷을 갈아입는 그 땅. 연길의 거리에는 커피 향이 진하게 풍기고 시장 골목에는 김치와 떡볶이 그리고 정겨운 우리말 인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여행은 다른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설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련함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연변으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때쯤이면 어느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고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통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한 그릇을 비우고 오래된 친구와 길거리에 포장마차에 앉아 맥주 한 잔 기울이고 또 학창시절 때 다니던 운동장을 천천히 걷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행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세상으로 태어나서 처음 딛는 땅이고 우리가 세상에 지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의 여행은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가는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러 가는 여행 말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떠나는 여행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을지, 또 어디로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모든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피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때론 외롭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나는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뭘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일과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낯선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는 비로소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면 의외로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공용 주방에서, 기차 안 옆자리에서, 혼자 앉은 식당 테이블에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열린 마음으로 낯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 서성진에 위치한 진달래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달래촌은 원래 명암촌이라고 불렀으며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 서성진에 속해 있습니다. 연길 화룡 1급 도로 북쪽에 위치하고 화룡에서 21km 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4,369헥타르, 상주 인구는 1,200여 명입니다. 그중 조선족 인구가 96%를 차지하고 현재 거주 세대는 110세대입니다. 이 마을은 2010년에 재건됐으며 3년이 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산을 등진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촌 안에는 진달래 6만 천여 그루가 심어져 있고 민속 문화에 의거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진달래 국제 문화 관광 축제를 몇 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달래촌은 2019년에 국가 3A급 관광구로 평가를 받았고 같은 해 전국 농촌 관광 중점촌 1차 명단과 제2차 국가 삼림 향촌에 선정됐습니다. 2023년에는 제6차 중국 전통 촌락 명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광객 접대량은 2020년 23만 5천 명에서 2023년 52만 5천 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837만 원에 달했습니다. 진달래촌은 조선족 문화 특색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속 관광, 전원 관광, 향토 음식, 농가 민박 등의 기능을 갖춘 3A급 관광경으로서 자연 경관 자원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진달래촌에는 주택 110채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주택 구조는 조선족 특색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촌 안에는 농가 민박 88채를 비롯해 웅저장 배추김치 기지, 민속 오락광장, 민속문화 휴식체험센터, 화훼원, 민속풍정원 등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연경관 구경, 현지 음식 맛보기, 전통 민가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등의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진달래촌은 주화인 진달래를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화훼원인 2003년에 착공돼서 진달래 6만 천여 그루를 심었고 화룡시에서는 이곳에서 진달래 국제문화관광축제를 개최했는데 문예공연, 미식축제, 상품 전시 판매 등 행사가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진달래촌은 여러 차례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가 됐고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레저향촌, 전국 소수민족 특색 촌락, 전국 문명촌 등 국가급 영예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진달래촌에 오셔서 특색 있는 관광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을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행은 자신에게로 가까이 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또 만나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약속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 문득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가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통해 어떤 자신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질문을 가만히 가슴속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설렘을 선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두근두근한 마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나무와 넓은 하늘. 낯선 도시의 골목길에서 만나는 따뜻한 카페의 향기.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아름다움들이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계획이 빽빽한 여행보다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이 더 큰 행복을 주기도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표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걷고 보고 싶은 풍경을 오래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맛보며 낯선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얻고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며 자신의 한계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걷는 여행, 또 여름에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여행,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여행, 또 겨울에는 하얗게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는 여행. 사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떠나도 여행은 언제나 새로운 설렘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적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더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떠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의 풍경을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동네 골목을 처음 온 것처럼 걷는 것, 그런 작은 시선의 변화가 우리 하루를 여행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떠날 그날의 설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우리는 이미 여행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민여풍의 가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아리랑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포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근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곽에는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9곽이면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근신고는 약량이가 많습니다. 한 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병사리용 큽니다. 예, 그래서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병사리에 약이 한 마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거우방이라는 게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오래 다르기 때문에 약이 적게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효 성분이 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나온 겁니다. 잡숙이 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이래 부숴서 그 다음에 따가물 불릉불릉 끓는 물이 한 반 공기 떠놓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갈 넣고서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쑥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잡수는 겁니다. 예, 결국 또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딱 거기다 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10곽 싸게 되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고, 10곽 싸는 분들부터 우리 먹어드리는 감은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친구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고루고루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침 맞는 게 료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침은 한 번 맞게 되면 한 4나흘 먼저 휴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맞고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이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또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땀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겨우 침도 우리에서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자는 이런 각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서리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와서 침 맞고 그 다음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엄청 좋지요. 편리하고. 예, 그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이가 뭐인가, 떠우디란 말이 있습니다. 떠우디란 게 뭐인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꾸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번에도 그 영종이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그분도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아이들 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또우디라 말했습니다. 또우디 하기 때문에, 예, 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침도 놔주는 겁니다. 예, 개체하면 그 이치식 말만 그래서 약을 쏙 환자분한테 팔고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효과 있겠으면 없겠으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떠우디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우리인데 어서는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믿고서리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디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면 수시로 저한테 전화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이런 방법이란 다 알려드리고, 예, 이래서 우리 약도 그렇습니다. 쓸 때 우리 이 건신고는 기본적인 처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 기초상에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예, 어느 약제는 더 많이 들어가야 효과 좋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약제를 배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침구가 딱 들어감으로써 전신이 막힌 경락을 다 열어주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이 경력도 우선 20년 넘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 병도 보여봤고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가 생전에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서리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인해가지고 자기 불편할 때 또 찾아오고 남들 소개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완전히 료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병원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고 어느 방면이 문제를 인해서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우르르 나와서 그러면 이 전세한테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료해를 하고, 예,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예, 먼저 저한테 와서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이 나오지수의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찼다의 뜻이죠. 예,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단 받은 거 가지고서리 내 질병을 몽땅 진단 못합니다. 어떤 건 나타나야 납니다.

0: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쁜 물이가. 그래서 이 나쁜 물은 제일 중요한 이 물이가 대사에서 나가는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중의에서 말하는 산자오시통이라는 겁니다. 서의 해부학 각도에서는 지금 박해통으로 말하죠. 근데 이 산자오시통이가 언제 공작하는가? 밤에 9시부터 11시간에 공작합니다. 이 산자오시통 열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잘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땐 자지 않고 막 새벽까지 아이 자고 계속 이런 날이면 그 산자오시통이 열기지 않아서 인체 내 들어온 이런 물들을 대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물을 하게 되면 잘 알아먹던데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노지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옳죠?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에 물을 한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 낭중, 쓴 낭중, 이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복수, 복수도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에 병원에 가서 가서 대고 물을 뺐을 쓸데 없습니다. 그거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무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물을 뺄 때면 사람이 원기가 팍 빠집니다. 근데 중의학은 이 중약제 처방이가 전문 어느 곳에 물 이런 것들을 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이가. 그러면 노지수에 일단 생기게 되면 중얼옌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옌, 비도옌이 이 코 극작의 염증이랑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얼비 호크에 가서 또 이거 염증 치료를 하죠. 노지수에 이거는 또 달러 치료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세는 대뇌 안에 물이 차서 그 옆팔에 신경 눌러놓거나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예,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그 증거로, 싸움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먹기 전에는, 아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어찌 심한지 죽을 뻔했습니다. 갈아붕기라,
0: 갈아붕기.
2: 예, 그런데 이 그 증거를 먹으면서부터 예, 갈아붕기 첫째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 갈아붕기는 그 피부 그 밑에 있잖아요. 습열이 깨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건신고가 이게 반샤시신탕이라는 이 처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습열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갈아붕 증상은 잘 해결됩니다. 네.
2: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까?
0: 네,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
2: 그리고 이 밴디가 또 있고요. 가만히 있어,
0: 내 돈보다. 변비 해결됩니다. 우리, 그, 공룡수치에 또 변비도 해결된다고 썼고, 예.
1: 네.
0: 여보세요?
2: 예.
0: 예, 예.
2: 그 다음, 그리고, 예, 저기,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예.
0: 귀 소리라는 거 해결된다고
2: 썼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0: 예.
2: 강경화도 더 있고, 예.
0: 네. 예.
2: 입에서, 입이 쓰는. 입맛이 또 씁니다.
0: 예, 예.
2: 여러 가지 면역을 아주 나빴는데,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들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우리 건신고 본신이가 또 간경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열리게 되면 담나에 좋아지기 때문에 입이 쓴 증상 해결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증상이 다 완화되니까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갈아붕기 첫째 이렇습니까?
0: 맞습니다.
2: 예.
0: 그게 좋죠.
2: 소리 나서 자주 못했는데 아, 지금 또 소리가 나지 않을까.
0: 네.
2: 예. 이때 쓰고 밥이랑 먹고 싶지 않던게 지금 밥도 잘 못 쓴다. 아예 쓰였습니다.
0: 예.
2: 그럼 여러 가지 메뉴로 좋은 점이 영 많으니까 예. 이 근심 거론에 계속 싸먹을 예사입니다. 제가 지금 먹습니다.
0: 네, 건신과하고 혈배관 네. 같이 쓰죠. 예? 예.
2: 세 가지가 다 겸해.
0: 봉수빵도 정말 전반에 쌓겠구나. 예, 예.
2: 예, 그렇게 먹어, 이렇습니까?
0: 네, 다 좋죠. 예.
2: 예. 그래, 네, 이하고또 주문합니다.
0: 아,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에 사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2: 어.
0: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오. 288-0018번. 예.

0: 1885-18.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노지수이, 이 김에 우리 그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남파脚종, 女파头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성분들은 절대 발이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절대 머리가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커진다. 이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1: 네.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저는 건친구하고 혈배랑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1: 아, 예.
0: 예. 이전에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 진단 받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아팠던가 혹시 아프고 막 불 어떤 때 찢은 것 좀 아니고요.
1: 맞습니다.
0: 조금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가워서 차가우면서 이렇게 배짱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항상 내 옆단 말 입에서 떨구지 않고 있었습니다.
1: 네.
0: 때 보니까 혈압이 빈혈이 생기더라 말인데.
1: 네.
0: 그러니까 가슴에 저기도 올리밀지 소화도 잘 안 되지. 영 심장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1: 맞습니다.
0: 뒷장등이 어깨 이런 데 다 아파나 왜 어떤 때는 막 이빨까지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갑고 물을 마실 때도 또 잘 찢긴다. 무슨 나 먹으니까 별난 증상 다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래 한번 좀 선생님께 좀 진단 받아보자 하고 저리 선생님들 갔다가 선생님께서 이 건친구가 이 저기나 이래랑 같이 쓰셔 이래면 많이 낫긴다 그리고 또 친구도 좀 하고 이래서 정말 치료 시작된 했는데 벌써 이 친구를 맞을까 이 이런 별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 이제 구식물이 올라둔 게 뚝뚝고
1: 예.
0: 가슴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손발이 벌써 엉기돌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땀이 나던 것도 너무 멈추고 혈압이 그렇게 내려가던 게 온전되더라 말입니다.
1: 계시는 우리 그 지금 위축성 위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위축성 위염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그 염증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0: 예.
1: 위축성이란 게 뭐니까 위가 위축이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럼 위가 어째 위축이 오는가?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났다 쫄아들었다 이거 동작이 없게 되면 점점 위축됩니다. 기실은 위가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이가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다 할 때 간무 크투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목재가 직접 토지를 크한다. 그래가지고 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치료할 때 소염제를 쓸수록 이 위축성 위가 위축된 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염증을 해결한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 경락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가 어째서 온 감은 간 담낭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 해결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해결돼야 우리 빈혈도 해결되고 어지럼증 난증상도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예.
0: 그렇게 빈혈이라 있고 어지럼증 자꾸 나고 할까 예. 그래서 귀에서도 윙윙 소리 나는 것 같고
1: 네.
0: 영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러던 게 이게 차츰차츰 정말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1: 우리는 공론수치에다 명백하게 귀에 소리 나는 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거기다 딱 쓰니까 글쎄 어떤 건 무슨 어떤 약들은 100까지 다 써도 무슨 효과 못 보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100까지 먹어보면.
1: 처방이 틀리죠.
0: 네. 이렇게 선생님인데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네. 물어보고 이렇게 약 쓰니까 더 신심이 들어 말입니다.
1: 보통 팔지 않습니다.
0: 예예예.
1: 좀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맨 검사를 가득 하고
0: 예,
1: 마지막에는 별로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뭐 환자가 말하는 게 니네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0: 예예. 이렇게 글쎄 건신고 일이 좋은 약이 있는 거 글쎄 같이 응용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 네. 네.
0: 계속 먹으면서
1: 네.
0: 공고히 할 예상입니다.
1: 네. 네. 2880018번 예, 예. 전화 주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네,
0: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 그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나는 이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예, 정말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수술을 몇 번씩 받다 나니까, 예, 엄청 쇠약하고 원래 더 해가 빈 데가 되고, 그래다 나니까 빈혈것도 있고 하면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예, 지네, 쇠약해서, 그래서, 매겼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그 소화해야 되지, 그래서 높은 자리만 자꾸 찾았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약 써도, 어제 약 써도 점점 더 합디다.
1: 네.
3: 낫지 못합디다.
1: 소화에 들릴까나,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서, 나도 아무래도 선생님 데가서 진단 받아보고.
1: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래 한 게, 다 돌아다니게 진단하는 거가 왕창 다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내가 뭐 선생님께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하면서리 효과 보기 시작한 게, 또 뭐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지네 어지럽고 소리 소화하게 돼서, 거기서 똥 내키는 것 같아서, 소화하게 된다면 어째 그렇게 가슴이요, 뒷값 뒷단들이요, 그렇게 아픈지,
1: 예.
3: 막 얼리 밀리. 용 바보때다. 그래던 게 선생님이 벌써 진단이 선생님으로 감경락이 싹 막힌 게 소화되면 어느 말이 되겠는가 합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첫날부터 친구를 하니까 나이 예. 저리 정신부터 났대라.
1: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게. 지금 사적 돌아다니면 치료받는데 진단은 뭐라고 받는가 하면 소화해야 된다면 자꾸 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예? 근데, 저한테 오게 되면, 저기라는 생각이 위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예?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락이가 위하고 비장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예? 간 경락이 일단 막혔다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차차 내려 못 가고 그러게 되면 거기 한기 꽉 들어차면서 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도 그렇습니다. 침을 넣을 때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우리 적에다 이렇게 침을 꽂죠. 이래야 치료가 완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건신고가 거기에 대한 이런 딱 처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3: 그래서 나는 이게 피도 많이 도와준다 하니까 나
1: 그렇죠.
3: 거기로부터 했단 말인다.
1: 예, 우리 여기 뭐 수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수우탕이라는 것을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 그 수우탕 이거는 보혈 처방 여기 뭐 숙지하고 당귀 빨설하고 천궁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결합됐습니다.
3: 예, 이 약 처방은 영자수 때다 효과도 그와 같이 달랍대다 그래.
1: 네.
3: 예, 그래 나는 정말 소화해야 돼서 이 내 물을 먹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화해야 돼서.
1: 네.
3: 예, 얼리쌍하다면 예. 그래던 게 선생님이가 소리 피모 맞고 이래와 그 적이란 건 다 풀려서 없습니다.
1: 풀리죠. 예.
3: 예.
1: 어선 과실도 마음대로 잡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그래 난복하고 소화돼서 이 약을
1: 네.
3: 소화 잘 되지 선생님 친구 같은 게 쭉쭉 소화돼서 이
1: 네.
3: 아이 밥을 먹기 시작한 게 그다음에 정신 챙겨졌습니다.
1: 예.
3: 지내 막 어지럽고 하고 하던 게 그다음부터는 이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질 때가 치고 막고 이래고 이
1: 네.
3: 그다음에는 이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탕탕 떨어지면
1: 네.
3: 그게 되게 바쁠 때
1: 바쁘죠.
3: 머리에서만 애지 말 말이냐. 심장이 나쁘다 합니다.
1: 맞습니다.
3: 그것도 예, 어선 멎었습니다. 나 염 탈 것 같으지. 아 그리고 내가 슬금이 있어서 그것도 슬금을 신경 받으라 말인다.
1: 예.
3: 예. 찬물을 탁 풀어놔도 그시나 예. 아 자꾸 이게 제대로 찬물을 해도 실수 나간다 말인다.
1: 네.
3: 거기 약서도 잘 아이되던데 어느 새로 선생님 친구 마음에서 생각도 못한 게 어느 까마귀 거기는 꼴수없다.
1: 맞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또 짜게 바람이 그 뒤에 올라오는 거 안에 수술한 다음부터도 예, 너무 허약할까나 저녁에 맞대먹고 짜게 바람이 오른다면 그게 어찌 그리 바보든지
1: 네.
3: 선생님 친구 한 다음부터 이날 깨고서 한 번도 받아가야 한다.
1: 네.
3: 용서했을 때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소화 아이 되던 것도 되고 내 혈압 계속 더 혈압이 돼서 그래서 이게
1: 네.
3: 그 뭐래도 선생님들 가서 혈압 재고 있거나 80, 82에 100

0: 혈압이라요.
1: 혈압이 낮다는 거는 그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기 쓰우탕이가 피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0: 예, 그래 용접했을 때도 내 이때 그래서 이런 혈압 가게 못 봤습니다.
1: 예.
0: 60에 90에서 올라 못 갔습니다.
1: 아, 대단히 엄중한 저 혈압이죠.
0: 예. 예, 그래서 노공사이고 왔다 합대다 선생님.
1: 네, 선생님 무조건 옵니다. 예.
0: 예, 왔다 합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바꾸서리 이랜 다음부터 약을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우선은 소화도 잘 되고 선생님도 전번에 또 고중약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네 한 게 그 다음부터 속이 쭉쭉 내려가도 다 풀립니다.
1: 예, 그 밀바이가 엄청 좋습니다. 예. 몸 안에 모든 물, 그 다음 모든 가래 한 번에 저래 내보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1: 네.
0: 예,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우선은 우선은 건신고도 쓰면 혈당 같이 쓰자마자 그래서 그 건신고도 우선은 떨구지 않고 계속 쓰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활동 좋을 거 나서 더 쓰려고 그랬다.
1: 예.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지시.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어떻게 돼? 이 귀에 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소리 나고,
3: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나면 이 저 눈이 있잖아. 어제 항상 예, 있는 양이어도 그렇고 아이디어 입구석 깔깔하고 뭐였고 그다음에 이거 삼월째 눈물이 나오. 이 여름에도 네. 그렇게 눈물 나더라 말인다.
1: 예.
3: 네. 겨울에도 하고 그러고는 입이 항상 그렇게 썩다.
1: 네.
3: 썩어서 저래 무슨 뭐나 다 먹기 싫지. 겨우 그다음에는 그거 달달한 길에도 혹시 있으면 또 뭐 무슨 먹지 말아야 돼. 당뇨 있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입이 쓰니까 그렇게 또 먹고 예.
1: 네.
3: 원래 다 당뇨 그러니까 당뇨도 예, 좀 저소리 참 아이디고 예,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란도 있잖아. 고기라 먹는데 계란도 예, 못 먹겠다만 자꾸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입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좀 영양도 좀 욕망이 좀 떨어지고 예. 깨우 이 저 뭡니까 소화가 그렇게 아이디어라 말입니다. 소화 아이디어면 나고 계속 들이 나고 옛날에는 그래서 저 이 어떤 때는 막 쓰리고 소화 아이디어 하니까 나 옛날에 또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 사람이 요이고 이래던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옛날에 선생님 예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 전문가 건신고를 이렇게 좀 먹어봐야 아이 되겠다 생각하고서 안개를 건신고 먹었습니다. 또 혈배가 같이 먹으면 효과도 좋다 해서 혈배가 네.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긴다면에 또 예, 면밀로도 그렇게 침구도 해주고 해서 네. 전문가 치료받았습니다.
1: 네.
3: 이게 이전에 약 먹을 때보다 침구로 해서 침구에서도 별로 효과 어제 더 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당연히 그렇죠. 예, 침구 결합 받는 예. 것 바랍니다. 예.
3: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약들을 좀 아예 가차놓고 이것저것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던 게 좀 안개를 선생님 치료받고 이런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오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이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이 뭡니까 맥도 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점점도 있고 해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가격이 오른단 말 듣고서 싸다고 그랬다.
1: 예,
3: 조금 더
1: 예, 그 혈배강이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건신고는 원래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3: 아,
1: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주시.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남성분들이라면 발을 안 붓기거나 여성분들은 머리 커진다는 게 뭡니까? 머리 안에 노지수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노지수이가 일단 생기게 되면 사람이 귀에서 소리난 증상이 막 나타납니다. 어지럼증도 나고 평형 잘 잡지 못하고 그 면풍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비도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노지수이로 인해서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 이런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듣는 이에게 설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가요. 하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노래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의 에너지가 배로 될 것입니다. 리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서 어금숙 작사 남려령 작곡의 우리 함께 사랑의 향기 전하자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꽃처럼 순수하고 향기롭죠. 자미령 김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드러운 감성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 준비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잘 계획해보길 바라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감성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념을 견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중점 풍경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질을 높여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천 평명을 접대하며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감으로써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으로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됐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루게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 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혼춘 비단의 길 발해 고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대사 발해곡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경기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고지는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 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되었습니다. 발해 고지는 올 들어서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훈춘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을 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유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고춘예입니다. 이곳은 밤이 아주 분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무형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중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 창의 제품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 문화재 체험 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0: 평방 메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모산과 해란강의 자연 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세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선은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스타 합동 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1년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 축제와 대중문화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봄나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노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상품체계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관광상품대회를 개최하여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문화봉사를 부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의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문화관광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운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연견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조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운남성 보산시 정협 부주석이며 보산시 공상업연합회 조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국가급 로무 브랜드 특별 추천 소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기 커피산업과 제품, 커피 설비 제조 산업을 주제로 특별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산업의 미래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 산업 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 문화 전시 중심 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세 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중식 루아커피, 인삼커피, 종이버섯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장터를 마련하고 전통가게와 무형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예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유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

0: 있으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노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주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챔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 봉사에 힘을 실어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 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유구역 주민 정차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호구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노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정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주 노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관광자문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 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는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 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촌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매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시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치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 채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순권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 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전에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계절이 변화로 인해서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 가을 계절을 잘 넘기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 한다면 이번 우대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지금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들여가지고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부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어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드리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오게 되면 독감이 또 많이 유행하는 이런 시기인데 많은 분들 중시를 돌려서 이번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는 인삼도경하고 함께 우리 3대 진귀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으면서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발효한 이후로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는 암세포에 저항하고 종양이 산생을 억제하고 우리 화려하거나 방려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제거하고 엄중한 병초에 씌우고 있는 피모포자균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발효균분에는 300여종이 충초소라든가 활초소, 활초다당, 11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셀린 등이 이뤄서 가지고 우리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별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귀담아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약이 예,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 처음부터 예, 하루에 한 봉지씩 예, 3년 동안 계속 그대로 먹고 있지만 예,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래, 앞으로 예, 장기적으로 먹을 예사입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그래, 예, 이 약은 먹은 다음에는, 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니까, 예, 정신하고 힘이 납니다.
1: 맞지요.
2: 예, 그래서 매일, 예, 운동도 다니고, 그랍니다. 그래, 오늘, 예, 얘기할 거는, 예, 우리 사촌동생이, 우전계통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나왔는데, 예, 집에서 놀다니 답답하고 해서, 예, 남들이 한국 가서 돈을 번다 하니, 몸이 약하지만 한번 곡구경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한국에 갔댔습니다. 그런데, 예, 몸이 약하다 보니 일하니까, 예, 너무 아파서, 한 두 달 일했는지 길어가지고, 예, 집이 돌아왔습니다.
1: 예.
2: 예, 그래, 이전에는, 예, 나이 어릴 때고, 지금 또 나이도 더 있지 않습니까?
1: 맞지요.
2: 그런데다가, 예, 예, 정말, 많은 약을, 예, 어렸을 때 쓰고,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의 몸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 일하고 보니까, 예, 그게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예, 면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예, 맥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원래 그 심장이 또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항상 침침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기관지도 나쁘고, 감기도 자주 오고, 손도 나쁘고, 예, 지방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일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후에 또, 예, 유방도, 예, 수술했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은, 예, 일하고 보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해서, 예, 돌아왔는데, 예, 돌아와서, 예, 약을 그저, 예, 뭐, 이러저러한 약들을 쓰고 이랬는데, 예, 효과가 그닥지 않아가지고, 내가,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써봐라.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기 시작했는데,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효과가 나더랍니다.
1: 맞지요.
2: 예, 그래, 예, 가슴이 침침하던 게, 예, 가슴이, 예, 화이 열리고, 예, 가슴이, 예, 좋아지니까, 예, 그 다음에 기관지도, 예, 감기가 오지 않으니까, 예, 자연적으로 낫더랍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손이 또 좋아지면서, 예, 오줌을 참지 못하고, 예, 밤잠을 못 자던 게, 예, 아예, 오줌이 잘 나가고, 예, 밤잠을, 예, 잘 자니까 정신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1: 맞지요.
2: 예. 그래, 너희, 야, 이런 약이 어디 이렇게 좋은 게 있는가 하고, 영 감탄해서, 예. 그리고, 예,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예, 밥을 먹으니까 맥이 나고, 예. 또, 잠을 잘 자니 정신이 나고, 예. 이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서로, 예. 그래서 자기는, 예, 어전에, 예,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 아, 예.
0: 네.
1: 얘기를 하십시오.
2: 예, 혈압도, 예, 온정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야, 정말, 이 약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언니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면서, 예,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예, 계속, 예, 이 약을 먹겠답니다. 그래서, 이번 우대할도에도 그렇게 좋다 하면서, 예, 내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요래도 까고 싸서 장기적으로 먹겠다고 그럽니다.
1: 맞습니다. 그냥 그 좀 오랫동안 쓰시라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문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예.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2: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해 주십시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3: 네, 나도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나빠서 계속 그랬는데 숱한 약 써도 말아뒀던 게 이거 먹으면서부터 예, 심장이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기관지를 그렇게 나빠 기침하던 게 기침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밤에 뭐 소변이 잦아서 하룻밤에 몇 번씩 놓댔는데 지금은 하룻밤에 한 번 아니면 뭐 두 번밖에 안 논다.
1: 정상이 됐죠, 그럼.
3: 예, 예.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계속 아픈 저녁 먹던 게 지금 하루에 한 번 먹어도 호흡간 또 안 먹어도 일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야 무릎이 아파서 난 바로 걸어도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이 무릎도 다리도 이거 완전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고가도 꼭 나아집니다. 예.
3: 예. 그래서 밖에도 어제는 채소 샐러드 마음대로 땡기고 운동도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우가 알려고 지금 전화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 기회에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요 가을, 네. 겨울, 가을 이 기절에는 또 많은 병이 네. 발병하거나 발작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하나는 예방의 차원에서도 요 가을에 와서는 동청하초 발효균을 선택해 쓰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5: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대비림 동청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먼저 주약에 소변 타수도 닦고, 예, 이 남이 체질이 특성적인 이슈이 소화도 잘해야 되고, 아니, 이 관습도 있고, 늘다 심률도 고르자고, 자꾸 심려통도 생기고, 계답도 소리해야 되고, 이래서 내 지금 썼는데, 확실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맞지요.
5: 소변 타수 같은 것도 좀 많이 들고, 특히 소화에 대해서 늘다 속이 더부룩하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5: 늘다 심률도 고르자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온정되고, 심혈통도 생기는 것들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1: 예.
5: 예. 할때 장가래 좀 아홉가 배달받아 계속 쓰자고 된다, 이거.
1: 그러십시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동통화철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6: 나는 이 당뇨로 이거 오래 해놔서리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야 정말 죽을 것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도 심장이 나쁘지, 폐나 빠지지, 거기다 고혈압이지, 그리고 또 이 선이 나빠져가지고 선에 결석도 생기고 물도 차고 이러면서리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변도 냄새도 나고. 소변도 시원하게 누지도 못하고 이래매요. 고생인데 또 소변 잘 나아야 가니까 일시 부계설이 있잖아요.
1: 그랬겠죠. 예.
6: 예. 부서해설이고도 예. 정말 영 몸이 천근 같은 게 무겁고 이래매 고생했는데 마음에는 무슨 약이 별로 딸로 없으니까 동성화서로 지금 예.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리 오토마에 겨울에는 벌려되고 여름에는 풀로 변한까지 얼마나 신기한 약초인가 약초만 해도 정말 신기한 약초됐어
1: 맞죠
6: 한번 예, 써봐야 되겠다 그게 또 그다에 발효꽃이 시계설이 30배 이상 효과가 높다지 아까 내 이거 시장에서 선택했었는데 야, 선택이 용 잘 됐습니다
1: 맞죠 예.
6: 예, 당뇨 합병증에는 이 동청화초만 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6: 그렇게
1: 예.
6: 심장에 그렇게 붙이고 심근경색까지 있어서 숨이 넘어간다는 게 계속 살아나서 지금 예. 운동 다녀도 까딱 이렇고 예. 그다음 목에 가래 붙고 목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하던 게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6: 예. 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0: 거기에 너의 만초 신경염이 들어와서 그리고 너의 다리 저리고 시리고 마하고 어떤 때는 그도 이 무릎마디 뿍 빠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이래던 게 지금 빼다 아프고 옹기 돌아서리 아래 하시라 뜨끈뜨끈한 게 용돌었습니다.
1: 맞지요.
0: 네, 그러니까 섭외 시효에 달라가면 붓기도 빠지고 몸이 헷갈아져서 옛날에 운동하는 게 뭐 숨이 차거나 그런 역시 하나도 없이 운동해요. 잘한다.
1: 맞지요. 예.
0: 네, 그래 이 여름에 뭐 남이 뭐 여름 감기라서 귀찮은데 나 감기 다 걸리고 예. 무사하게 영 잘 지냅니다. 지금이 이전에는 처음에 시작해서는 하루에 두 번 먹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쓰는 것도 예.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1: 맞습니다. 예.
0: 약 먹기도 좋고 하루에 한 번 쓰니까 나 약 먹을 근심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 동통화 전액에는 이렇게 딱 맞는 약인데 우리 활동마다 또 참외라 가격도 저렴하고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좋습니다. 그래 이번 우리 활동에도 16가구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올해 쓸 분들은 예, 이번 또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리도 동충하철 쓰는 가족입니다. 정말 부부가 다 이렇게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병이 점점 더 해가지고 해마다 병이 늘어납니다. 항상 쫄진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약을 예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예 그 돈에 아끼겠고 예 중풀에도 맞을까봐 그랬는데 어제 예 잘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렇게 우리 남편 이름도 어제는 다른 약 먹지 말고 동충하철이나 먹어보기요 이랬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민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게 어느 약에서도 효과를 못 보던 것 지금 예, 날에 날마다 좋아진다. 우리 둘 다 노공이 있고 예, 둘 다 또 써니 있나 본다. 써니. 아, 그 써니 이렇게 중요한 거 몰랐습니다. 사람이게. 써니 나쁘니까 각종 질병이 와서 예, 해마다 예, 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에 또 우리 나는 코로나 때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아팠고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나가서 활동도 못하고 예, 특히에 이렇게 그 심장도 나쁘고 혈압도 높고 그렇지만 이 관절이 뼈가 나빠서 예, 나가서 어디가 우리 남편은 길이 심지가다도 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서 바지가 다 구멍이 나고 예,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고 밤에 소변 자주 보고 예, 그냥 이렇게 그 뭔가 그 써니에 물집도 있고 예, 이렇다니까 그래서 불안이 어찌니 하다가 그냥 아이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예 이렇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 같은 예, 그 써 때문에 써니 또 결석까지 있어가지고 예 써니도 결석 있고 아우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렇습니다. 나가서 예 그 활동도 하고 예 밤에 그렇게 소변 다들 보고 그랬던 게 소변이 막 제 홈에게 나가고 이제 거품이 나가고 이랬대는데 그 거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 녹공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뽕하고 머리가 뽕하고 예, 눈이 딱 나를 뒷길 하나 딱 맞은 것처럼 항상 그렇게 띵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나고 예, 이 항상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흐린 날처럼 흐리터분하고 언제 막은 날처럼 그런 날이 없이 그랬대는데 지금 머리가 예, 영 맑아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꾸 깨나면 얼굴이 뚱뚱 붓기고 예, 다리랑 이게 다 뚱뚱 붓기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붓기도 다 빠지고 예,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 예, 정신이 많이 이렇게 맑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1: 맞죠,
3: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선생님 예,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항상 예, 정신하고 사는 게 예, 사는 것 같았고 정신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예, 영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그래 선생님 우리 둘이 먹으니까 예, 활동할 때마다 그 집안 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활동도 안주도 또 그냥 한다니까 안주 있긴 있는데 오늘 또 아홉 가구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예.
1: 그러시죠.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동충하초 예. 발효기문하고 함께 쓰면 좋은 이런 약들과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데 예.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재산입니까?
1: 예.
4: 아, 그 동천 화초가 좋던데 한 가지 좀 문의하자 그러는데.
1: 예.
4: 예, 간암에도 이게 효과 볼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봐.
1: 아, 지금 간암 진단 받았습니까?
4: 예.
1: 그 무슨 치료를 합니까?
4: 아, 치료합니다.
1: 아,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피모 포자균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암진단이나 받은 분들 좀 중한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뭐 간암이거나 뭐 위암이거나 이런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뭐 서에서 말하게 되면 다 우리 그런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치료랑 하는데 면역력을 낳게 되면 그 치료를 받아들이기 바쁘지 않습니까? 예?
4: 아, 이런 지금이 영 바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는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그 지금 피모 포장이라는 거는 예? 우리 암이라든가 이런 데 저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암이라 오게 되면 또 다른 이런 암보다 예? 좀 그 뭐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강한 장기가 먼지가 오기 때문에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이런 물질이 있고 그리고 간에 먼지가 생긴다면 우리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암이 오니까 뭐 언제 남의가 해결할 수 있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장기 우리 또 더구나 이 그런 다른 데로 확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게 되면 확산하지 않고 내가 치료를 받는데 좀 힘이 들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면역력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간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예, 우리 쓸 수 있습니다. 예. 뭐랍니까?
4: 오늘 봄에 진료 받았지.
1: 그래서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지금 싸게 되면 예,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단번에 두 봉지씩 하십시오.
4: 아, 아침에 두 봉지씩?
1: 예, 두 봉지씩. 지금 그 다른 분들 다.
4: 며칠을 그래 먹어야 됩니까?
1: 예?
4: 며칠을 그래 두 봉지씩 먹어야 됩니까? 그냥 두 봉지씩 먹어야 됩니까?
1: 손님 지금 암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보다 예. 중하고, 예? 중하고, 예, 우리 좀 중한병이라고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 제가 그냥 꼭 두 봉지 잘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 지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간이라는 게 와서 증상이 잘 알리지 않습니다. 신경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미 어떤 아픈 증상을 왔다게 되면 좀 중한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두 봉지 하십시오.
4: 네.
1: 지금 우리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이전의 가격에 보게 되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연결해 주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신서구 신염이라든가 신우 신염이라든가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서구 신염은 그 최종에는 발전해가지고 지간이라든가 뇌수단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만성 신공능 불진이라든가 쇠갈이 나타날 수가 있고 뇌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뇌독증까지 오게 되면 투석해야 되는데 이 투석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 드는데 우리 한번 투석하자가 되면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해야 해결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신속의 신염이 오게 되면 림상 표현으로는 수종요구나 우리 소변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붓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한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주의하고 얼굴 부위에 수종 있고 오후가 되게 되면 그 붓는 증상이 하지에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속의 신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우리 고혈압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속의 신염 증상을 가중해질 수가 있고 후기에는 우리 또 고혈압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력 쇠가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세포 그 생장소가 감소되고 영양불량으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뇌독증이 나타나는 우리 신병 말기 종합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흡수가 안 되고 설사 혹은 변비가 교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피부 가려움증, 뇌손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의 신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체내 대사산물하고 독성물질을 제거할 능력이 차기 때문에 과량의 대사폐물들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간하고 신장의 생명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을 할 수가 있는데 간이 해독해 준다면 신장이 좋아서 밖으로 배출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장이 문제가 있다면 체내에 누적되면서 또 우리 체질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심력쇠가라든가 노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얼굴이 붓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고혈압이거나 빈혈, 단백뇨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긍정적인 생각은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에 희망과 열정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라는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꿈은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많이 내리겠으며 안도 활용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등 자계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뇽파 축구 구락부 팀을 상대로 3대 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연변 팀은 3-4-3 전형으로 나섰고 조반니가 해트트릭을 폭발시켰습니다. 전반 31분경 도민구수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조반니가 키퍼를 제치고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37분경 영파팀의 레오나르도가 발리슛으로 동점을 만들며 1대1로 전반전을 종료했습니다. 후반전 47분경 도민구수의 폭풍 질주 후 조반니가 로빙슛으로 다시 앞서갔고 59분경에는 황진비의 도움을 받아 조반니가 1대1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3대1로 앞섰습니다. 네, 그 후 영파팀이 후반전 90분경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연변팀은 추가 시간 5분을 잘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29일 섬서 연합과 제21라운드 원정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다음은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1일 오후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제2라운드가 불꽃 튀는 대접전으로 펼쳐졌습니다. 흔촌 용정 왕청 연길 4개 경기구에서 동시에 터진 골 폭죽, 지금 바로 결과만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먼저 흔촌 대표팀 대 도문 대표팀 간의 경기인데요. 두 팀은 혈투 끝에 훈춘 대표팀이 홈장에서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용정 대표팀은 홈장에서 도나 대표팀을 초대해 3-0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했고, 왕청 대표팀 대 안도 대표팀 경기는 왕청 대표팀이 3-1로 이겼습니다. 네, 이외에 연길 대표팀이 홈장에서 활용 대표팀을 맞이했는데 결과 6-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상 축구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네, 세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을 알아보는 시간, 기상청의 이세 기네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셜미디어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기록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개인인데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이 기록의 주인공은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6억 2,197만 9,902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소셜미디어의 숫자는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숫자가 내일의 기록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은요. 실제로 기네스 역시 소셜미디어 기록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록을 단순히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호날두가 만들어낸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스포츠 스타의 영향력이 경기장 밖에서 얼마나 고대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축구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무대는 경기장이었고 팬들은 텔레비전 중계나 신문을 통해 선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수가 직접 자신의 사진과 영상, 훈련 모습, 가족과의 일상, 경기 직후의 감정까지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송사나 신문사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 사람이 자신의 미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호날두의 기록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소셜 미디어에서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출신인 한 축구선수의 일상과 경기를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아세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봅니다. 언어가 달라도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사진과 영상은 별도의 번역 없이도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제 스타의 가치는 경기장에서 기록한 골이나 우승 트로피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척도로 평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기록은 틱톡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개인입니다. 기록 보유자는 이탈리아의 인플루언서 카베인 카비라메였습니다. 그의 팔로워는 1억 6,150만 명인데 여성 부문에서는 미국의 댄서이자 인플루언서인 찰리 다멜리오가 1억 5,200만 명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카비라미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거대한 제작진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의 영상은 대체로 짧고 직관적이며 말보다는 표정과 몸짓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긴 대사가 없이 누구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틱톡이라는 플랫폼의 특성과는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재미를 전달하고 언어의 장벽을 낮추며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려면 반드시 세계 공용어를 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국제적인 스타가 되려면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언어를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더 넓은 세계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카비라메의 콘텐츠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한두 번의 표정, 간단한 동작,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상황만으로도 국적과 언어를 넘어 웃음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틱톡의 기존이 기존 미디어 산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되려면 방송 출연과 제작진, 편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틱톡에서는 평범한 개인이 올린 몇 초짜리 영상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 소셜미디어의 기록을 별도의 분야로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기존 유명인의 인기를 측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유명인을 탄생시키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록은 한 게시물이 얼마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이미지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뒤 메시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게시물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7,547만 1,944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는데 이 장면은 단순한 축구 사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메시가 마침내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었고 그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특히 메시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사진은 한 선수의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오랜 시간 축구를 지켜본 팬들에게 하나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히 메시가 유명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경쟁, 좌절과 성공이라는 서사가 사진 한 장에 압축돼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 기상촌의 2세 기네스 코너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지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취미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루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취미 활동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놀란 치유의 도구인데요. 지친 일상 속에서 나를 되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취미의 매력을 오늘 꿀팁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원의 테라피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식물을 가꾸는 과정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놀란 테스트,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베란다나 창가에 작은 허브나 관엽 식물을 두고 매일 조금씩 가꾸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푸르게 자라날 겁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요리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 만들기를 넘어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취미죠.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손맛을 키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나누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녹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리 과정에서 느끼는 집중력과 성취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스 해소 비법은 수채화 그리기입니다.

그림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흰 종이 위에 마음대로 색을 펼치고 붓을 놀리다 보면 마음속 답답했던 감정들이 물감과 함께 흘러내릴 겁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에 될 것이고요. 또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저마다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복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토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려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 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패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시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꾹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뜻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슬기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슬길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살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더러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복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이르렀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며 나직히 말했다. 여깁니다. 아니, 님치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님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그라듯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 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라.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며 거들먹거리던 님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흙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토로 왔다.
포로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아편을 태우고 있는 동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0: 나루토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었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거리었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목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각의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2. 이윽고운 날이 밝았다. 산 비탈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복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길은 마치 야생말이 달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층계 아래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복이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디 이곳 나루토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1: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0: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2: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0: 이 나루토를 운남 쪽에서는 교평 나루토라고 하고 사천 쪽에서는 중무산 나루토라고 했다. 중무산 이쪽은 산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 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싸전, 녹두묵이며 순두부, 옥수수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 과연 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50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2: 다 늙은 호라비 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3: 홍군이 온다잖아.
0: 호라비가 대답했다.
1: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2: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0: 장복이 웃음을 터뜨리었다.
1: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몰아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쳐준다니까.
3: 정말이요?
0: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1: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0: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1: 향씨, 자네도 가자고.
0: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1: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제발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은전 한 입이야.
3: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씨라면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려던 참이야.
0: 향신은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4: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은 호라비가 개면쩍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호흔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저고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지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쪽골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로차 나루토에 두 척이 있습니다. 호우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 리 되겠지요?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석이라도 좋지요.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배 한 척에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내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 말했다. 작은 배는요?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호우라비가 말했다. 듣기로 홍군은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 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승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5: 정말입니까?
4: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5: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4: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 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류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배장은 두 개 반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 나루토로 보냈다. 로차 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땔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치었다. 그들은 배 도착을 빼앗고 기뻐 어쩔 줄 몰라며 배 뛰어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씨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치, 밥통 같은 이라고 눈은 어디 뒀어?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홍군 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 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아, 이봐, 장씨! 일을 왜 그따위로 해?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만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숨은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 나루터에 이르렀다. 누백성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배 내척은 강을 오가며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장편 소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다님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입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민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고 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2시간을 거쳐서 배웠는데요.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0: 좋다. 네. 잘 안 된 부분은 잘, 없죠.
1: 잘 아이 됨다지. 네. 이제 처음 보려고 그러는데 네. 거리도 잘 아이 나가고
0: 그리고 예. 그 여기에서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금삼각 눈부신 새 아침입니다. 여기서 발음 들을 때는 금삼강이라고 들리거든요. 아, 네, 금삼각. 네. 네, 금삼각 눈부신. 네, 짜그 금삼강 눈부신 이렇게 들려요. 네, 여기서 금삼각, 발음 조심하시고요.
1: 금삼각.
0: 네, 금삼각. 금삼각.
1: 무받침이 되는구나.
0: 금삼각. 예. 네.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서 평강벌에서 음을 입은 예. 아니 아니 아름다운 아름다운 미소 써라도 네 아름다운 우리 연변 여기에서 음을 잘 잡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한 절씩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그 피아노 음에 맞춰서. 네, 장백이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두만강 역사의 아침으로 오세요.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1: 네.
0: 네.

0: 이러면 금삼각으로 들려요. 아니면 금삼강, 금삼강, 금삼각인데.
1: 금삼각, 금삼각.
0: 근데 그렇게 하면 발음이 안 됩니다. 금삼각. 우리가 금삼각이라고 안 하거든요. 노래할 때는 금삼각 이렇게 하지 금삼각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르, 이렇게 막 읽으니까 발음이 더 안 되네. 그 여기다 악보는 그냥 서도던데. 예.

0: 네. 그리고 아침으로 오세요. 여기서 또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요는 요로.
1: 요.
0: 예.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요. 예. 아니면 요로 들립니다. 예. 간단한 문제인데 발음에서
2: 맞아요.
0: 발음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침으로 오세요 하는 거라, 아침으로 오세요. 그냥 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 이렇게 가잖아요. 마지막엔 오로 가고 아침.

아주 편안하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그 다음 평강볼 아니요 평강볼 하나 더. 예, 여기서도 우리가 발음이 발음을 너무 여러분이 깡깡 씹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노래는 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평강보르는 평, 잉 받침으로 되잖아요.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강볼 해서도 평강볼이 들리는데 굳이 평강볼 네, 이렇게 꽁꽁 씹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평

새아침 마지막에 임 미음 받침으로 하시고요. 새아침 치 이러면 집으로 드리고 예. 새아침 예 닫아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도 그 야, 새 아침 열어갑시다 해서도 달을 꼭 잡고 나서 편안하게 나가시면 음을 훨씬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해보실게요. 에.

0: 나아졌잖아요. 저 좋아졌어요? 조금.
1: 조금. 조금.
0: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중요한데요. 예. 네. 네. 준비 없이 그냥 장백의 빛난 아니고 덩덩딱나지 이 양산다 덩나잖아요. 덩덩딱기덩 하면 자 호흡 있지 않습니까? 장난도 제가 장난을 칠 때도 이게 두 번째 들어가실 때도 이게 호흡 있잖아요. 그러니까 덩덩딱기덩까 장백의 예, 첫 시작이 중요하죠.

0: 장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노래는 또 다른 노래들은 뭐 기타 뭐 벨칸토 창법이 같은 거는 우리 장단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요라고 할 때는 장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장단 파악하시고 그냥 이걸 지금도 가사를 암송 못했습니까? 아니면?
1: 조금.
0: 그래서 지금 다들 지금 이걸 가사를 보시려고
1: 들릴까봐
0: 그래서 더 경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단을 좀 타시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예.

0: 이제는 한 분씩 하셔도 되겠죠? 어때요?
1: 괜찮습니다. 둘씩
0: 해볼까요? 자신감 없으세요? 예, 예, 예. 네. 자, 두 분씩 하십시오. 그, 한 분은 그 마이크를, 그 노란 마이크, 노란 마이크, 네. 돌려가면서 같이 주시고. 아,
1: 여기다 놓고 하면 돼요?
0: 네. 가운데 분들은 마이크 없으실 때는 그렇게. 자, 이쪽부터 아니, 다 마찬가지.
1: 오늘 처음 와가지고.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자,
2: 우리부터 하라고?
0: 네.

0: 잘했어요.
1: 네.
0: 성순하게 정말 잘했어요.
1: 자, 오늘도 첫 시간이라서 괜찮겠죠?
0: 네.
1: 네.
0: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1: 네.

0: 여기 틀렸어요. 아름다운. 네.
1: 아름다운.
2: 음이 떨어졌다.
1: 네. 네. 네. 에이, 요새 어디 틀린 거 다 아시고. 네. 그,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금삼강으로 들리는 분들이 금상. 계시거든요. 금상. 네. 금삼강이지, 금삼강이 아니에요.
3: 네.
1: 금삼강.

0: 가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금창강이 없거든요.
1: 예, 어렵습니다. 예. 네.
0: 이 훈촌이 금창강이잖아요.
1: 네.
0: 금사
1: 진산지요.
0: 금삼강 이러면 확실히 금삼강이라 하기 힘든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읽잖아요. 금삼각, 금삼각. 금삼각 눈부신, 금삼각 눈부신. 예. 그리고 아니 이거는 금삼각은 잘 안 되는데 왜 또 두만강에서 두만강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두만강 이렇게 하실까요? 보세요. 자.

여기도 두만강 그냥 두만강 역사에 그냥 슬러 지나도 되는데 이거는 또 두만강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음을 하나하나씩 다 강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맞죠? 그래서 장단은 도만강 역사에 도만강 역사에 두 부분은 그냥 얘기하듯 염수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듯 얘기해라는데 여기 가서는 특별히 또 강조 많이 하세요. 도만강 역사에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한 가사를 너무 씹어도 안 되고 예. 여기는 오히려 슬쩍 지나갈 장단도 두만강 역사에 다시 물어 여기 한 박자 천 박자에서 강박을 들어갑니다. 자.

편안하게 하세요. 자꾸 요걸 내가 가사를 꼭꼭 씹어야지. 발음이 중요한 건 중요한데 만약 금삼각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금금삼각 금삼각 하기보다는 금

0: 황금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르는 황금벌 황금벌
1: 아.
2: 황금벌 물결
3: 경강벌
4: 경강벌
3: 물결
0: 경강벌
2: 아 어떤
1: 경강벌 경강벌 춤추는
0: 춤추는 무슨
1: 경강벌 춤추는
0: 사
1: 아니
0: 어미 틀렸습니다 어세요.

0: 발음을 고의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크게 씹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듯 황금벌 황금벌 춤추는
1: 다음에 다시 잘할 수
0: 황금벌 춤추는 네?
1: 다음에 또 한 번씩 하면 다시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0: 오, 시간 이렇게 갔네요. 한 번씩 해도 아 그렇네요. 이게
2: 예. 어선생 한 번
0: 시간이 안 돼요. 시간 제가 가기 조금 잘 안 났거든 목소리
1: 안 보내기 어선생님
0: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건데 제가 이거 레시바를 끼었다가 지금 다시 풀었다 하잖아요. 근데 금삼각이 그냥 금삼각이라고 자꾸 들렸거든요. 첫 시간부터.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또 금삼각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짚어봤습니다.
3: 금삼각
0: 그렇죠.

네, 되잖아요. 그 음성 그리고 도망가는 거 절대 그렇게 쉽지 마세요. 도망강 역사에 이렇게 하시면 도망.

0: 그 봐요. 금상강 어느 분이 하세요? 금삼각
1: 삼삼각
0: 이건 돌아가셔서 여러분 해결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0: 꽉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 치료에 매달리지 말고 저희들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초원 청심환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이미 뭐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면서 뇌졸중으로서 쓰러진 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혹은 심보에 뭐 찬출을 통해서 물을 뺐는데 어느 정도 좀 있다가 또 심보에 물이 좀씩 차 있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비후성 심근증이란 진단을 받으셨거나 그에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 하나 있을 겁니다. 이때는 맥이 너무 똑 떨어집니다. 다리에다 천근 쇳돌을 매단 것처럼 다리 한번 내디디자면 너무 맥이 없어서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런 전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생각한 때는 역시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좋은 치료 제품으로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께서 정말 이런 초원 청심환 이런 거 좋냐고 저 아스네 감 나는 저 이야기 정말 의심해 들잖아요. 야, 이때까지 이 심장을 세게 고생했는데 토약도 많이 쓰고 무슨 하여튼 약 먹기도 바쁘고 그냥 선생님께 아, 또 약을 바꾸면서 이거는 이야기 된다 된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했더라만다.
1: 예,
2: 그래서 그, 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던 참여거든 이거 썼는데 야 정말 멘발치했다만 합니다.
1: 아, 전정시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예, 효과가 좋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면
2: 예, 예, 그저 쓰자마자 벌써 혀를 알긴데 한 달이 넘을까 벌써 알기더라면 자칫 나서 하던 게 어제 내 어제 여섯 달 넘어서
1: 그래요? 네, 아, 잘 쓰세요. 두 개 여섯.
2: 예, 그저 호흡이가 정상되고 숨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저 어디 모든 장소를 못 가고 조용한 데 가서 가야 걸지 그저 사람 약간 모인데 가서 막 숨 깝깝하게 나면서 영 별난 조회 다 했다만 이게.
1: 아, 그렇죠.
2: 그래, 예. 그런 게 우리 또 형제네 또 이 다 이렇다만 한 거지.
1: 예, 예, 예. 다 그 그런 가족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그 내 한국에도 붙이고 이래 무의도 쓰고 하는데 다 지금 효과 좋다만 합니다. 아,
1: 그렇죠.
2: 그래서 지금 예, 이번에 한 여자들까지도 배달해서 한국에도 붙여주고 이렇게 또 농가들에서 이렇게 이래 많이 싸움다만 합니다.
1: 예. 그렇죠.
2: 그래서 예, 예.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 3325번 예. 연락하면 예.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1: 아,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처음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 심장이 어째서 꼭 이렇게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기타
1: 분들. 예.
3: 그리고 이래, 그, 심장이 반으로 이래, 계속 찍어 놓는.
1: 아, 심저통도 생기고.
3: 예. 그래, 손바닥을 두드리면 조금씩.

0: 나오고.
1: 아하,
0: 예, 그래서 병원에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그래, 뭐, 뭐, 한라를 타고 다니는 것이 댄스도 해봤는데, 신자의 몸에 있다며 그래.
1: 아, 24시간 신댄토까지 하셨네요. 예.
0: 그래서, 야, 어떻게 죽겠다. 그게, 그때 뭐, 한달 거의 썼는데, 뭐, 나타나. 승차에 그래서 환자들이 그래서 아 이게 좋은 나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 에이 좋은 소심한 심장에 그 좋단 게 싸먹어보다 목소리 뭔가 뭐 아웃가웃이 됐어요.
1: 아, 예. 아웃각에 생각 봤죠? 예.
0: 예예
1: 그럼 넉달 쓰는데, 예.
0: 예 그래서 뭔가 뭐 시작했는데 한 달도 채워야 돼서 이게 심장이 좋아지는 게 알기 때문에
1: 편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죠? 그럼요. 예.
0: 내가 아니랍니다. 이거 올리순 잘 올라야 된게 어디는 다 거진다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저통에 바늘로 써서 집어넣던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1: 예.
0: 이게 정말 고려전주호지 이것도 약이 값이 저렴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거.
1: 예.
0: 그래, 내, 저, 앞으로도 완전히 신장이, 다른 날, 나아질 때까지 계속 먹을 상태입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견지가
0: 네, 그래서,
1: 중요합니다. 예.
0: 예, 오늘도 저, 활동이 좋을 때또 아웃감 주문하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셔.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3: 예, 저는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좀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걸렸는가 안에서 병원에 두고 있나 입에 불려갔다가 그랬는데, 예, 그 청약도 쓰고, 땡기도 정말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아입니다. 그게, 그저, 그냥 중간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심장 뺄 그런 거 모르고 소리, 그냥 그저 들어놓고, 청약 쓰고, 그저 땡기라고 한게 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늙어서 그때 10만 가지고 늙어있던 차에 선생님 가면 그 좋은 점심하는 생각에 한강 집대다에
1: 예.
3: 그거 먹고서를 한달 차례로 먹을까. 하나하나 소식되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3: 이런 냄새 어떻게 그렇게 더럽습니까? 그렇게 냄새 나서
1: 아.
3: 못해서, 나는 집은 하나 쓴다는데 나는 다섯이 여유 죽겠어 써도 아이들입니다.
1: 예.
3: 그리고 이빨이 그렇게 아파서 몸살이 그렇게 나던 것도 하나하나 소진되고 그리고 혈압도 그리 아이 돼서 그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가 바로 아이 돼서 그냥 죽고 저 죽가라 먹네 아이 먹네 그저 그러던 게 아이 오전에 정말 밥을 빌대라 하고 혈압도 그리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그리고 밴드색 먹는 건지 밴드색 허리 그리던 게 아이 그것도 없어지고 감기도 오전 저항력이 높았나 감기도 아예 없으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이런 일을 모르고서 그냥 감기를 치료했거나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래 좋을 때에 좋은 정신하는 아홉각 배달받아 장기적으로 계속 쓴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좋은 정신하는 믿고 쓰시겠다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좋은 정신환은 오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1: 예.
4: 이거 쓰면서부터 예, 이게 야, 이 생각과 달리 이렇게 이야기의 효과가 좋습니다.
1: 아, 예.
4: 예, 다른 약도 옛날에는 많이 심장을 해서 예, 많이 고생을 밤잠 예, 못 잤어요. 예, 저기 뭐 기대기 때문에 딱 그 가슴에다 예, 돌을 뭐 지르고는 것처럼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뭐 옆팔 넘어다야 되고 발 넘어다야 되고 이렇게 잠 못 잤습니다. 가장 옛날에는. 그리고 조금 나가 예, 활동도 못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활동을 조금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거 내려와서 니네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니네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식은땀이나 바짝 나고 이래서 활동도 못하지. 그 다음에 이 가슴이라는 게, 어떤데, 아, 가슴이 뒷단지라 그무도 이렇게 바늘 속도 찍는 것처럼 찍으니까,
1: 예? 예. 신저투입니다. 예. 헵십지.
4: 예. 그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0: 이발이가 자꾸만 말라들고 이발 쓰고 꾸 냄새도 나면서 그래. 그래서 이빨이라는 게 그냥 통쇠라고 해, 둥둥 이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빨 통쇠나 이빨 통쇠나 이냐 뭐.
1: 아, 그러면.
0: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만.
1: 그렇죠.
0: 이 약 딱 쓰면 자슴 지금 나사지에 기본 지금 이러한 증상들이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은 내 뭐 숨도 크게 안 차고 밤에도 예, 아무 채소도 넣고 뭐 이래도 잠도 잘 오고 그러고 예, 나가서 어서는 뭐 한 반시간 시에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게 가끔 가다가 아들 전 찍으더니 증상도 지금 기본 딱 개선이 되고 이러고 혈압이 내 이 혈압이 특히 혈압은 잘 안 돼가지고 혈압이 하고도 예,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바꿔먹었는데 안 되는데 이 약을 먹은다도 혈압이 가지고 완전히 고르됐어.
1: 예. 100분의 92가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혈압약을 가지실 줄 했다 하는 분들이 이 제품을 쓰면서 꽤나 비례가 높습니다. 그렇죠.
0: 예, 나도 지금 이거 먹으면 그래서 혈압약 그냥 전혀 실험적으로 내가 지금 한 달째 아예 먹었습니다.
1: 아, 그런데 어떠세요?
0: 예, 이렇습니다.
1: 정상이죠. 점점 더 지켜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래, 이 무슨 이거
1: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았다. 그렇죠.
0: 혈압도 이렇게 온전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예, 이 약 그냥 이렇게 많이 먹어도 다른 불사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네, 이래서 내 이런 좋은 약 그냥 효과도 이렇게 좋고 이러니까 이 약 그냥 꾸준히 오래 쓰려고 해서 저는 오늘 9각도 배달 받으십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뭐 신약 대학방 그 어디에서든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곽쌈엔 한과 그리고 많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9각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9각을 사면 세곽을 물어러 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각의 세곽이게 되면 넉 달 한 개 료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지구상의 특점으로 봐서 이런 분들은 기본으로서 뭐 적어서 18각 그러기 다음에 6각 물어러 주지 않습니까? 이때 3각의 1각 9각의 3각 그리고 18각의 6각 이 정도 하게 되면 1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간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건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여러 가지 그 기초 제품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장병만 아니라 기본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서 기초 제품 몇 가지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심장병 전업 치료 제품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하시는 것이 기본 좋은 그 치료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거의 저희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60, 70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적거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인데 심폐, 폐혈까지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왕왕 우리 지켜보게 되면 그 주요한 림상편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특히 아주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외 거처 때문에 구치 때문에 많은 그 구강 청소 지분도 이제 오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쓰고 자주 설치하고 그리고 뭐 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위 단독 구치로 매달려 봤는데도나 기본으로서 확실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제품 초원 청소만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여러 가지 뭐 심혈이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와서 우리 식계 야감에 입에서 냄새가 나던 이 문제는 아주 원만하게 해결받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자체는 고혈압을 많이 동반하는데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혈압치료를 하지 않고 심장치료를 했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이래서 뭐 때문에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좋아질 수밖에 이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혈압약을 끊었다 줄였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반신호 자기 힘들고 특히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시면 심방세동 어떤 분들은 실찬이란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데 그리고 주동맥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 큰 병입니다. 이런 걸 모두 이런 그 큰 병을 포함해서 내려나간 수술 받더라도 수술 받는 건 보통 병원에서 안 됩니다.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바라면서 평소에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늘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팡찬이 생기거나 혹은 반드시 누워서 힘들거나 쉽게 놀라거나 어깨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입금의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왕왕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조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중점 풍경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질을 높여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천 평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감으로써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외지 관광객들의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됐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누계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 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 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훈춘 비단의 길 발해 고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대사 발해국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경기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고지는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 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되었습니다. 발해고지는 올 들어서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훈춘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을 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유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고춘예입니다. 이곳은 밤이 아주 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모형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종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 창의 제품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용정회란대 민속관광휴가구는 용정시 중점 문화관광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성, 미식장터, 궁정문화관광, 개인온천 민박, 견학 및 회의 봉사를 일체화한 종합성 민속휴가구를 조성을 했으며 현재 이미 대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성창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종숭항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이 부지 면적은 11만 1800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을 모아 산과 해란강의 자연 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세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선은 중국 축구협회 갑급 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스타 합동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1년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 축제와 대중문화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봄나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로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상품체계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관광상품대회를 개최하여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문화봉사를 부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의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문화관광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온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 조치한 연변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산업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문화 전시 중심 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3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종식 루아 커피, 인삼 커피, 송이버섯 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 장터를 마련하고 전통 가게와 무형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 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예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유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노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주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챗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봉사의 힘을 실어 양로해민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유구역 주민 정차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호구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노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각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0: 청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주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관광자원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 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는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유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촌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매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시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치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순관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래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 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략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심내방, 우리 지금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큽니다. 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0: 뇌조직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양쪽 귀 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 발생한, 이런 금방 발생한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가지고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로 잘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그 이 산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자유기가 또한 가장 많은 이런 부위입니다. 공작량이 가장 크고 또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유기도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이 해마체는 대뇌에서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죠. 이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 된 일들을 대뇌 피질이 기억 못한다. 다행히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일들도 기억해낼 수 있죠.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전혀 기억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체 뇌가 완전히 산화된 면서 위축이 오고 완전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서게 되죠. 엄중한 치매에 들어선다면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전혀 치료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엄중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미루 장약 심내박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대뇌가 위축이 오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죠. 이런 방지 체계의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 심내박입니다. 우리 지금 로인절 맞이 우대활동 8월 달에 했던 겁니다. 이 우대활동 지금 이달 말일까지 딱 하게 되는데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우대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다른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풀앤팔 누이 섬유 여름이불 한 채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장약 심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그리고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인데 이런 야생 해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한 20년 혈압약을 먹으면서 하다 선생님 장약 심내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장약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을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여섯 달 만에 지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0: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인생 여러 번 오면서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아이 눈도 무거워서 영 뜨기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머리 가벼워지고 눈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바짝 나니까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네. 예. 자 심장에 좋지 않아서 항상 가슴이 후들거리면 숨이 차더니 증상도 많이 없어지지. 위가 예. 예,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고 아니 체중도 떨고 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예. 예, 이 약 보면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데서 야생약재고 또 서당약이고 이런 황금을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그렇지 예, 그래, 그게 포인트
0: 먹어보니까 확실히 특수한 게 알리지다, 이 약이.
1: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이 약이 어떻게 좋다는 거. 써보지 예. 못한 사람 모르죠, 이런 거.
0: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남편도 당뇨 할병 질려서 이 약 쓰기는데, 야, 영심 효과 좋습니다, 지.
1: 예. 그렇죠.
0: 예. 그래, 우리 부부는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려서, 예, 오늘도 제리 6곽 배달 받아왔는데, 선생님 하나 문의하고 싶은 건, 예, 어제 우리 동창생을 만났는데, 예, 그 친구는 이 다리 혈관이 무슨 구불구불 해가지고 혈관 툭 튀어나왔단다
1: 네.
0: 네. 걔 이런 사람이 약 쓰면 효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문의해달래 그런다.
1: 예. 다리 혈관이 구불구불 해지면서 혈관이 툭 튀어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맥곡장이라 합니다. 예. 이 정맥곡장은 정맥혈전이 형성된 후 정맥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예,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곡장을 초래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다리 혈관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서 꼬불꼬불해집니다. 예. 예, 이 정맥곡장이 온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많이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붓기고 예.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죠. 예.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납니다. 예. 예, 중이는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예. 예,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줘서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장약심리방위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돌 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죠. 예. 예, 소홍화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우슬 또 황기 예,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또 특별히 잘 시켜준다. 예. 그래서 어혈을 풀어줘서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그럼 오늘 예 체리 수가 배달받아 쓰겠다는 거예요.
1: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라고 예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후에 예, 당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더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니까
1: 알기죠. 꼭 알기.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이하고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3: 지금은 예 당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서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지.
3: 그리고 병원에가 예.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사 일 없습니다.
1: 예, 어지럼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3: 예,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좋죠. 예.
3: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예.
3: 우리 집 두 사람은

0: 이 약만 먹으면서 애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예, 그래도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0: 우리 사촌 언니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궤양이 있어서 얘 속이 쓰리고 얘 식구물이 올라오고 얘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얘 위에 배가 붓기고 얘 아프답니다.
1: 아.
0: 그리고 얘 눈이 자주 빨개지는 눈곤조증이 나타난단다.
1: 아, 예.
0: 이런 사람도 이약 쓰면 어떻게 했는지 이해해서 그랬다.
1: 좋죠. 이 우리 장약이 심내방 보면은 아 소홍하하고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그래서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위가 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죠. 이 그리고 네. 지금 위에 염증이 또 있어 가지고 또 배 위에 배도 또 붓기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이 위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 면은 위시로가 있다거나 또 위미란이 있다거나 또 흐르거나 이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아 식후물이 자꾸 궤양 올라오면서 궤양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아파나는 이런 분들 위산이가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위가 자꾸 짱해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그 장약 심내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여기 배합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 그 위에 때배가 붓긴다거나 또 식후물이 자꾸 올라온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그거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아주 좋고 아 또 결국 그분이 눈이 또 빨개지면서 그 눈 건조증이 또 이렇게 나타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 항진의 경우에는 간 카이처 위무라고 똑똑하게 그 밝혀 놨습니다. 예. 적혀져 있죠. 예. 간이 정기는 아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입니다. 예. 중기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보는데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아 일곱 가지 약재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아 소목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요 우술이라는 요 성분이 간 경락이 들어가 가지고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또 간이 혀를 자양해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붉어지거나 아 마르거나 또 이렇게 그 물체가 또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러면 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오후에도 배달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내방 우선 5년 5개월째 쓰고 있는 한답니다.
1: 예, 맞습니다. 우선 5년 예. 5개월이 너무, 예, 너무 쨍가.
3: 예. 옛날에는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도마 이게 중풍 치료를 한다고 공두치 딱 시의 그런 치료된다고 시의지 않느냐고 쓰니까 아무런 효과를 못 받았어요.
1: 원래 그게 약을 선택할 예. 때는 그거 보고서를 딱 쓰는 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3: 예,
1: 예 그거 기본이 기본.
3: 치료를 한다니 이런 게 없는 거 쓰니까 기혈 보석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없는 거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그래서
1: 돈만
3: 먹고 해돈만 팔고 그래서 아이 시간만 날리고 그 돈만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강의에서 개발받고 공농조치 이건 소방약이고 천연약재고 아까들 15년 연구를 한 약이라 하니까나 아 그다음에 공농조치
1: 공는 주치에 그래서 딱 그래서 예, 치료된다고 이제
3: 그예
1: 모든
3: 거 치료를 한다니까나 아 그다음 기울부족도 치료를 하고 이러니까 요 약 쓰면 내 딱 그래서 나를 대상해서 만든 약 같아서 그래서 아이 자식들이 반대도 마다 하고 그래서 이거 선택했었는데 이 정말 이 약 써보니까 이만큼이 신노시갈병에는 너무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하, 그렇죠. 예.
3: 예. 어느 도만 노시산이 두 번 와서 예. 반신지유 짓고 그 눈이 다 덮이고 그래서 거기다 어느 장에 예. 밥 먹기도 다 힘들고 약이나 물 먹자 입만 벌리면 아래 태도 막 떨어가지고 정말 엄청 힘들어서 많은 곳을 치료를 했지만 이제처럼 그래서 그 약박이 치료된다고 씌우지 않느냐 그런 씌우 있다고 들은 치료된다고 시의
1: 있지 않느냐고
3: 아무런 효과도 못 받아 예.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약 쓰고서도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 살림 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소서 막 이 그런 소원 지금 옛날에 듣고 싶은 마음이 지금

0: 그러면 살고 살에 땅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1: 그만 치료 되니까나 좋은 게 있겠거나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예. 누구나 살고 그 오래 살기 싶다. 이거는 누구나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 나 금방 그래서 뭐 인사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이건 또 이 뭔가 관상동맥.
1: 예, 관상동맥 경화도 치료를 해주지. 예. 관심병도 치료를 해주지.
0: 관상동맥이 많이 맥혀가지고 두절하라는데 검사 수치 도달 못해서 두절 못한데 이 약독이 지금은 얼마 무난히 잘 보내고 예. 인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약을 쓰면서 지금 두절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 그런가? 이거 제가 잘 바관한다 말입니다. 예, 이거 딱 예. 해야 될 사람은 딱 해야 되지니까 해야 될 사람은 아이 못하게 하면 그게 그 돌아가시면은 그게 뭐 그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 딱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그거 바관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 예, 우리 이거 잡수면서 이약 잡수면서 이 일이 아이 나는 게 제가 그래서 아주 그게 그 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거 그래서 제대로 지도를 한다 말입니다. 그거 딱 아이 딱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지 그모입니까? 그 그렇지 않으면 목숨 거두는데.
0: 맞습니다. 예. 장약 심내방이 약제 성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0: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부르는 약이 아이 그런 뭐입니까? 이 약제도 한 5,4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 연한금으로 부르는 약제가 아이 네 가지나 들어갈까 약효가 얼마 강한가?
1: 그렇죠.
0: 그리고
1: 예.
0: 세번 그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특수치료
1: 방법으로
0: 일그 특수료법으로 치료를 하지 하니까
1: 그렇죠.
0: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죠.
1: 맞습니다.
0: 요래는 가서 신호시가 병에서는 요 약처럼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1: 아니 이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5년 5개월 이상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이제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효과 없으면 응용 못합니다. 이거
0: 선생님이 혼자서 이 약만은 5년 5개월
1: 너무 우선이 지금 하지니까 혼자서는 하는
0: 예. 심리방 이 당약 그러니까 신호시발병에서 이 약만이 오래 강의라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방송 그만 매일 그래서 어느 시간이나 빼놓고 두지만
1: 심리혈관 질병에서는 이게 예 치료 효과가 두 번째라면 애한 약입니다. 이 약은.
0: 맞습니다. 예. 이거 활동할 때마다 싸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이래놓으니까 나 정말 이 5년 저도 이 약 한 가지만 가지고 5년 5개월 내 먹고
1: 하하 그래 다른 거 아예 없었잼까 그래
0: 예 얼마나 없을까 예. 예.
1: 병원에 입에 나야 하지 아이 그만큼
0: 병원에 입에 동상이 되지 예. 뭐든지 표 아이 혈압이 확 낮아서 피부가 되는데 지금은 혈압도 정상이 되지
1: 기혈부족
0: 기혈부족이 다 예. 해결받으니까 아유 이 약만이 좋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약으로 가서 사는 날까지 가서 정말 그런 대풍 예방하면 끝까지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혈압 조절을 한 30년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 장약 심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진료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안에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약 몇 달 예. 만에 장약 심내만 먹는데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런 저도 또 예, 병원에 검사한 결과에 경장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예, 근심했습니다. 이 방팔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 해서 그래 이래 내 심내방 넉 달 반 먹고 아이 검사한 결과에 방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 예, 좋죠. 빨리 그래 그게 없어진 겁니다. 넉 달 반에.
3: 예. 예. 예. 그리고도 예, 여러 번만 하고 봅니다, 지금.
1: 예.
3: 아,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 밤에 앞뒤 가슴에 바늘로 찌면 속속 소리 아파는데, 이야, 뭐, 후부터 이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힌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네.
3: 예. 그래, 나는 예, 특히 또 예, 전립선에 밥 소변이 자꾸 한 번만 소변행이야 조금 지나가다 시원하지 못하고, 아, 이러니까 잠 자지 못하니 어질쩍 나고 이랬는데 이 약 먹 후부터 밤소변이 한 번 소변하게 많아지면서 밤소변 차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게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좀 바짝 나는데.
1: 아, 예, 저녁에.

0: 이렇게 많이 나던 게 안 나니까 정신이 나죠, 예?
1: 예, 예. 우리 부부간은 또, 예, 예약 모음에서 정말 활동마다 싸운다.
0: 예.
1: 예. 그런데 한 가지 뭐냐, 내 친구 적고, 예, 아, 댄비심에서 며칠 한 번씩 변 본답니다.
0: 아.
1: 아, 그러려고, 예, 혈압이, 아, 오르고, 특히 또, 이래, 뱀 볼 때 막 울고 오르면서 영, 바쁘다며, 그랍니다.
0: 그렇죠.
1: 이 약이 효과도, 이 약을 좀 써봤으면 하는데, 어떤가 또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예. 이 연세가 있는 분들 보면은, 뱀비가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네. 특히 혈압이, 그, 이, 조금 높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매출이 한 번씩 변을 보면서, 변을 볼 때, 힘을 쓰면은, 뇌출혈 올 위험성도 또 있어집니다. 예.
1: 아,
0: 이게
1: 네.
0: 대상이 진액이 말라들면 뱀비가 생기죠. 예, 그리고 중이는 폐와 그 대상을 한 집안이라고 보는데 폐열이 세면 대상열도 세집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폐열 대상열을 내려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가 들어갔고 진액을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성분이 황계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비 해결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꼭 쓰십시오,
1: 아,
0: 이분이.
1: 예. 예. 다닥 바뀌었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와,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장례 심리방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이 좀 중간 환자가 지금 이약 쓰기 시작했는데, 야, 약은 정말 심리혈관 지병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0: 그렇지.
3: 그럼 어째 이만한 약이 없다 하는가? 혈압이 140, 심률이 140까지 이러면 이 사람이
0: 140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혈압이 140이면 예. 혈압이 140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3: 혈압이 아래께 140이라 말입니다.
0: 아, 예.
3: 예, 위께 240.
0: 아, 그럼 아주 높죠.
3: 예.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가는 위께 내려옵니다. 예, 한 달 쓰고 나니까. 그럼 예. 아래 거는 그 140이라는 게 아이 내릴 때다, 선생님.
0: 아래 혈압이 아이 내리면은 뇌출혈 올 가능성이 영 많습니다.
3: 예, 그렇지. 그렇게 한 다음에 했으니까, 나 예, 야, 정말, 어디야 말이야. 조금 더 수행 내는 게 기다리면 선생님도 로세로법 같이 하고, 예, 지도로 받으면 약간. 그 다음에 열 달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거 한 달에 세 번씩 그 서약 지대는 게, 그 뭐니까 혈압약 지대는 게, 그게 글쎄 끝내 글쎄 그 혈압이 내리면 차차 내리면 양배 20, 양배 180 이렇게 내리면 어떤 계단을 살았고 제프 오지 않았다고 예 본인이 자기 들러도 어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떨면 그렇게 와가지고 허리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이 약을 예, 가만 볼까 예 심리혈관 질병인 아메드 선생님이 5년 5개월을 예, 제일 오래 한 약이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거 조선말 방송에서 예. 5년 5개월을
3: 예.
0: 한 약입니다.
3: 아, 약은 그러니까 그게 효과 없으면 그렇게 5년 5개월을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그, 예, 효과 없으면 뭐 사 못하지.
3: 이거 심리혈관 질병이요. 중풍이요. 그다음에 동맥경화요. 심장병이요. 딱 약과기 써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기본입니다. 예, 약을
3: 예,
0: 선택할 때.
3: 그렇지 않은 거 예, 지락 아무리 별나게 심리를 와서 심장에 좋다 무슨 아니 출혈에 무슨 동맥경화 좋다 해도
0: 네, 당연합니다.
2: 마칠
0: 그래.
2: 시간인데요.
0: 예,
2: 네, 내일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 자

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요. 먼저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꽃과 나무 같은 자연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이 예뻐 보인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진다면야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더 멋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신금철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이따금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내일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18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출발 속으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들을 무서워합니까? 호랑이, 사자, 악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생각 외에 위험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코끼리는 비록 조용하고 침착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포유 동물이지만 아프리카 코끼리는 다소 다른 종류의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유명하며 4m 높이까지 자랄 수 있고 약 5.5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코뿔소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잘 알려진 종으로 두 종이 있는데 각각 아프리카 부시 코끼리와 작은 아프리카 동근귀 코끼리입니다. 부시 코끼리는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속 40여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화 벌입니다. 아프리카화 벌은 아프리카 벌들과 유럽 벌들을 교배시켜서 생겨나는데요. 교차 육장의 목적은 더 많은 꿀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화 벌은 제한된 장소에 보관되어 왔지만 1957년에 벌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렇게 아프리카화 벌은 중남미에 퍼져나갔으며 또한 1985년에는 북미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화 벌은 항상 밀집된 집단에서 발견되며 킬러 벌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일반 꿀벌보다 더 공격적이며 이것은 세계에서 위험한 동물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하마입니다. 하마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쪽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포유 동물입니다. 하마는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인데 이것은 하마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만든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마는 식물을 먹는 동물이지만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리가 짧지만 여전히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무게는 약 1500kg입니다. 코끼리와 곱불소 다음으로 하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육지 포유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 물소 버팔로입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인데 그들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사람들을 짓밟아 매는 200명 이상을 압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주로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의 산림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들은 키가 1.7m까지 자랄 수 있는 큰 동물입니다. 또한 몸무게는 최대 900kg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포식자가 거의 없지만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붐슬랑입니다. 붐슬랑은 화려한 미모, 외모만큼 독이 있는 뱀인데요.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붐슬랑은 일반적으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지만 일단 공격할 때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붐슬랑의 눈은 크고 머리는 계란 모양이며 몸에 검은색, 파란색, 가장자리가 있는 환한 녹색입니다. 붐슬랑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만 국한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표범도 위험합니다. 아름다운 눈표범은 주황아시아의 높은 산에서 사는데요. 아름답고 두꺼운 회색 털을 갖고 있습니다. 눈표범의 두꺼운 회색빛 털은 모든 계절에 완벽한 열 균형을 제공해 주는데요. 눈표범의 몸은 거칠고 가파른 산 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적응됐습니다. 점프 한 번으로 눈표범은 무려 15m의 거리를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발은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눈 덮인 길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눈표범들은 그들의 크기보다 큰 동물들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식지 소실로 인해 전 세계에 남아있는 눈표범의 수는 아주 적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다악어입니다. 바다악어는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바다악어의 몸 길이는 3m에서 5m 사이까지 자라며 최대 1톤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악어는

북부 오스트랄리아, 파푸아 뉴기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및 인도의 강, 호수, 습지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데 물갈퀴가 달린 발과 긴 꼬리가 수영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과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강이나 늪에서 완전히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바다악어는 길고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서식지 전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는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호수와 강 가장자리의 수면 아래 숨어있다가 먹이가 다가왔을 때 강력한 턱으로 갑자기 공격을 하는데요. 물고기, 물소, 원숭이, 멧돼지, 새와 같은 다양한 동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검독수리입니다. 검독수리는 북아메리카의 먹이의 가장 큰 조류인데 그들은 대륙의 산, 언덕, 절벽 및 침엽 수림에서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검독수리는 몸 길이가 66cm에서 1m 좌우까지, 몸무게는 14근 정도입니다. 넓은 날개를 가진 검독수리는 하늘에서 활공하며 또한 높은 위치에서 빠른 낙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낙하를 하는 동안 검독수리는 시속 321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검독수리 역시 포식자의 위치에 있으며 인간의 활동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검독수리는 주로 까마귀, 파충류, 작은 포유류 및 물고기를 먹는데요. 시력이 뛰어나 고슴도치에서부터 그것보다 더 작은 먹이까지 발견할 수 있기에 낙하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얻는 놀라운 속도로 땅에 있는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다음은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돌고래 가족 중 가장 큰 종인데 몸 길이가 7에서 9m, 몸무게는 약 5.5톤 정도입니다. 또한 영어 명칭이 킬러 웨일인 만큼 범고래는 잠폭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 중 하나인데 그들은 바다에 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사냥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강한 육식 동물은 물개, 돌고래, 상어, 심지어 다른 고래와 같은 거대한 바다 생물을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범고래는 매우 사회적이며 포드라고 불리는 그룹에 살고 있는데 각 포드에는 최대 40마리의 범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독특한 소음을 내는데요.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살아있는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각 범고래 포드는 몇 가지 특수 류형의 동심 및 사냥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러한 기술들은 세대에 걸쳐 전수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동물들을 알아봤는데요. 긴장되시죠? 음악 한 거 듣고 마음 진정시키고 이어서 생활에 도움되는 상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품은 조리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어떤 식재료는 씻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식품과 씻어 먹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식품은 바로 포장한 생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물로 씻기보다 불이나 물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세균을 없애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닭 등 가금류를 요리하기 전 세척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60%는 물 수조에 세균이 남아있었고 26%는 주변의 채소에 세균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닭고기는 이미 해체돼 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닭이 알을 낳기 전에 닭알을 블룸이라는 얇은 막이 껍질구를 덮는데 이 막은 껍질의 작은 모공들을 세균으로부터 방어해줍니다. 따라서 닭알 생산자들은 얇은 막을 유지하는 세척 방법을 사용해 세척한 후 유통시키는데요. 집에서 닭알을 씻으면 세균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세균을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격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세균들이 섬유 조직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물로 모든 세균을 씻어낼 수 없을 뿐더러 고기에서 떨어져 나온 세균은 조수와 안의 물건들을 교차 오염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기의 내부 온도가 적어서 63도 이상이 될 때까지 완전하게 익혀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섯도 씻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버섯은 특성상 물을 빨아들이는 작은 해면과 같아 구입한 버섯은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젖은 천이나 주방용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에서 버섯을 채집한 경우에는 소금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30분 담궈둔 다음 먼지가 제거될 때까지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물로 씻어서 먹어야 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수박과 멜론과 같은 땅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속만 먹고 껍질은 버리기에 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먼지와 비료의 세균들이 묻어있게 됩니다. 씻지 않으면 껍질에서 속살로 세균이 옮길 수도 있기에 자르기 전에 꼭 잘 씻어주고 먹어야 한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지나쳤던 아름다움에 대한 여유와 약하고 어린 존재들에 대한 포용심이 그만큼 연결해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신금철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30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주시 현대병원 하면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독자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모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병들에 대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0: 연구 개발하는 혁신적인 치료,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예, 믿기 어렵겠지만 이같이 확실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난치병에 또 퇴행성 질환에 예, 또는 자가면역성 질환에 있어서 모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남성의 전립선 질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립선, 예, 여성들한테 자궁과 유방이 있는 것처럼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예, 그게 바로 전립선. 예, 이 전립선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질환이 일반적으로 잘 낫지 않아서 나이가 또 들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어려운 질환이고 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 환자의 문인데 이 회음부나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소염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데 예,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전립선이라 하면 구조적으로 이 외막은 피질층으로 예, 막혀 있고 예, 그 안에 선관이 예, 섬유화로 왜 섬유화 됐는가? 예, 오래도록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소변 자주 보거나 회원부가 자꾸 늘 당기는 것 같은 문제입니다. 예, 전립선의 위층이 이같이 치밀한 피막으로 정말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지질층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약물이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나 치료는 한다 하지만 이런 소염제 약 드시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가 이 전립선의 외층 피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이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척추 협착 걸려가지고 지금 2번 치료 받았습니다.
0: 2번, 예.
2: 예. 2번 치료 받은 결과가 지금 많이 웃었습니다. 지금 예, 크게 아프지도 않고, 원래는 내 이 지비가 3층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시기도 예, 힘들고, 그리고 예, 특히 예, 이렇게 구부리고, 일어나 찍게 되면 영 허리 펴게 되면 이렇게 펴기 힘들었습니다.
0: 허리 펴기 바쁘고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좀 편하다 하는 얘기죠. 예? 예.
2: 조금 찍고 다 거두 구부리고 당기게 되면 조금 편한데 이제 완전히 펴기 힘들었습니다.
0: 어렵죠. 그게 척수 협착의 전형적인 증상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는데 지금 아침에 안에 일어나 운동 쭉 조금씩 이거 폐도 아프지
0: 펼 수 있습니까? 예.
2: 어제 폐도 이렇습니다.
0: 아, 예.
2: 근데 폐가 완을 허리 불러지는 것 같은 게 폐.
0: 그 전에는 그랬죠. 예.
2: 예. 그런 게 지금은 두 번 치료까지 받을까나 완전히 영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침에도 조금 나가 활동도 운동도 하고 예, 허리 핀 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0: 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네. 그 선생님 그랬더라. 그래, 세 번은 집어넣 하고 그래 안 되게 되면 더 하는 걸 하고 근데 내 생각에 지금 한 세 번 받으면
0: 다 났을 것 같습니까? 예.
2: 다 났을 것 같습니다.
0: 예. 세 번에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상 원립은 다섯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때는 또 병원에서 돈도 받지 않고 책임지고 예,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2: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 내일로 또 가려고 합니다. 여행에서 세 번 치료까지 또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0: 예, 먼저 치료한 시간이 어떻게 12날쯤 지났습니까?
2: 예, 예, 열흘 넘었습니다.

0: 맞습니까? 예.
1: 예.
0: 그러면 더 지체하지 말고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그런 이 함사가 조금 예지에 있는데 먼저 예약하고 가자고 그랬는데 어찌인가면 이렇게 식도 염도 식도 아프다 한다 넘어갈 땐 아프고 위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되고 오겠는데 어느 분 보면 됩니다.
0: 아, 그 이미 식도염이라고 진단 받았습니까?
3: 예예예. 예, 예. 아. 눈구멍 뭐 눈구지 못하고 목이 아프다 하고.
0: 타는 것 같고 예.
3: 예위 요리세서 먹긴 또 대사 먹고 살은 약하고 이런 분은 어느 분 보면 된다 이럴 때.
0: 265-2120에 전화하시면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근데 아. 오후 4시 전까지 예? 4시
3: 아이,
0: 후에는.
3: 병 보러 가야 됩니다. 갈 사람이.
0: 아, 글쎄 병을 보는데 예약해야 됩니다.
3: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잠시 어제는 그런 요추판 퇴출로 해서 예, 허리 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업계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모자빌도 못 놓고 그냥 안전걸음을 했는데 예, 저번에 가서 한번 가서 치료도 하고 부강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0: 몇 번 치료 받았습니까?
4: 한번 맞았어요.
0: 한 번, 예.
4: 예, 그런 게, 예, 영, 그, 아파서 그 땀 흘리고 그렇게 고통치료 받은 게 많이 나사졌답니다. 그래, 오늘은 열 할리 체납니다. 내일, 그러면 아침에 전화하고, 그래, 가자고 해서,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0: 아, 예.
4: 많이 나사졌다고 해서, 예, 두 번째, 그래, 가는 날짜 된다고 해서.
0: 예. 한번 치료의 효과는 확실히 알립니다. 예. 그러나 네, 제대로 아이, 치료하려면 맞다. 적어도 세 번. 예. 예. 그러면 265-2120에다가 예약하시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우리 이모의 이 대양성 관절이라고 진단받은 지 오래서.
0: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5: 예, 무릎이. 예. 그래서 이 요즘에 이 엉치를 구슬구슬이 안전거름 한단 말입니다.
0: 이러 못 납니까?
5: 이러는 나긴 난데 그때 사람 부축해줘야
0: 겨우겨우 일어난다. 예.
5: 그래서 이 지금 인쇄도 많고 이래고도 가만히 있다 이랬는데 너무 통수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모시고 현대병원을 지금 찾아서 치료받자고 그린다.
0: 그거에 그 정도로서 그냥 참고 견딘다 해서 뭐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연세 많다 해서 치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좀 무릎 관절염이 심한 것 같은데 아마 큰 병원에서는 다 수술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5: 예.
0: 예, 수술이 필요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드리는 방법, 부강주사료법이 있습니다.
5: 예, 그래서 내리 현대병원은 아침에 일찍 전화하고 모실 거다 그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6: 네, 저는 이 경추로 인해서 이 목 뒤띠가 막 뽀뽀담이 아프고 이 한쪽 발을 잘 올리지 못했습니다.
0: 네, 경추병이 있으면 어깨 발이 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6: 예, 이래가지고 영 불편했는데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예,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아, 이미 두 번, 예.
6: 예, 그런 게 지금 예, 이 다리가 영 편합니다. 예, 아무렇게 놀려도 아프지도 않고,
0: 예.
6: 뒤뒤도 예, 아파서 줄이 막 뻗치는 것처럼 이렇게 아팠는데 이것도 지금 예, 기본상 다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6: 선생님 얘기하는 게 두 번까지 치료받아 괜찮아도 세 번까지 치료받으면 더 좋다고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6: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가려고 그럽니다. 내일 가도 되죠? 예.
0: 아, 됩니다. 일요일 제외하고는 다 병을 봅니다.
6: 아, 예, 그럼 내일 그냥 그.
0: 265, 예, 265-2120에다. 예, 265-2120.
6: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7: 예, 우리 집에서 현대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7: 여주만 탈출이고 이 대.

0: 참 감사히 있어서 예. 아, 부황수 살 가서 두 번만 갔는데 용이선이 헛가서 왔습니다.
1: 네.
0: 예, 용 걷기 힘들던 게 이선이요. 아니, 자연을 걸어도 예, 그리 이롭습니다.
1: 네.
0: 이래서 돌아도 못 놓던 게 이선 마음대로 돌아놓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뭐 일어났는데 누구 봤던 게 일어났는데 이선이 잘 일어납니다.
1: 네.
0: 이제 내일 가는 날짜 돼서 내일 아침에 예약하자고 가서 더 치료받다 그럽니다.
1: 네.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0: 한... 예. 니갈레 원산은 네 번은 해랍니다.
1: 좀 엄중하면 네 번 수여됩니다.
0: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형님이가 한 분인데 지금 우선 치료를 하는데 어디 현대병원에서 지금 그 치료 될 수 있겠나 다음에서.
1: 그 아주 엄중한 병입니다. 예. 투석 치료 뭐 당뇨 있습니까? 아니면 신염 있습니까? 예?
3: 당뇨 있습니다.
1: 당뇨 합병증에 예. 신장 콩팥이 기능이 망가져서 체내 尿산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65-2120이다. 일단 예약을 하셔서 예. 예, 치료 받으라 하면 예, 찾으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4: 네. 예, 방송 듣고 소리 전화하는데.
1: 네.
4: 예, 허리가 다리 아파서 그 가서 좀 치료받을까 얘기합니다.
1: 허리, 다리.
4: 예.
1: 뭐, 다른 뭐 큰 병원들에 찾아가서 진단 내봤습니까?
4: 아이 냈습니다. 옛날에 나이 어릴 때 한 번 가 아프가 간게 그때
1: 예.
4: 여주가반
1: 탈출 어.
4: 예.
1: 어릴 때 예.
4: 예. 허리는 아픈 줄 알고 예. 다리 왜냐면 다리 예. 한 3-4년 지금 어간이 다리도 아픈다 지금.
1: 다리 내리 줄이 버치는 것처럼 불편하죠. 예. 예. 예. 허리는 어떻습니까? 표기
4: 구부렸습니다. 네.
1: 자꾸 앞으로 구부려들면 좀 변한 것 같으시죠? 예?
4: 예, 예.
1: 예. 그게 여주간판 탈출이 결과적으로 척추 협착을 일으켜서 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압박 증상이 허리 자꾸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예. 문제는 걷는데 장애가 와서 점점 걷는 거리 줄어듭니다.
4: 예, 가다가 앉고 가다가
1: 앉으면 좀, 그래. 예, 좀 변하죠. 예.
4: 예, 예.
1: 이거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점점 더 해집니다.
4: 예,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예, 걷는 거리도 점점 예, 줄어들고.
4: 예.
1: 예, 이러니까. 근데 이게 다 다른 병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저 지통제, 소염제, 격소제, 이런 거 사용해도 현대병원에는 특수한 치료 방법, 부강주사라는 게 그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치료가 있습니다.
4: 예.
1: 예, 그러니까 한번 예,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예, 내일 하고서 여기 농촌에서 교통불편해서 내일 하고 머리 가겠습니다.
1: 그거는 그 전화에다 예, 상세하게 예. 예, 예. 말씀드리면 예.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5: 나는 이 어깨 아파서 예, 어느 겨 여러 전에 한번 맞고 오늘 그래 많이 났을 때가
1: 났습니까?
5: 예예 예, 오늘 어전이가 맞으기 완전 이렇습니다. 또 목 돌리기로서 완전 이렇습니다.
1: 완전 예 모두 세 번
5: 아니 두 번
1: 두 번
5: 오늘 어전에 두 번가 맞았습니다. 12일 만에 맞았습니다.
1: 아 이제 두 번 했는데도 완전 났습니다. 예, 예.
5: 완전히 났다는 가면 어찌 가면 왼쪽이 장수가 이 고를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왼쪽 팔을 이끄는 석은 이상 못 듭니다. 선생님.
1: 예.
5: 예. 근데 어제 이렇게 오늘 맞기 전에 어제 또 가서 채소 가서 할까 6근 들고 왔는데 왼쪽을 또 들고 왔다 말입니다. 굉장히 이뤘을 때다.
1: 그짝 팔에 힘을 쓸 수 없어서. 예.
5: 예. 팔을 이렇게 꼭까지 들지 못한다 말입니다. 역할도 들지 둘로 가지도 못하고.
1: 예.
5: 예. 어깨
1: 아래 위 앞두 다 돌리기 어렵죠. 예.
5: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형 불편하죠. 그 말입니까 이 생활이.
1: 맞습니다. 예.
5: 이게 두 번 맞은 게 어디 많이 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갈래 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 세 번만 맞은 이거는 입에는 그 사진 찍은 거에 보니까 세 번만 맞은 게 완전 이렇다는데 완전 이렇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5: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붙이는 고약 하나 붙이가 아니 되겠습니다. 그냥.

0: 왜 그런 걸로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1: 예. 그렇지만 내 그도 붙을 때 약간 어떨까 이렇지. 알겠습니다. 네. 그 내일은 아직 어느졌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남성들이 이탈립선 비대증, 예, 이게 숙명처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연세가 한 50 넘어가면 50에는 한 50%, 60에 60%. 연세가 증가할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모두 그 증상만 공제해주는 치료로서 또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예, 그런데 이 전립선은 특수한 구조로서 일반 약물이 침투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언니가 이 좌골신경통도 있고 그저 다 동반했습니다. 고혈압, 심장,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이게 허리 여추감 한 탈출 이렇게 되면 내가 진단받았습니다.
0: 예.
3: 하고 계속 이런 먹어주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는 또 다시 재발하고 이래서 밤에 돌아오기도 힘들고 예, 예 그렇답니다. 그래 근데 병원에 가서 좀 한번 배우겠답니다.
0: 네.
3: 좀 예약하려고 그러면 예. 그래 이관내 위원장님 좀 잘할까 자꾸 이것저것 다른데 댕기지 말고 돈 팔지 말고 저리 가서 부강주사 요법을 한 세 번 하면 이렇다고 서너 번 하면 이래 예약하게 해달란다.
0: 네, 생각 잘하셨습니다. 아마 방송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말과, 네. 예, 말과 같습니다. 치료받고 예. 나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한번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3: 예, 압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한다.
0: 네, 말씀하세요.
4: 우리 예사촌 언니가 예, 여초반 투수에 저기다가 해탁수에 와서 예, 허리 해탁수에 와서 다리 내경 통증이 있고 돌아눕기도 힘들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을 썼지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저기 현대병원에 이갈래 원장이 부강주사를 잘한 데서 예, 치료를 1mm에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4: 받은 게 영, 효과 영 좋답니다.
0: 어, 두 번, 예.
4: 예, 예. 저기 다리 내리저리고, 옆구리 통태나고, 엉거리 내려앉는 이 현상이 없어서 영 좋답니다.
0: 네.
4: 예, 돌아눕기도 하라고, 예, 마음대로 돌아눕을 수 있고.
0: 치료가 잘 됐습니다, 예.
4: 예, 편리하답니다. 예, 많이 효과. 그래, 걸음도 많이 더 걸을 수 있다.
0: 네.
4: 예, 이번에 세 번째 치료를 내리가서 하자고, 나를 예약해달랍니다.
0: 두 번 치료하고 며칠 지났습니까?
4: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 열흘이 됩니다.
0: 예. 그러면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예, 그래 내리 예약하고 내리 같이 가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남성들이 이 전립선 비대에 어디 가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예, 국소 비침습 관리로서 이 막힌 선관을 뚫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쌓여진 염증 물질을 배출하고 주변의 근막의 장력을 이완시켰습니다. 예, 모두 이 그 주변이가 뻣뻣하고 예, 아주 불편하다 하는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이런 증상을 예, 개선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회원부의 묵직함이나 또 밤에 소변 자주 보는 문제 또 소변 배출이가 매우 어려운 증상을 개선시켰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에 연세 들면서 남성들이 늘 소변 보기가 불편해진다면 이 전립선 비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증상이 소변이 작고 예, 예,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변을 볼 때는 지원이 나가지 않아서 아주 힘주어서 예,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그나마 소변이 나오기 시작해도 또 시원치 않아서 찜찜해서 또 가게 되고 예, 이렇게 이것을 빈뇨라고 하는데 자주 보는 증상이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는 소변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예, 소변기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어야 소변이 나가게 되고 그것마저도 시원치 않고 또 밤에 자주 가야 하는 문제 처음에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 화장실 가지만 또 후에 점점 진행이 되면 한 네 번도 예, 다섯 번도 예, 점점 예,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소변 길이 완전 막혀서 방광에 소변이 꽉 차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0: 예, 이러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예, 예, 응급실 병원을 찾으면 그 도뇨관을 꼽고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꽉 찬 소변을 배출해 줄 뿐이지 예,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또 만약 방광에 소변이 꽉 차면 이것이 역류돼서 신우에까지 올라가면 또 신우 신염까지 예, 그 다음에 또 더 엄중하면 요독증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저 뭐 예, 일반적인 치료해서 낫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대로 되는 치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소염제 그냥 쓰거나 또는 예, 물리치료 좌욕을 번갈아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조금 묵직하게 나아지지만 밤늦게 앉아있거나 술을 조금 마시면 또 바로 재발합니다. 예, 전립선 비대는 치료도 필요하고 생활관리가 수혜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전립선 비대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예, 특히 차 운전 오래 안 한다거나에 또는 앉아서 뭐

0: 요리를 오래 한다거나 거기에다 또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혹은 감기 걸려서 또 어떤 감기약은 이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키면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원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솔, 각지는 홍색 자원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정혜성이 생태보호 복원체계를 보완하고 중화수탑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진행 중입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은 우리 당이 가진 고난을 겪으며 분토해온 비난을 여성의 증거물이며 가장 소중한 정신적 제부임으로 반드시 진심과 정성을 다해 힘있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청소기의 당부를 명기하며 각지는 홍색 자원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홍색 정신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여 보호와 활용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새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15개 성에 걸친 장종국가문화공원이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로성교 교도에서 사람들은 생사를 마다하고 돌진하며 다리 쟁탈전을 벌였던 순간을 휴역하고 루산관에서는 네 차례 걸친 족수도하에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향에서는 연인수로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장종문화 디지털 예술관을 찾아 현대과학기술을 통해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장종 정신을 도둑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홍색 자원을 활용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것을 시종 깊이 중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청소기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당의 혁명성지, 홍색예토, 혁명역사 기념장소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혁명문물관은 당과 인민이 영용하게 분투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으며 중국 혁명을 기재한 위대한 로성과 감동적 사적은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재부임으로 혁명문물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하고 혁명문화를 고양하며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것은 존 당과 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 말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은 4만 2천 곳, 고교 관장 혁명 문물은 150만여 점, 혁명 기념관은 3천 개를 초과했으며 혁명 기념관 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혁명 유적지와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연인수로 6억 명에 달했습니다. 홍색 자원은 재생과 대체가 불가능한 진귀한 자원이므로 보호가 선차적 과업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 보호 리용 구역 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중요한 혁명 예토에 대한 보수와 소장 혁명 문물 복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동 불가능 혁명 문물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위해 혁명 문물 보호 공정 기술 지도 규칙 시행을 최종 발표하고 조사, 평가, 시공, 검수 등 전반 과정에 걸쳐 각지의 보수 표준 불일치, 과도한 개축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으로 혁명 근거지인 강서성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0: 강조 우도현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감랑성위원회 예트는 한창 보수 중입니다. 현재 속 원공의 원자재를 사용해 보수 이후에도 건물의 옛 모습을 보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홍색 옛 도시 소금은 종이 문물이 서장 혁명 문물의 80%를 점했습니다. 그중 훼손된 종이 문물을 대상으로 현재서는 다양한 기술 수단을 동원해 긴급 복원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우리나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드넓은 대지에는 홍색 자원이 별처럼 분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홍색 문화를 잘 전승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혁명 문물의 전반적 전시 사업에 대한 질을 꾸준히 높여가는 동시에 주제가 서명하고 의료형이 풍부한 기념관 체계를 구축해 혁명 문물의 교육 효능을 확대했습니다. 북경대학 홍로, 향산 등 홍색 좌표를 이용해 북경시는 창당, 항전, 상경수험 등 3대 구역을 건설하고 상시와 전시, 특색 림시 전시, 순회 전시를 통해 홍색 정신을 체계적이고 맥락 있게 해석했습니다. 종경시는 예토 플러스 기념관 플러스 몰입식 체험, 홍색 문화 구도를 통해 홍남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출시한 소무의 꿈, XR 체험, 새롭게 승격한 종경 1949 주제 공연은 과학기술 수단을 통해 관중들을 조나가 들끓는 세월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흥나무의 홍선에서 혁명성지인 서백파까지 그리고 우도화 강변에서 보탑산 기슬까지 곳곳의 홍색 대표 건물과 홍색 예트는 우리 당이 겪은 갓난신고를 직접 체험하고 용감하게 정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 중화수탑으로 불리는 청해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산과 물, 숲, 밭, 호수, 조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견지하면서 녹색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더 높은 표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황하, 장강, 란창강의 발원지인 청해에서 드넓은 고산 조원은 수온을 함양하고 수토를 유지하는 녹색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4,400m에 위치한 옥수 지도이현 란창강 발원지 단지의 한 황폐화된 조원에서 작업자들이 새로 심은 풀잎 발아류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초원 생태 보고는 장기간 고환과 산소 부족, 자생식물의 낮은 발아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청해성은 재배보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초종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평균 해발고가 4,700m를 초과하는 삼강원 고환지대는 생태 보고 난이도가 높고 정비 성과를 다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현지 연합과학연구기구는 초종 번식 난제를 해결하고 고환지대에 생장에 적합한 자생 초종을 선별해 증식 보급하는 한편 초원 퇴화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중화수탑 생태 장벽을 끊임없이 다지기 위해서 올해 청해성은 과학기술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한면으로 전지일체와 생태 관측망 밀도를 다지는 한편 영상 관측소와 원격 탐지 관측 플랫폼을 통해 잔디와 수원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목축민 생태관리보호원 2만 명을 상대로 새로운 과학기술 관리 보호수단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청해성은 삼강원 중화수탑 생태보호지원계획 2026-2035를 발표하고 52개 중점과제와 37개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청해성은 더 높은 표준의 생태무명고지를 구축하는 목표를 정하고 청해호 류역 란창강 상류의 산과 물, 숲, 밭, 호수, 조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복원 공사를 실시해 30만 모 면적의 복원 사업을 완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 체계를 건전히 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힘써 향상시키게 됩니다. 또 3대 하천 지류의 단면 수지를 2급 또는 그 이상에 도달시켜 중화수탑이 확고하고 풍족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고 동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0: 상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 소비 잠재력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전국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소매기 동기 대비 4.8% 증가하고 사외 상품과 서비스 소매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 소비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소비의 편

0: 전자상거래 플러스 산업벨트를 욕송한 남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특색 산업 집산지 간 련계를 강화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공업품 산업용 전자상거래 규모는 1.4%, 화학제품은 1.2%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등도 관련 서비스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23일 금메달 11매가 산생한 가운데 탁구, 멀리뛰기, 정밀 수동작 등 신설된 9개 종목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육상 400m 대형팀 결승전에서 전공팀이 38.15초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풍제재팀이 39.45초, 경홍동력팀이 39.66초의 성적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세 개 팀의 기록은 모두 인간이 창조한 세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다양한 경기 종목과 실전 장력 종목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참가팀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는 기술 교류와 업계 접목의 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팀 힘은 황효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발전해야 로봇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를 통해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응용 장면 조목은 가정, 호텔, 물류 등 실제 생활과 생산 환경에 착안해 로봇의 현장 적용에 조력했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조직위원회 상무부주임 강광진은 올해 로봇은 더 단단하고 균형적이며 정교하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대회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최대의 기술 혁신 현장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로봇 기술이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더 빨리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262개 자원형 도시가 광산의 녹색 전환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옛 광산 부지였던 관광지들이 개선과 승격을 거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 폐기되었던 광산갱은 식생복원과 수계련계를 거쳐 관광명소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원형 도시가 보유한 국가급 공업유산은 88곳, 전국 총수의 33%를 차지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동 중인 광산의 생산 운영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 수공평 린광산은 채굴과 복원을 병행하면서 계단식 녹색 지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동한 밀폐식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가 55km이며 산속에서 물류부두까지 이어지는 린광의 친환경 수송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자원형 도시에서 건설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699곳, 전국 총수의 67.7%를 차지하며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채굴 업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산 생태 복구를 후속 산업 육성과 도시 갱신 등 과제와 결부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생태 보상 제도와 투자, 용자 기재를 혁신 보완해 시장 주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리 부가가치 재투입의 선순환 체계를 다그쳐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국산 농기계 장비가 잇따라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작동하면서 농업 생산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림성은 식용 옥수수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신선한 옥수수는 충격이 약하기에 과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수확했지만 올해는 전용 수확기를 도입해 수확 효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5회 장춘농업박람회에서 스마트 파종기, 경량형 옥수수 수확기, 고청결 집송묶기 기계 등 신형 장비가 집중 선보였습니다. 올해 길림성은 연구개발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동북지역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송개발을 다그쳤습니다. 올해 더 많은 신규 실용 장비가 논밭과 과수원, 차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진강시의 만무차밭에서 신규 전동 차입 수확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여름철 차 수확은 비용이 높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나 전동 수확기를 보급하면서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

0: 상비는 전통 축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북성 현현의 한 오리 사육장에서는 갓 부화한 새기 오리가 스마트 육초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가동한 스마트 육초장은 온도, 습도 등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사료를 정밀 투입할 수 있고 급수기는 자동 급수를 실현했습니다. 축산 경험을 표준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오리 생존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중앙재정은 무게로 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취약 분야의 기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와 공업정보화부는 지역, 업종, 품목, 공정별로 농기계 장비 취약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스마트 농기계와 구릉, 산지에 적합한 농기계는 이미 기술 돌파에 성공하여 산업화 적용을 실현했습니다.
1: 복건성 복투시 마미구에는 1866년 설립된 복건선정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 공장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터운 역사를 자랑하는 산업유산은 오늘날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문화관광 새 랜드마크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옛 기계수리 작업장을 개조한 극장으로 관객들이 발길이 모여듭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접이 점진식 공연 잊을 수 없는 선정이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이 몰입형 공연은 현재까지 약 1200회 가까이 상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이 문화관광단지는 7년 전만 해도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는 방치된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116헥타르에 달하는 이 단지의 전신은 1866년에 설립된 복건선정입니다. 최근 복조시는 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유적군을 통합하여 전육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복건선정문화연구원 리혁봉 연구원은 보호와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시 직면한 첫 번째 난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낡은 공장을 선종문화성 형태로 탈바꿈시키고 종합창고는 박물관으로, 기계수리 작업장은 극장으로, 창고 방들은 선종서점으로 각기 꾸몄습니다. 또한 중국 선종문화박물관, 마강해전기념관, 라송탑공원을 하나로 융합시켜 통일된 행정력을 갖춘 문화관광단위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상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전시관으로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고 구역을 연결하여 완전한 역사 관람 동선을 형성한 대형 박물관 구역이라는 이념이 확립되고 나서는 100년 선종이 어떻게 새 생명력을 부여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선종예술단 단장은 우리의 3년째 옛 작업장에는 기둥들이 많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하나하나의 소랍처럼 시대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바로 접이 점진식 개념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전진 가능한 관람석에 앉아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해양 강국을 지향해온 그동안의 웅장한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건선종투자그룹 관계자 진균 씨는 지난해 8월 2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 경제 모델을 가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균 씨는 려식업 시장을 유치하고 문예 공연을 배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차를 마시고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복주 도심에서는 이 같은 재탄생 롤리가 곳곳의 내하를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천공원 부두를 출발점으로 지난 하를 따라 배를 타고 6.8km를 항행하면서 온천공원, 온천박물관, 복주수계종합정비전시관 등 문화관광명소와 진안 신팔경 그리고 주변 교량의 예술적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행간의 수계종합정비 덕분에 100여 개 내하가 청정함과 푸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조시 수무문화관광요한회사 관계자 왕효람 씨는 현재까지 복조에서는 29갈래 내하 항로가 개통돼 통관거리가 75km를 넘어섰다면서 하천마다 저마다의 경치와 이야기가 있는 일하일경, 일하일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비차량보험 종합관리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비차량보험 분야에 두드러진 문제와 위험 부담에 초점을 맞춰 무질서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오도, 유인 가입, 묶음식 판매, 민지 가입 등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행위들이 모두 정비 대상입니다.

0: 차량 보험 업무에는 기업 재산 보험, 가정 재산 보험, 공정 보험, 선박 보험 등 수백 개 보험 종목이 포함됩니다.
1: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과 APEC 기타 경제체 간 수출입 총액이 18조 30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입 무역 총량은 이미 전 세계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0: 인력자원사회보상부에 따르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중국대표단이 8월 23일 공식 성립되었습니다. 전국 21개 성에서 선발된 71명 선수가 제조, 정보, 서비스 등 6대 분야 64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 열리며 근 70개 국가와 지역에 약 1,400명 선수가 함께 기량을 겨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중앙기상대가 24일 오전 6시를 기해청색 태풍 조기경보와 황색호우 조기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올해 제19호 태풍 나라가 점차 광서연해에서 광동 뢰주반도 서측 일대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제20호 태풍 개나리는 23일 밤 이미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습니다.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절강성 동남부, 복건성 동부연해, 광동성 북부, 대만섬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월 23일 2026년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가 인도 뉴딜리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 사상 첫 세계선수권 결승에 진출한 세 번째 배정 선수인 중국의 량위갱 왕창이 21-17, 21-16으로 4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승에 돌아온 네 번째 배정 선수인 말레이시아 사정봉 소유역을 걷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대형 산불이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메바다주 리노시를 위협했습니다. 현재 소방부문에 따르면 심각한 산불로 6명이 다치고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직 4만 5천 명이 대피 경보구에 남아있습니다. 현지 소방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인재에 의해 발생했으며 약 24시간 만에 피해 면적이 53평방킬로미터까지 확대되고 현재 화재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산불 주변에 투입한 소방인력은 800여 명이고 3명 소방대원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 주장은 리노시가 위치한 워쇼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바다주 국민경위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전 영향을 받은 주민은 만 가구이고 여러 주요 도로는 통행을 중지했습니다. 현지 관원은 성명에서 리노스테드 공항과 일반 항공교통이 운항을 잠시 중단했으나 리노타우 국제공항은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노는 미국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타호호와 60km 상가했습니다.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서부의 여러 주에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미군 조항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아라비아해에서 항행하고 있는 미사일 구축함 존 핀호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까지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70척 그리고 기동불능 상태인 상선은 3척, 승선 검문을 진행한 상선은 2척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모흐비가 23일 경제 압박을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적대시 행동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중단 영향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한 가운데 올 6월과 7월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일 평균 원유 수입량이 500만 배럴에 달해 이란 전쟁 사태 발발 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한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화석연료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가 23일 발표한 전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이 159개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목표물을 타격하고 방공부대는 고성능 무인기 1,120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가 23일 발표한 전투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대에 전선에서 254차 접전하고 러시아군 장갑차와 화포 등 여러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0: 오늘의 시간에는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장을 보다 신시대 새로운 발전 이야기 공유회가 네팔 국가행정학교 보고대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네팔 양국의 300여 명 랩인들이 서장에서 갓 돌아온 몇몇 네팔 인사들의 견문과 경험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6월 네팔 국가언론위원회 전주석 쿠마르 아차야가 서장을 방문하여 제2회 서장 국제전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문기간 쿠마르 아차야 주석은 부다라궁, 츠풍사, 융푸랑강과 같은 문화 랜드마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현지 주민들의 문화생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사 비나 공원의 생태 복원과 노블링카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합동관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산남시 내동구 전통 모직물 수공 직조 전문 합작사가 전통 기술과 현대 시장을 접목하여 모형 문화 유산을 단순 보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전승으로 이어지게 한 점, 라사시 도울 롱대 첸구 200메가와트 목축 태양광 병행 발전 프로젝트가 태양광 발전과 고온축 산업을 결합시켜 고해발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 경로를 탐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차야 주석은 서장의 역사와 현대, 문화와 자연, 전통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다며 서장은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트리부반 대학 언론학과 쿤단 아리알 주임은 서장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 답사를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덕제우, 민바고, 지명문화산업단지에서 현대관리기술이 전통향 제조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을 목격했고 산남시 내동구 자시취된 지역사회에서는 고온농촌이 개방적인 자세로 청정에너지와 과학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알 조임은 모형문화유산 공방에서 현대기업까지 전통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까지 서장에서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창을 열어 전승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중국인권연구회, 네팔 트리부반대학, 네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현지 시민 반드시는 이번 공유회는 네팔 민중들이 중국 서장의 실제 발전 현황을 료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서장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는 이야기 공유를 통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인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ARI 국제학교 학생 소누와르는 발표자들이 전한 서장에서의 교문과 경험이 자신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 신비로운 땅이 발산하는 활기를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장이 현지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개척했다고 주장한 네팔 인사의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분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표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신금을 울리는 악귀의 이야기는 1100년 동안 중화의 아들, 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신시대에 어떻게 강군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은 건군 100년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자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강군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민군대의 당 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총대가 영원히 당의 지휘를 따르도록 확보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훈련과 작전 준비 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민군대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군사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 개혁 성과를 다지고 확장하며 군사력 구조 편성을 완비화하고 군사 정책 제도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체화한 국가전력 체계와 능력을 다지고 제고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산업 체계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산업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으로 군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인민군대는 무기 장비 분야에서 역사적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섬20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최신형 쌍발 중형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편입은 인민공군이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고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상징합니다. 대형 운송기 운20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대형 다용도 운송기입니다. 이 기종이 공군에 편입하면서 항공 전략 수송과 장비 개발 분야에 중대한 돌파를 실현했으며 공군 전략의 전환이 새로운 기점에 올라섰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20차 당대회 보고의 요구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장비 중대 프로젝트를 가일층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전투력으로 전환되도록 다그쳐야 합니다. 강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습근평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다지며 습근평 주석의 당조항 핵심 지위와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의 지휘에 복종하며 우리 군대를 세계 인류 군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강경 연구원과 고전 해설인 역파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운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강군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주석이 강조했듯이 군사훈련과 작전준비태세를 전면 강화하고 인민군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마련하고 세계 평화의 항구한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합시다. 끝으로 우리 함께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남소

0: 지금까지 게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 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타냐후에 대한 수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터키 사법장관 아킨 귤렉이 8월 21일 이스라엘 무장이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송하는 선단에 간섭하는 문제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빌렉은 터키 법원은 지난 7월 인종절멸죄 혐의로 네타냐후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국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요청했고 현재 관련 서류는 외교부에 전달됐습니다. 적색 수배령은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발부하며 관련 요구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규약과 규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적색수배령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수배 도주범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 경찰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배령의 법적 효력, 자국 집행관의 체포권은 회원국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국제형찰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터키 법원은 현재 국제인도주의 선단을 가로막은 사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기소에 따르면 국제수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원조를 보내는 선박을 간섭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타냐후는 인류위해죄, 인종절멸죄, 인신자유박탈죄, 고의상해죄, 고문죄, 재산파괴죄, 엄중강도죄, 운수수단 납치죄 등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터키가 네타냐후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에 나타난 분쟁의 축소판이며 그 직접적 도화자는 지난 18일 이스라엘이 수리아 아부주후르 공군기지를 공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가 터키의 군대 배치를 허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위협했다고 비난하고 수리아에서 터키가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다가서고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감지하고 사태가 고조되기 전에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은 수리아에 대한 공습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제지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터키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쿨드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기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터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특히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어 2010년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향발한 터키 구조선을 무력으로 요격해 터키인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이로 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2016년에야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격화하고 터키는 이스라엘 대사를 축출해 항의를 표했으며 양국 관계는 재차 긴장세를 탔습니다. 2022년 8월 양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고 선포했습니다. 2023년 10월 새로운 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간 충돌이 발발한 후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엄하게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가 재차 악화됐습니다. 이어 2023년 11월 터키는 이스라엘 주재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터키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 办公室은 8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와 군인을 공갈하려는 시도는 무산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계속 강경한 행동을 통해 지역 안정을 파괴하려는 터키의 시도와 이스라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판공실은 에르도안을 반유태 독재자라고 인정하고 에르도안이 쿨드족을 학살하고 하마스 성원을 수용하며 기프로스 영토의 절반을 강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 대통령부 보도국은 상술한 언론을 반박하면서 네타냐후가

대한 값싼 정치적 수법은 선거를 위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향력을 갖춘 지역국가로서 터키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양국 관계의 악화는 외교와 여론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대해 이스라엘은 나토 국가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0: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군비 확장 외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를 방문하고 이른바 일본의 반격 능력과 일본 방위 장비 수출 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군비 확장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당국은 무기 수출 확대와 군사 활동 범위 확대 등 두 개 면에 대한 포석을 서두르는 한편 전후 국제 질서와 법률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군사 확장을 다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 확대, 군사 활동 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주선에 따라 재군사화 대외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경우 다카이치 정부는 올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후 해외에 대한 무기 장비 판매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필리핀에 대한 아부크마급 호위함 등 군사 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지로는 모가미급 호위함과 일본 현역 함정이 사용하는 유니콘 통신 안테나 시스템의 대인도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무기 수출 확대는 국내 군수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매국과 함께 무기 체계, 수리와 보수, 부품 공급 등 면에서 더 밀

적합한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한층 더 증강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표했습니다. 군사활동 범위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가 취임한 후 일본은 최초로 대규모 작전부대를 필리핀에 파견해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방문 기간 고이즈미 신주로는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협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일본 자위대가 오스트랄리아 영내 시험장을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시험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협력 내용은 오스트랄리아에서 일본 군사 활동이 장기화와 기재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합동 군사 훈련도 또 하나의 유사한 성격을 띄웠습니다. 보수와 지원, 무기 개발 등 면에서 일본이 관련 국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략적 중심과 군사 능력 건설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전소 방위 원칙을 위반한 군사 확장입니다. 무기 수출을 확대하든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든 그리고 안보 진영화를 강화하든 다카이치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일본이 군비 확장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파괴와 평화 헌법 등 일본 국내 법률 제도에 대한 위배 행위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겠습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 일본사교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헌법 중에 평화 조항을 지우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경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부가 이른바 안전환경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위험한 화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방송협회 전 앵커 김우라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존자위의 기치를 이용하고 군사 확장을 자신의 안전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일본 정부가 또 방위력 정비를 구실로 군비 확장을 추진하면서 방위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군사 확장의 길을 고집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셔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소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하게 심장하고 간 사이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오장육부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간은 각각 혈액이 운행하고 저장 조절이라는 이런 핵심 기능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과 간이가 무슨 관계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두 장기 관계는 인체의 동적인 활동 상태하고 우리 정상적인 휴식 상태에 맞춰서 혈액을 적절히 분배하는 이런 정교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간이 기본 생리 관계는 혈액과 신지, 정신을 말합니다. 이 두 방면으로 나누는데 집중적으로 혈액을 다룹니다. 간하고 심장이 함께 혈액을 다루고 정신도 심장과 간이 함께 우리 사람이 인체의 정신 상태를 지배합니다.

0: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전신의 혈액 운행이 중추이고 정신을 저장하고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량을 조절하면서 혼이 머무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생각이라든가 정신 상태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간은 협조해서 혈액순환이 완성도를 높입니다. 예, 이 뜻인즉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자면은 심장만 조화되는 게 아니라 간도 같이 조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은 혈액이 운행해서 핵심축이고 심기는 피를 밀어내는 실질적인 이런 동력입니다. 그리고 간은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신체 혈액 활동량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과 간이 이런 동적인 원리라 할 때에는 사람이 활동 상태에 따라서 다른 혈액이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때 혈액은 간에서 나와서 여러 경맥으로 운행하면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또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는 이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정을 취하거나 쉴 때 혈액은 다시 간으로 들어와서 저장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예, 우리 피곤할 때면 좀 쉬어야 된다. 예, 계속 억지로 또 이 활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바로 이 도리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하고 간이 혈액은 서로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쪽이 부족은 반드시 다른 한쪽이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예,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내뿜지 못하면은 간이가 영향을 보고 간에서 저장한 혈액이가 부족하면은 심장이 영향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혈액이 부족하면은 간혈이 마릅니다. 그리고 간혈이 부족하다 할 때에는 심장에 공급되는 예, 이 피가 모자라면서 또 심혈허증이가 유발됩니다. 지금 노년의 대부분은 예, 우리 혈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심혈허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이 많습니다. 역시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은 이런 간질환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심혈허하고 간혈허가 동시에 발생한다 할 때에는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혈허증이라는 이런 증후군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혈허증의 주요 증상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실면하거나 예, 그리고 심혈허증이 나타나면은 눈앞이 침침하고 또 손톱에 윤기 없거나 부서지는 예, 이런 간혈허증이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치수부의 전주 아래다 하생급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아, 용 좋습니다. 예, 한 달 남았으니까 나의 머리 맑아지기, 그 다음에 기억도 돌아오지, 어지럼증, 아야. 그리고 심장이고 양손 도로 눌러놓은 것처럼 예, 답답하던 게 지금 그중치 하나도 이렇고, 용 숨쉬기도 하라고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예.
2: 그래, 요, 이, 저녁엔 잠은 폭 잡는다. 아침이면 정신하고 맥이 난다.
0: 네. 그래서, 이, 그, 잠에 아예 어떤 분들은 이 화신코프야하고 치수에 같이 쓰면 한 열흘이면 수면이 계산이 됩니다.
2: 예. 잠이 아예 와서 이 신맹증이 있어서 연고사였는데 지금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도 나지. 어제 좀 두 가지 쓰니까 나의 숨
0: 술술로
2: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게
0: 좀 기분이
2: 좋습니다.
0: 맞습니다. 그게 개선되는 증상,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네.
2: 그래 선생님 한 가지 담아
0: 놉시다.
2: 네. 왔네 이렇게 이 한 2년 전에 놓고 와서 지금 이곳에 되는데 이번에 이곳을 지금 완전히 나선 거나 같은데 완전히 부음 맞은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0: 예, 완전히 부음 맞아서 예, 좀 엄중하다는 얘기죠.
2: 예.
0: 고혈증이가 좀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서 혈압이 온정 안 되면은 혈압도 온정시키는 약을 쓰고 그리고 이 청, 저, 이, 그 바위 천샹완은 또 써야 됩니다. 엄중한 분들은요. 예, 그리고 마비 증상이 있거나, 또 저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근육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상호완은

0: 저는요, 지금, 원래 혈압이, 이게, 이선우 혈압이 있은 지한 15, 6년 되거든요. 그런데, 녹경수까지 거기 있고, 그런데, 그래, 계속, 그것도 지금, 뭐, 억수로 약 먹고, 혈압 내리고, 이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 머리에 있지 않을까, 머리에, 뭐, 속에 벌거지 쑥 날아 들어가는 것 같은 게, 벌거지 그래서 개댕기는 같기도 하고, 아, 머리카락이 또, 바람 닦은데 별로 날기는 같기도 하고 이상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어째야 될지 몰라가지고
1: 그 혈관이 뭐이 토피 모세 혈관이가 막힌 거 말한다. 이 막힘은 전신 뭐 개가는 같은 이런 감 준다 한다. 그것도 열길 때 그런 감각을 준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반드시 써야 될 약은 치수의 전두환하고 알수오의 쌍후환입니다. 예, 그 같이 쓰면서 이 지금 뇌경색이 있다 하죠.
0: 예.
1: 예, 뇌경색이 있으면 동맥경화 있습니다.
0: 예, 동맥경화도 있습니다.
1: 예,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도 또 온정 안 되고 이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 약을 아이썼죠. 예, 장약을. 예, 그래 그래서 예,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예,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는 처음 쓰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라는 이 의미는 약을 잘 배합해서 맞게 배합했으면서 이 치료 과정을 단축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예, 쓸데없는 약은 쓰지 않고 딱 필요한 약만 쓰면서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덕길 장약방은 처음 쓰실 땐 찾아가셔. 예.
0: 그래, 그 체나도 내가 여지간에 이게 입술이, 위에 입술이 어떤 때 조금 뻑뻑해 나면서 말이 되는 것처럼 그러네. 이게 혹시 풍증상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전화 드렸어.
1: 예, 풍증상일 수도 있고 비장이가 예? 비장에 습열이 있어도 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예,
0: 비장에도.
1: 장대표 복무암다. 혈암에 관찰해보고 예, 이 혈관의 이 관찰해보면 암다. 그래서 내일 찾아가셔. 예.
0: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래가지고, 예, 그 담낭이 아파서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저를 그 병원에 그 찾아가서 대표를 보였던 게, 예, 좀 밤중이고도 한밤중에 병원 가고 난리 번지던 일은 한 번도 없고, 예, 이런 영몇달 됐는데 영 편안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한 번씩 두고서 약을 먹고, 예. 근데 저희 친구 한 사람 있는데, 딱 저희 정황과 영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 환자도 담낭이 아픈데 대낮에 아픈 게 아니라 딱 11시부터 1시간에 그 담낭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뭐 담낭이 아파서 병원에가 자꾸만 이변하고 댄디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알려줬죠. 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무 약이나 막 먹고 이러지 말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지 말고 나도 이래가지고 그 당대표를 찾아가서 서너 가지 약 주는 거 지금 먹었는데 영 편안해서 지금은 저기 뭐 며칠에 한 번씩도 먹고 그래서 혹시 뭐 아프지 않으니까 영 그저 계란도 맘대로 먹어서 저는 영도 없습니다. 매일 두 개씩 먹습니다. 계란 제가. 그래 이 상황 안에서 어떤 게이 사람이 찾아가서 배웠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수에 없단 말입니다. 애들은 다 말입니다. 그래 알려줬던 게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준게 선생님이 무수거 주던가 뭐 예. 전신망제하고 숭수완하고 조수단실 주더란다. 예. 이 사람이 막 입이 수겁고 오른쪽 옆구리가 막 얼리켜오고 막 위도 막 아프고 잠자기도 바쁘고 이러던 게 이제는 한달 반은 먹었는데 예. 그래서 어디나 편안하단다. 그리고 시국이 때가 돌아오면 배고파서 밥도 먹이시고 예.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프지 않으니까 나가 활동도 만들라고 영 좋다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 이 사람이 이제는 한달반 썼으니까 또이 한계려동 좋은 거다 먹고 다시 배달하겠는데 배달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1: 예, 508-9929번입니다.
3: 네, 508-9929. 예,
1: 예.
3: 알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좀 이래 말씀 물어봅시다. 우리 언니 저 기침 어디 한지 어디 2년 된다. 2년. 그래서 그때 시병원에 가서 이변 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치료 한계가 폐인데 아이고 무슨 어디 옆팔에 무슨 조그만 니울이 있어서 그렇다며 그게가 상과의 기침.

0: 가 상관이 없다 하더랍니다. 계속 기침을 그냥 하는데 무슨 기침이냐고 그래서 이거 싸먹고 저거 싸먹고 그리 싸먹어도 계속 기침한다 말인다.
1: 예.
0: 여지간에 기침하는 게 가래 그 가래 소리 나더란 말인다.
1: 네.
0: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피해를 해 그렇습니까?
1: 그렇죠. 당연히요. 이 기침이 나니까 아니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있는데 지금 폐 결절까지 있다 했죠. 예?
0: 폐인데 아이고 뭐 폐인데 아이고 딴데 어디 옆팔에 있어서 뭐 그걸로 해서 기침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예 마른 기침은 원래 위주로 해야 하죠. 예?
0: 마른 기침하는 게 또 저
1: 어제 요즘은 또 가래 있다 이 말이죠. 예?
0: 예.
1: 예. 그 염증이 생긴 거 말합니다. 그래서 예 그 다른 질병 없습니까? 심장병이라.
0: 심장이라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혈압도 아예 놓고
1: 내세 어떻게 됩니까? 내세 어떻게 됩니까?
0: 78인데
1: 아, 그래 뭐 있습니다.
0: 혈지 검사하니까 예.
1: 예.
0: 그 경동맥 거기 빵칼이 생겼.
1: 그렇죠. 예. 그래.
0: 70 걸다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러면 동, 어전 70이 아들이면 동맥경화도 있고, 예.
0: 예.
1: 그래서 환자분 거저 이렇게 문의해서는 그 70이 아들비가 처음 쓰는 환자고 하니까, 예. 그 예. 환자 병정을 다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최근에 검사한 검사단도 가지고, 예.
0: 예.
1: 그리고 그 아는 상태를 예. 또 듣길 장약방 가면은 이 장대표 잘 관찰해 보면 종합적으로 어디로부터 써야 되겠는가 알 수 있습니다.
0: 아.
1: 예, 그래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 처음 쓰실 때는 꼭 와서 쓰시면 약을 잘 배합하면 빨리 낫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돈도 또 적게 쓸 수도 있고. 예.
0: 예, 예.
1: 그래서 그 환자분도 어떤 냄새도 있고 또 호흡기 질환도 있고 폐라는 거는 저번에 제가 강의했지만 폐는 또 이 비장과도 관계되고 예, 간하고도 관계되고 다 서로 관계 있습니다. 심장하고는
0: 아,
1: 심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예, 이래기 때문에 우리 폐란 방광이라 이 다 관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호흡기 질환 오래 있었으면은 이 소변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듣길 장약방 오셔서 잘 이 계획하고 예, 어느 제일 바쁜 것부터 치료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치료하십시오. 예.
0: 근데 약은 자꾸 먹으면 내일에 그거 병원 가서 피를 투시해보라는데 피 문제 아니라.
1: 그 듣길 장약방 오셔. 그러면 예, 어느 문제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
0: 가래 요 시간에는 가래 소리 자꾸 나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 오십시오. 예.
0: 예.
1: 예. 예.
0: 그거가 뭐 약이 있습니까?
1: 약도 다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약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약 저 약 이렇게 쓰지 말고 예.
0: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 삼치에 지금 강경화가 있어가지고.
1: 예.
3: 전화해라 상제 망제를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제 사람이 주약이 맥도 없던 것도 많이 났고 나티는 사 까맣게 그러더니 낯새깍도 많이 벗어지고 예. 그 검사라니까 그 간수치들은 많이 내려왔답니다.
1: 네.
3: 예, 이분이 뭐 할 때도 주관전환도 두 달치 가지고
1: 네.
3: 그러니까 이분들도 많이 들락되고
1: 네.
3: 그 약발에서 환자들한테 많이 혜택 주니까 대단히 감사하다.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1: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그 독일 장약방에서는 환자분들이 지금 특별히 노인분들이 간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다른 질병이 아예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관전화 활동해서 이 간을 좋게 하면서 또 혈액도 맑게 하고 심장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 같이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창주의 망주의 조주 다시 쓰면은 전면적인 치료됩니다. 면역력까지도 올라갑니다.
3: 예. 예.
1: 그래서 그대로 예. 쓰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방송에서 장려가 좋다는 소리를 구문이 하려고
1: 그랬죠. 예, 얘기하시오.
4: 예. 예. 아니, 이 저기 기춘이 감기를 인해가지고서 예. 처음에는 감기 돼서 그런가 하고 한 20년 넘어 앓고 기침도 하고 가래도 있었는데 우선 두 달이 넘었는데 계속 해가지고 그다음에

0: 약도 한 20초 먹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 완전히 기침이 쉬고 나는 거는 나사인데 드문드문 딱 잠자리에 누워서 베개 베고 누우면 또 기침이 한 10분 전속 나고 발에 목에서 딱 걸려가지고 나아요고.
1: 예.
0: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그 당뇨로 치료될 수 있는가 해문이
1: 됩니다. 예, 그런 치료가 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보니까니 이 급성 이 감염 염증이 있다가 지금 좀 만성으로 전환된 과정입니다. 그래 만성으로 전환됐다 하는 거는 폐 기능이 약하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0: 이 약과 검사하니까 폐 쪽에 문제 생기고 초약제래 초약 20초 먹고 아이 나서 지금 병원 또 오래 해서 그래 좀 도중에 또
1: 예, 지금이 예, 이 호흡기 질환이가 이 장약을 쓰고에 특별히 감로 장약에서 이 또 배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같이 배합했으면은 이 폐결핵까지 다 났습니다. 흉막염도 났고에 그래서 예, 환자분이 최근에 검사한 검사단까지 가지고에 가지고 덕길 장약방 찾아가셔.
0: 예, 그럼 그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1: 공원 다리를 아시죠? 예? 예. 공원을 아시죠?
0: 예.
1: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연대 쪽으로 가서 한 50m 가면은 덕길 장약방 그리고 또 예. 덕길 중립문진 이렇게 크게 배마 썼습니다. 예, 그 집으로 들어가면 예. 됩니다. 예.
0: 그냥 혹시 내 예약하고 가려면 전화.
1: 예, 508-9929번입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1: 계십시오.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렇게 우리 간에 혈허증이 생긴다 할 때는 얼굴 색이 다릅니다.
2: 네.
1: 네, 얼굴 색이 생기가 없고 또 여성분들이 생리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이 폐경기가 또 앞당겨집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간이 또 혈뇨가 생긴다 할 때는 전신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심장하고 간의 관계는 총괄하면은 간은 혈을 저장하고 심장은 혈을 운반하면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혈액이가 여러 계통으로 예, 바로 경맥을 통해서 운행하면서 또 사람이 휴식하게 되면은 혈액이 다시 간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간하고 심장이 핵심적인 요점을 정리한다 할 때에는 심장은 피를 뿜어주는 이런 펌프라 할 때는 간은 피를 담아두는 저수지다 이렇게 대하시면 또 더 명확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저수지가 마르면은 펌프가 아무리 돌아도 예, 이 펌프질을 할수피를 끌어올려올 수 없죠.
2: 네.
1: 예, 그리고 저수지 물이 썩어서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간하고 심장은 같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혈이 부족할 때는 눈이 침침해지고 또 손톱이가 예, 우리 상, 이 상하는 리우라

0: 때는 간이 주관하는 주위에 혈액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심장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또 이미 심장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또 머리도 또 어지럽거나 또 두통도 생기거나 이런 뇌 신경과 관계되는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 지금 심뇌혈관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나 소화계통은 물론 간을 같이 치료하죠. 예, 그리고 심장 같이 치료하거나 처음에 한 단계로 한 달 한 달씩 같이 치료하면서 일정한 정도 이 병정이 온정됐다 할 때에는 또 집중적으로 또 이 표적 치료를 또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제가 늘상 얘기하는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라 하는 이 의미는 예, 우리 약물이 치료 과정도 단축하고 약물을 또 정확하게 쓰면서 쓸데없는 예, 또 이 경제적인 낭비도 또 방지하자는 데 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처음 쓰시거나 예, 또 어떤 분들은 쓰시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증상이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럴 때에는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잘 관찰하면서 예, 그리고 또 약을 또 다시 배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치료 과정에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면은 또 지도를 해드리고 또 우리 장 대표가 어떤 때는 또 환자분들이 정황이가 잘 이 분석이 아이 될 때에는 예, 덕길 장약방에 직접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재미있고 의미 깊은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0: 첫 번째 이야기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귀여운 갈색 돼지 비비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인의 정원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색돼지 비비.
1: 옛날 옛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귀여운 갈색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린 갈색돼지는 점차 성장했지만 늘 마음이 울적했어요. 몸이 너무 야위고 말랐기 때문이에요.
0: 숲속 다른 돼지 친구들은 모두 포동포동 귀여웠는데 자기만 홀로 야위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이 들었어요.
1: 어느 날 숲속에 사는 돼지 아주머니가 갈색 돼지를 보고 걱정스레 말을 건넸어요.
2: 어이구 갈색 돼지야, 넌 정말 너무 말랐구나. 마치 작은 원숭이처럼 말라 보여.
0: 갈색 돼지는 놀라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 제가 정말 원숭이만큼이나 말라 보여요?
1: 아주머니는 갈색 돼지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며 다시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원숭이보다는 훨씬 더 통통해 보이는구나.
0: 이 짧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갈색 돼지는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기분까지 한결 밝아졌어요. 갈색 돼지는

0: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원숭이가 나보다 더 말랐다니 정말 놀랍구나. 나는 그렇게 야윈 게 아니었어.
1: 갈색 대신은 자신이 원숭이들보다 통통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 뒤로 누가 자신을 말랐다고 하면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0: 저는 그렇게 야위지 않았어요. 원숭이들보다 훨씬 통통해요.
1: 주변 친구들은 더 이상 갈색 돼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색 돼지는 누구를 만나든 자꾸 습관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부터 먼저 꺼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숲속 친구들은 그에게 비비라는 귀여운 별명을 지어줬고 모두 갈색 돼지 비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갈색 돼지는 이 별명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0: 갈색 돼지 비비는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비비라고 불러도 괜찮아. 내가 비교하는 건 원숭이보다 더 통통하다는 증거이니까.
1: 세월이 흘러 비비도 어른 돼지로 자라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숲속 가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자신감이 차 넘친 비비는 숲속 오케스트라 꾀꼬리 단장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0: 단장님, 저는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1: 꾀꼬리 단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비비에게 말했어요.
0: 그래요, 좋아요. 그럼 먼저 노래 한 소절 불러보세요.
1: 비비는 힘껏 목소리를 내서 열심히 노래 불렀지만 꾀꼬리 단장님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조언해줬어요.
0: 아직 노래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1: 결국 비비는 가수로 뽑히지 못해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뒤 숲속에서 열린 새들의 음악회에서 까마귀의 독창 무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의 노래는 정말 듣기 거북했고 관중들도 아쉬워해 결국 까마귀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던 회색 여우가 가볍게 한마디 던졌어요.
0: 비비가 노래를 불러도 저 까마귀보다는 훨씬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1: 사실 이 말은 진심 어린 칭찬은 아니었지만 비비는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이 까마귀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는 꾀꼬리 단장님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아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가수의 꿈을 포기했어요.
0: 며칠 뒤 비비는 길가 바위 위에 붙어있는 동물체육관 선수모집 공고를 보았어요. 달리기, 높이뛰기 등 여러 종목 선수를 뽑는다는 글을 보고 비비는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경기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걸고 예쁜 꽃다발을 받는 선수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영광스럽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1: 비비는 먼저 달리기 담당 선생님인 얼룩말을 찾아가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는 옛날에 늙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해 이겼다고 말했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웃으며 운동장에서 한 바퀴 달려보라고 했어요. 비비는 힘껏 달렸지만 체력이 부족하고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비비에게 다른 알맞은 종목을 찾아보라고 따뜻하게 권유했어요.
0: 실망한 비비는 이틀 뒤 높이뛰기 담당 선생님인 회색 상냥을 찾았어요. 그는 비가 크게 내리던 어느 날 자신이 커다란 바위 오를 넘었던 일과 당시 작은 오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바위를 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어요.
1: 하지만 직접 높이뛰기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산양 선생님도 역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비비의 마음에는 서운한 기분만 점점 쌓여갔어요.
0: 어느 날 비비는 평소처럼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를 찾아 비교하며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점차 비비와 어울리기 싫어하고 대화도 피했어요.

0: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꿈도 이루지 못하자 비비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남의 단점만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꿈을 향한 노력도 소홀히 했던 거예요.
1: 비비는 진정 진보하고 싶다면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꾸준히 노력해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0: 네, 친구들, 비비는 늘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남과 비교하며 자기 만족감을 찾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도 잃게 됐어요.
1: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남과 견주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고인의 정원.
0: 아주 오랜 옛날 한적한 마을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 주인은 키가 아주 큰 거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외출에 집을 비웠어요. 거인이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이 정원으로 모여들었어요.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숨바꼭질하며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계절마다 정원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오면 복숭아 나무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온 정원에 향긋한 꽃내엄이 퍼졌어요.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뛰어놀았어요. 이곳은 모든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였어요.
0: 시간이 흘러 무려 7년 만에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보자 거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2: 누가 너희들더러 여기서 놀라고 했냐? 이 정원은 오직 나만의 공간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와 놀 수 없어.
0: 다음 날 거인은 정원 주변에 높은 담장을 둘러쌓고 출입금지 현판까지 걸어놓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정원에서 놀지 못하게 됐어요.
1: 아이들은 담장 밖에 서서 예전에 정원에서 함께 놀았던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어요.
0: 시간이 지나 마을 곳곳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판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즐겁게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 여전히 차가운 겨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자 새들도 발걸음을 끊고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거인은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쓸쓸한 정원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2: 다른 곳에는 봄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 정원에만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거지?
0: 어느 조용한 아침 잠들어 있던 거인은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에는 까치가 활기차게 지저귀고 있었고 오랜만에 듣는 새 울음소리에 거인은 정말 반가웠어요.
1: 이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자 거인은 황급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담장 작은 틈을 통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정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나무가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고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원 곳곳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1: 하지만 정원 안에는 아직 겨울 같은 곳이 남아있었어요. 정원 가장 구석진 곳이었는데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는데 키가 작아 나뭇가지에 닿았어요.

0: 잊지 못했어요. 꽃피지 않은 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렸고 그 나무만 여전히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거인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거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곳에는 기쁨도 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막았던 일을 깊이 후회한 거인은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0: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는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인은 작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안아올려 나무에 앉혀줬어요.
1: 바로 그때 차갑기만 했던 나무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서리와 눈이 사라지고 가지 곳곳에 예쁜 꽃이 활짝 폈어요.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인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2: 얘들아, 이제 이 넓은 정원은 모두 너희들의 놀이터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아.
1: 거인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직접 쌓았던 높은 담장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어요. 담장이 사라지자 정원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의 라곤이 됐어요.

네, 오늘은 비비의 이야기를 통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고인의 정문 이야기를 통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자신의 마음을 곱게 가꾸고 작은 배려와 마음을 나눈다면 어디든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나도 방실, 햇님 사랑 좋아, 꽃들이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하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방실 방실 웃음 서로 나누어.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법치로 발전소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2: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에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변경 연선의 특색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한 것을 견지하면서 부민 대상을 다양하게 배치해 증수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했는 바 여러 특색 향촌들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치부 새 경로를 모색하면서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족 민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뜰은 깨끗하며 논에는 벼바다가 넘실대고 소형기차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촌 역사관, 특색 민박, 무형문화재 체험관, 커피숍 등 다원화된 업종이 지속적으로 완성되면서 뜨거운 향촌 관광 열기가 촌민들의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논 풍경 관람 잔도, 휴식 정자, 조공 삭도 관람차 등 관광 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족 전통 가무 공연과 민속 문체 활동 체험을 상시화해 향촌 관광 경력 모식을 풍부했으며 견학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된 견학 과정을 맞춤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광동촌은 생태관광, 민속체험, 견학실천, 휴양건강양생이 일체화된 향촌관광 목적지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산업면에서는 마을의 171헥타르의 논자원을 통합해 규모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 재배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맛있다, 해란강 어미 등 유기입살 브랜드를 육성해 입살 가격을 높이고 농민들의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천진관광객 조혁단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왔는데 매우 짙은 향토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도 보았는데 공기 중에 벼의 향기가 극했습니다. 이곳의 주먹밥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입살이 정말 향기롭고 건축물도 민족 특색이 짙으며 관광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기차나 허수아비 같은 인증사진 촬영 명소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촌민 왕뢰입니다. 저는 광동촌에서 11헥타르의 논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1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광동촌의 관광업도 비교적 발전해 해마다 1,500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동촌의 벼 연구개발 기지에서 잡벼 육종 일도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동촌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광동촌의 집채 수입은 2015년에 10만 원에 불과하던 데서 지금은 연간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서기이고 광동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광동촌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힘써 들어주었습니다. 1차 산업 면에서 우리는 토지 료전, 합작사 경영, 입살 판매 및 보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촌 관광 관리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조공 삭도 관람차, 계락원, 논 관광을 중점적으로 건설했으며 촌민들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5년 광동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초과했고 촌민 1인당 수입은 2만 4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마다 맞춤형 대책으로 다원화된 부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에서는 집채 자원을 활성화해 태양광 발전 수익, 온실 임대, 토지 료전, 방조 부축 대상을 통해 집채 경제를 장대시켰습니다. 2025년 류신촌의 집체 경제 수입은 33만 여원이었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5천 원으로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공익성 일자리, 드락경제, 전자상 거래 생방송, 온실 산업 대상 등 증수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안정적인 증수를 1층 보장했습니다. 연계시 조양천진 류신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려평입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집 앞뒤의 텃밭에 감자, 고추, 콩 등 경제 작물을 심도록 적극 경계하고 남은 부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안계는 촌민들이 촌내 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도왔으며 촌민들의 유휴 가옥을 외지 촌민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촌민 손소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에서 종자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하는데 한 포대당 2, 3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14헥타르를 다루면 한 해 4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안계는 온실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150원씩 받는데 한 달 남짓대라면 5천여 원을 봅니다. 마을에서 배당금도 나누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1,270여원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 전 농민들의 증수 경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증수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온실 경제의 빠른 발전, 향촌 관광 열기 고조 등 긍정적 요인의 견인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주 농민 경영성 수입은 6,182원으로 총 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토지 류전 수입과 유휴 택지 활성화를 통해 재산성 소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정돈에 힘입어 장부 외 토지 유상 사용을 실시했으며 해농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혜택으로 대중의 이전성 수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동기 대비 636원 늘어난 8,831원이었고 증가폭은 7.8%로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농업 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입니다. 연초일에 우리는 농업적합산업대상 발전, 집체경제 발전 장대, 신흥경영 주체 견인, 취업 일자리 개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전방위적 다원적으로 높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 농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법치로 발전수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강연단 설립, 전문강연, 좌담, 질의응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봉사를 제공하고 우리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강연단 초빙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골간, 법률사무 전문가, 우수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촉진법과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 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 등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연변 중비 생태농업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조균강입니다. 선전 강연원으로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점을 더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 광범한 민영경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견정히 하고 주동적으로 담당 자규하며 사회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이끌어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가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력,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에

0: 점, 운영의 통점, 조난에 막힌 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회와 기업이 진입하는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조 민영경제 통전 사업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으며 우리조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비공유제 기업의 분진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1: 2026년 해외 중국어 매체 길림성 취재팀이 23일 우리조를 찾아 취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해외 중국어 매체의 대표들은 첫 역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아 문화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설원의 인솔하에 해외 중국어 매체 대표들은 연변 박물관의 여러 전시청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들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통해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여러 민족 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 단결 분투해온 빛나는 역정을 깊이 요해했습니다. 보르두갈 신보 사장 마려메입니다. 박물관은 참관하기 전에는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내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간 후 제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풍경과 음식이나 오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변의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활동의 우리조 일정은 이틀간으로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춘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연변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생생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해외 중국어 매체의 국제 전파력에 의탁해 우리조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대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0: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의 도문시 월청진 1생 1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운영에 들어가 변경 연선의 특색 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1생 1세 월청만 풍경구 낭만적인 혼인 연애 주제 경관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변경의 산수 풍경과 고풍스러운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변경 정취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연변 문화 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양려 씨입니다. 자가운전으로 왔는데 연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의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참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331 국도 1생 1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 유치 변경 문화 관광 대상으로 도합 5,38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정부와 기업의 협동 건설 모식을 채택했습니다. 풍경구는 혼례식 공방, 사랑의 징표 거래소, 관광객, 집산 중심 등 특색 경영 모식을 구축하고 주제 경관, 문화 관광 장소 및 기초시설을 건설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의탁해 1생 1세 사랑 주제 IP를 구축한 풍경구는 연선의 문화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새로운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바 도문 변경 관광 상품 공급을 일정 풍부히하고 변경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의 강력한 문화 관광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31 국도 1생 1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부지 면적이 3만여 평방미터이며 발해 문화 여행 촬영과 연변주에서 유일한 와이어 비행 공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공연이 대략 9개이며 와이어까지 더해져 다른 풍경구들과 차별화됩니다. 331 국도 1생 1세 월청만 풍경구는 특색 IP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경 생태와 민속 자원을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면서 도문의 변경 관광 명함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1: 환절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가 야생균류의 대량 생장 번식에 적합하면서 현재 독버섯 중독 다발기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에서는 안전제시를 발표해 야생 독버섯 중독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야생 버섯은 종류가 많아 육안으로 독성이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 식품감측과 사업일꾼, 전하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색깔이 화려한 버섯에만 독이 있다. 벌레가 먹은 버섯

0: 은 독이 없다. 고온으로 익히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늘로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등 관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대중을 오도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독버섯은 외관이 평범하고 은폐성이 강해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독된 후에는 특효 해독약도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식용한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계속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하림입니다. 모르는 야생 버섯을 캐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을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로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며 절대 지체하면서 관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남은 독버섯 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남겨 진찰을 받을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중로년 무술운동대회가 23일까지 이틀간 연계시 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체육청회, 연변주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각 현시의 무술 애호가들은 중화 전통 무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중로년층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과시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온 선수 258명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메달 212매, 은메달 113매, 동메달 58매 등 총 410매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라운드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최신 추산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예상 인상폭은 한 톤당 400원과 385원입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1리터당 32전, 95호 휘발유는 1리터당 34전, 0호 디젤유는 1리터당 33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일정과 경기 제도 배치에 의하면 두 차례 준결승전은 홈장 원정 경기 2차전 대결 모식을 계속 실시하며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9월 5일에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9월 11일에 심양 대표팀 대 장춘 대표팀, 9월 12일에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9월 19일에 장춘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한 명년은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는 어떤 일에 직면을 해도 긍정적인 자세로 향상심을 가지고 임하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예쁜 치마를 입은

의족 여성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깨닫고 아름다운 차림새로 여름을 보내리라는 사연과 자신이 몸소 겪은 체험으로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터득한 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송향옥 씨의 수필 여름은 아름다워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름은 아름다워라. 송향옥. 벌써 여름이다.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사이 붐은 여름에게 사뿐히 자리를 내어주고 흔적도 없이 표현이 사라지었다. 여름의 더위가 시작이 되었다. 나날이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대낮의 태양은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를 던지듯 쉼없이 강렬한 빛을 머리 위로 내리꽂고 잤다. 그날도 나는 도서관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다. 밖에 나오니 더운 열기가 내 몸에 확 덮친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이고 나무들은 싱싱한 푸른 빛을 하고 있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던 여린 새싹의 시절을 보낸 나뭇잎들은 태풍을 견뎌낼 초만감으로 춤을 춘다. 풍성한 여름이, 정열의 여름이 푸르게 푸르게 익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여름이다. 햇살을 받은 이파리들은 초록색 그늘을 머리 위에 드리웠고 바람에 따라서 그 그늘이 조금씩 자리를 바꾼다. 금방이라도 초록색 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날씨가 더워 나는 그늘을 찾아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긴 바지를 입었는지라 잠깐 새 땀이 나기 시작했다. 주위를 보니 긴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별로 없었다. 알록달록한 이쁜 원피스, 짧은 바지를 입고 미끈한 긴 다리를 뽐내는 여성들로 저마다 한 송이 이쁜 꽃이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들을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계절이고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은 사람들의 시각을 즐겁게 하는 계절이며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나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그만 울긋불긋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난 화단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꽃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내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다. 꽃의 그윽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한다. 이어 꽃의 향기를 담은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래와 내 몸의 열기를 식혀준다. 더위가 빚어내는 짜증과 한숨은 상쾌함과 즐거움으로 채색되어 내 마음의 색상이 밝아진다. 나는 화단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저만큼 활짝 피어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을 보고 있다가 문득 그 많은 꽃들 중에서 가장 이쁜 꽃 한 송이가 꽃잎이 긁히어 상처가 나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은 여느 꽃들과 마찬가지로 제 몸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을 유심히 보았다. 마음이 저려왔다. 온 몸이 상처 투성인데도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그 꽃이 가엽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해서 손으로 살살 어루만져 주었다. 이때였다. 한 처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미끈한 체격의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갸름한 얼굴에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글쎄 그의 한쪽 다리가 의적이었던 것이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그 여자한테 쏠리었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각이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길을 보내왔고 어떤 사람은 아까운 처녀가 의적을 했네라는 뜻으로 혀를 끌끌 찼으며 어떤 사람은 의적을 하고도 웬 짧은 치마에 하는 비아냥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화단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처녀를 보면서 감탄의 눈길을 보내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의적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그녀의 용기가 너무나 돋보였다. 무엇이 그녀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생활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낙관적이고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그녀를 하여금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과감히 정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 그녀의 자신감과 용기에 감탄이 나왔다. 아니, 그녀의 인생 태도에 경이로운 마음까지 잃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본다. 여름이면 나는 치마 입기를 꺼려 한다. 종례로 치마를 입지 않다 보니 옷장에는 치마가 단 한 벌도 걸려있지 않다. 그것은 키가 남보다 무척 작은 데다가 몸매까지 너무 왜소하여 나의 약한 다리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여 더운 여름철에도 나는 늘 긴 바지만을 고집하였다. 딸아이가 엄마도 남들처럼 이쁜 원피스를 입고 다니세요 라고 해도 나는 완곡히 거절하곤 했다. 사실 나도 은근히 치마를 입고 싶었고 이쁜 치마를 입고 여름을 즐기는 친구들이 무척 부럽기도 하였지만 가는 다리 때문에 주저심이 들고 주눅이 들어서 시종 치마를 입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니, 내 몸의 부족점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살아오면서 그냥 치마는 절대 못 입는다는 이유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입고 싶었던 치마를 한 번도 못 입고 여름을 지내왔다. 어쩌면은 나한테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하기에 조금만 몸이 아파도 절망감을 느끼면서 애매한 남편을 들들 볶았고 남보다 키가 작다 부쩍하며 부모님을 원망을 했으며 조금이라도 생활의 역경에 부딪히면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겁을 먹고 뒷걸음부터 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의족을 한 처녀를 보았다.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낸 처녀는 손목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초조하면서도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주위의 아름다운 꽃들과 한데 어울려 내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놓았다. 한쪽 다리를 의족을 하고도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용감히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난 뭐가 어딘가 부족해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 입고 싶은 치마도 못 입고 긴 바지를 입고 살아왔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 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허무하게 느껴지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어찌 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 하여 살아가면서 길지 않은 인생에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몸이 왜소하다고 키가 작다고 입고 싶은 치마도 못 입어보고 인생을 산다는 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미안한 일이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키 작으면 키 작은 대로, 몸매가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가 아닐까? 하기에 자신의 부족점을 지나치게 감추려 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다. 그래, 이제는 알 것 같다. 이제라도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고 입고 싶은 짧은 치마랑 바지, 예쁜 블라우스를 마음껏 입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고 올여름에는 나도 이쁜 치마를 입고 마음껏 아름다움을 뽐내며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여름을 보내리라. 산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모두 끌어안고 생활을 노래하고 여름을 노래하며 또 하나의 열정과 성장의 여름이 푸르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다. 여름과 함께 내 인생의 여름도

네,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겨주는 송향곡 씨의 수필 여름은 아름다워라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기가 부족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실천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적지 않은데요. 그것은 바로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혹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심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은임준아 씨의 수기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다를 마련했습니다.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다. 은임준화. 얼마 전 고향에 다녀왔다. 내가 어렸을 때 수없이 오갔던 철길에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경적을 울리고 흰 연기를 뿜으며 분주하게 오가던 기차는 보이지 않고 기차 바퀴에 다스러 반질반질했던 두 줄기 리로만이 녹이 쓴 채 쓸쓸히 누워있을 뿐이다.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었기에 아이들은 모두 시내에 가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 하여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들고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고달팠다.

여름철에는 땡볕에 달궈진 철길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숨이 턱턱 막혔고,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저도 몰래 몸이 움츠러들곤 했다.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지만 날마다 몬둥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고단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 몫까지 매일 다섯 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으니 어머니가 주무신 잠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확관신념으로 이 모든 고생 묵묵히 감내했다. 그때 기차역은 매표실과 허술한 긴 의자 두 개가 놓인 작은 대합실 뿐인 간이역이었다. 직원이라고는 장보러 다니는 어른들에게 표를 파는 소영이의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다. 겨울이면 소영이 아버지는 늘 난로를 피우고 물을 뿌리고 땅바닥을 깨끗이 쓸어놓았다. 기차 시간이 림박할 즈음이면 코끝이 새빨갛게 온 아이들이 개털 모자를 쓰고 수건을 두툼하게 두르고 하나둘씩 대합실에 들어섰다. 서로 앞다투어 난로 앞에 모여서서 꽁꽁은 두 손을 녹이려고 하였다. 아이들이 점점 모여들면은 우리 여자애들은 우락부락한 남자애들한테 밀려나 몸말치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다. 그때는 살림이 괜찮은 집에 아이들만 솜씨를 신었고 대부분은 국방색 운동화를 신고 다녀서 아무리 발을 굴러도 먼 길에 얼어붙은 두 발은 좀처럼 녹지를 않았다. 기차가 칙하고 역에 들어서기 직전 소영이 아버지는 미리 신호기를 들고 밖에 나갔고 아이들은 우르르 각 기차 문으로 올라탔다. 어느 날 아침 급히 책가방을 메고 기차역으로 향했는데 길에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역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저 멀리에서 기차 경적이 울리고 리루 소리가 요란하게 퍼지며 발바닥까지 진동을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달리었고 기차는 내 옆을 바람처럼 휙 지나더니 역에 칙하고 멈춰섰다. 짐을 메고 장보러 가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밀고 닥치며 차 문으로 올라타고 있었다. 나도 죽을 힘을 다하여 뛰어갔지만 기차는 당금 떠나려고 칙칙폭폭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차 시간은 고작 1분. 기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맨 마지막 바구니 차창에서 안타깝게 나를 쳐다보던 열차원이 그래도 문을 닫지 않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고 겨우 기차의 몸을 실을 수가 있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매일 아침마다 오남매가 학교 갈 차비를 하느라고 우리 집은 그야말로 장마당이 따로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기차를 놓칠까봐 옷을 허겁지겁 입고 종종 걸음으로 역에 가서 기차에 올랐는데 아이들이 나를 보며 키득키득거렸다. 하도 이상해서 아래로 훑어보던 나는 그만 아연실색하였다. 급한 김에 아버지가 낡은 왕바신 뒤축을 쏙 빼어 만든 끌신을 신고 기차에 오른 것이었다.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창피했지만은 별 방도가 없었다. 신의 친척집도 없는지라 온 하루 그 꼴로 조마조마하게 보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때 나는 맨날 시간에 쫓겨가면서도 한 글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로 다니었다. 하루는 철교를 금방 건너는데 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버렸다. 이쯤 되면 날개가 돋지 않은 이상 제 아무리 날랜 육상선수라 해도 제 시간에 여기에 닿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맨날 연착되던 기차가 오늘따라 왜 제 시간에 왔는지 나는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늦더라도 걸어서 학교로 갈까 고민 끝에 기차

회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당차게 걸음을 옮겼다. 지각하더라도 남은 과목이라도 배우자. 돌불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화물차의 센 바람에 날려갈 것 같기도 했지만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줄다름을 쳤다. 거리를 단축하려고 용기를 내서 어두컴컴한 터널로 들어갔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몸이 기차 바람에 말려들 것처럼 무서워났지만 나는 두 눈을 꾹 감고 터널 벽에 바싹 붙어섰다. 그날따라 두 줄기 리로가 그렇게도 길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어린 여자애가 홀로 20여리 길을 걸어가려면 위험도 따랐겠지만 강렬한 학구열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하나하나의 걸림돌을 뛰어넘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 갈 길은 멀지만 저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땀이 흠뻑 젖어 머리카락에 이마에 착 달라붙었다. 두 과목 수업 시간은 이미 끝났고 업간 체조 시간이었다. 그러던 나머지 두 과목을 배울 수가 있어서 내심 기뻤다. 그때는 기차가 왜 자주 연착이 되는지 제 시간에 운행을 못하는 기관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 후부터는 역전에 가자마자 게시판부터 쳐다보았다. 연착시간이 2, 3시간이라고 쓰여있으면 나는 기차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초중에 붙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걸어가곤 했다. 연착시간은 길어지면 길어졌지 빨라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학급 50여 명 중에 내가 유일한 농촌 출신 학생이었다. 부모들이 월급쟁이여서 유족한 삶을 사며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나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교실에 늦게 들어서는 게 부끄러워 텅 빈 운동장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남은 강의라도 들어야 한다는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교실로 들어가곤 했다. 내가 강의를 듣지 못한 것도 아쉬웠지만은 다른 동학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도 정말 미안했다. 동학들은 처음에 힐끔거리고 수군거리던 것이 차츰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다. 나의 딱 친구는 자기 필기장을 빌려주는가 하면 때로는 집에 데리고 가서 점심도 챙겨주었다. 나는 선생님들을 찾아가 보충수업을 받고 돌아와 자습을 하며 학습 진도를 따라잡으려고 애를 썼다. 우리 학급에서 유일하게 기차로 통학하는 나는 기차 연착 탓에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수업에 빠지면서도 시험만 치면 언제나 상위권 성적을 따냈다. 나는 점심시간마다 교실에 남아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담임 선생님은 늘 나를 격려해 주었다. 준아야, 많이 배워야 한다. 아는 것이 곧 힘이란다. 오후 3시쯤이 되면 나는 기차역으로 가야 했다. 그때 열차원들이 흰 광목 주머니에 빵을 넣고 다니며 팔았는데 한 개에 10전이었다. 장거리에 여객들에게만 팔기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씨 고운 열차원들은 우리에게도 한 개씩 팔았다. 몹시 배가 고플 때 먹는 그 빵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간이역까지 도착하는 30여 분 동안에도 나는 책을 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따뜻한 방에서 복습할 시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강인한 성격을 키웠고 남들보다 더 굳세고 굳은 심지로 자랐다. 1974년에 나는 드디어 고종을 졸업했다. 달콤한 아침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돌멩이 가득한 찻길을 걷지 않아도 되며 기차 연기와 찬바람을 맞은 일도 없어서 좋았지만 만년필을 잡았던 손에 이제 쟁기를 들고 흙과 씨름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펐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졸업하던 날 나는 그렇게도 힘들고 멀었던 등굣길을 가슴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일...

집으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심심찮게 돌멩이를 걷어차며 걷다 보니 예전에 그저 멀고도 아름찼던 끝없이 보던 두 줄기 철길이 유독 정답게 느껴지었다. 철길 옆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피어있었다. 마치 이제 당신의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듯하였다. 철길에서 보낸 시간들은 나에게 교과서보다도 문제집보다도 더 생생하고 깊은 인간학을 가르쳐주었고 인생에 어선 눈을 뜨게 했다. 나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학생용 승차권을 손에 꼭 쥐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승차권은 영원한 기념으로 남을 테지. 나는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된 농산일에 시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펼치지 못하는 공부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었고 문학에 대한 꿈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첫 학생 모집시험에 합격되어 위생학교로 가서 그렇게 갈망했던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 고작 중등전문학교를 나온 것을 출세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로는 큰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힘든 농산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좋았다. 나는 학업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의료일꾼으로 되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평생을 의료사업에 바치었다. 늘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애면 굴면 사느라 시간도 정력도 딸렸지만 짬짬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을 하며 문학에 대한 흥취를 버리지 않았다. 문학에 대한 애착은 나로 하여금 고희의 나이도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글쓰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었다. 전문적인 문학 지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내가 학창시절에 쌓았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겁도 없이 글쓰기에 도전을 했다. 또한 나한테는 쓸모없을 줄도 여겨졌던 노트북 사용방법도 배워냈다. 늦게라도 글을 쓰고 부단히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큰 성취감이었다. 철길에서 나는 깨달았다. 지리학적인 길에는 지름길이 있을지는 몰라도 배움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글쓰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고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꾸준히 읽다 보게 되면 어느새 탄탄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생겨난다. 확실한 목표와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쉽게 써지는 글은 없다. 꾸준한 독서, 예민한 관찰력, 순서를 포착하는 눈, 그리고 끊임없는 진취력으로 꾸준히 배워나가야 한다. 배움이란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단번에 피어나는 꽃은 없지만 땅속에서 겨울을 이기는 뿌리는 어느새 굳건한 참나무로 자라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문제집을 풀 때마다 조용히 쌓이는 그 무게가 곧 진짜 배움이다. 지식의 정상은 먼 길을 애돌더라도 직접 발자국을 새겨야만 오를 수가 있는 곳이다. 또한 성공을 위해 조급히 할 필요도 없다. 지름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이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자에게나 성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늦었다고 여길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며 끝없이 매진할 것이다.

네,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을 서술한 림준하 씨의 속이 배우면은 지름길이 없다였습니다. 꾸준히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면서 노력에 박차를 가고 부지런히 연차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날인가는 베테랑이 될 수 있다는 도리를 몸소 실천해온 과정과 경험으로 증명한 글이었습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긍정적인 자세로 향상심을 가지고 배움을 즐겨

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리, 제작의 송경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우르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은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나서 요즘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햇볕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더위가 한창일 때는요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모든 신경을 썼다면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의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입추 이후의 날씨에 대비한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또 미용, 식탁, 살림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더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더위라고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기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또 충분한 수면과 이 가벼운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수분 섭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늦더위에도 탈수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입추 이후를 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봄에는요, 싹트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이에 맞춰서 안으로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집중을 해서 돌봐야 할 장기는 바로 폐입니다. 가을은요, 폐의 계절이라고 해요. 폐는 촉촉함을 좋아하는 장기인데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요, 폐도 함께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후에는요, 윤조, 즉 모만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근, 마, 굴, 흰무 등 수분이 많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하얀색 식재료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백색 식품인데요, 가을 환절기에 특히 추천을 해드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분들의 몸 상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입추 이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두 가지 류형의 여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류형은 습기가 가중하고 체형이 풍만한 여성이죠. 네. 이분들은요, 이 시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몸이 무겁다든가 대변이 묽거나 또 설사가 잦아지며 혀에 끈적한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리가 늦어진다거나 또 깔끔하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유형은요, 사춘기와 생육 연령대 여성들입니다. 사춘기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습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생육 연령대는요, 간의 기운을 소독시켜주고 맑게 보충을 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율무와 복용으로 죽을 수어 드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습기를 빼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육 연령대 분들은요, 장미꽃과 진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기운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양기를 안으로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욕입니다. 잠자기 전에 속잎을 끓인 물로 족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속잎을 끓여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후에 등이 살짝 땀날 때까지 담그는 겁니다. 일주일에 1, 2회만 해도 찬 기운과 습기를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입추 후에 여성분들의 건강을 둘러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또 피부죠. 입추가 지나면은요 피부 관리도 환승이 필요합니다. 여름 동안 우리는 피지 조절과도 자외선 차단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여성분들 특히. 하지만은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피부 환경이 확 달라지기도 하죠. 여름에 잘 맞는 강력한 클렌징 제품, 특히 비누, 기를 클렌저는요 이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미노산 기를 클렌저로 바꾸는 것, 이 자극이 적으면서도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보습과 장벽 케어입니다. 환절기 피부는요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재생 기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충분한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부가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자외선 차단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외선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네, 위에서 건강과 피부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는데요. 건강과 피부는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주 이후에 식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8월의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여성분들은요, 제철 농산물은요, 며칠 내로 섭취를 해주고, 수산물은 구매 후에 즉시 조리를 할 것을 권장을 하며, 장기간 보관보다는요, 짧은 주기로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구입하는 방식이 영양 소진을 줄이는 길이라는 걸 아시죠? 이 해당 구분에서 소개한 8월의 대표 제철 식재료는 바로 민어, 오이, 무화과입니다. 민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민어탕은 입맛이 없을 때도 시원하게 넘어가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죠.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보충에 최고랍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이 많아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되죠.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릴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열무 비빔밥. 네, 여름의 대표 메뉴죠. 열무 김치 200g에 밥 두 공기, 달걀 두 개, 오이 반 개, 김가루, 참기름. 통깨만 익게 되면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무김치의 맛이 입맛을 확 살려주기도 하죠. 네, 다음이 가지와 애호박 부침. 물 한 방울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는 간이 음식이죠. 애호박 한 개, 가지 한 개, 부침가루 다섯 큰술. 감자 전분 두 큰술, 달걀 한 개, 소금 약간, 식용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도 반찬이 모자랄 때도 든든하죠. 들기름에 볶는 무. 이 8월 무는요, 겨울 무보다 단맛이 덜하고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채보다 들기름이 볶아도 좋고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또 약불에서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네, 방금 입추 이후에 챙겨 먹게 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집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살림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집도 환승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정리에 대한 관심도 가끔 생겨나죠. 하지만 대청소라고 해서 하루에 모든 것을 끝내러 가면 오히려 지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방법은요, 집안일을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떤지요? 월요일에는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다음 화요일에는요, 얇은 이불을 걷고 살짝 두꺼운 이불로 교체를 해주기. 다음 수요일에는요, 여름용 슬리퍼를 닦아서 보관하기. 목요일에는요, 선풍기를 청소합니다. 금요일에는 창문이나 방 전망을 청소하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하다 보게 되면은요, 부담도 덜게 되고 어느새 집안이 환절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살림의 핵심은 효율인 것이죠. 효율을. 네, 최근 화제가 된 살림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숨기기 기술입니다. 보이는 게 많으면요, 청소할 게 많아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버리기 용기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려주거나 기부해보세요. 물건이 줄면 청소할 면적도 줄고 정리할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요, 즉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사용한 물건은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인데요.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화장대와 화장실을 정리해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살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주부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주부님들은요, 가족을 챙기고 살림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은 8월 입추가 지난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무시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워킹맘 힐링 프로젝트, 나에게 머무는 하루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요, 일과 가정을 병행을 해가며 지친 워킹맘들이 자녀 걱정 없이 자기 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요, 감성공예, 퍼스널 뷰티케어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혼자서라도 나만의 힐링 데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주부님들에게 집안 정리 비결과 나만의 힐링 데이, 여기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8월 입주 이후 여성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에 뭐 정보, 건강, 피부, 식탁, 살림, 마음 챙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입춘은요 수확의 시작이죠. 여름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거둬들이고 또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늦도이가 아직 남아있지만은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요, 분명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생활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꿈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잠들면 찾아오고 깨어나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때로는 낮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품고 있기도 하죠. 꿈의 진짜 의미는 깨어난 후 남는 여운에 있지 않을까요? 꿈은 현실이 주지 못하는 위로이자 낮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주향숙의 소필 꿈도 없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됐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5년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둘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명쾌하지 않았다.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에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의 삶을 흔들며 묶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과학자 같은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의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보낸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쩌면 아이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게여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었지만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처 양모로 살아가는 것,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럴 줄 몰랐다. 혼자 중얼거렸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 절망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까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꾸어서 가을이면 풍작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었어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건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젠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 남아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건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은 걸까 하며 허구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하룻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권태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 생각했던 건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에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의 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의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불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누구의 햇살을 즐기며 시를 읊기도 했다. 눈 노는 날에 눈을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삭막하지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러한 내 삶을 비난할 아무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의 생활은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 있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러운 밀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화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실현 때문에 극도로 되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를 잃어가며 소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에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체온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하며 설레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렐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란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 종로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종로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 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 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0: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이라면 찾기도 쉽지요. 그리고 바로 일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윤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윤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이 우수한 이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여기 많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리고 어지간하게다면 오랜 질병 가운데서 잘 낫지 않던 질병도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니까 좋은 치료가 얻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했죠. 흠과 구강이라 하게다면 거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치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여기를 찾아가게 되면 다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 결석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물론 아주 간단한 빠른 방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에서 어디에서 출혈하거나 염증이 생긴 걸 그대로 포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심장 혈을 감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출혈, 구강 내의 염증, 심장과 관련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직접 흠과 구강에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치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문난 점들을 문의할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구강 검사를 준확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고 이빨을 씻기도 하고 그 외에 여기에서는 주약에 치아를 셋 이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틀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치아를 고정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치아를 하시고 나서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코앞에 있는 걸 몰랐다 하고 어떤 분들은 치아를 한 날에 특히 틀니 같은 거 한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음식을 내리 누를 수 없습니다. 입감이 아파서 여기 와서 한 분들 가운데서는 첫날부터 찰떡을 들 수 있더라 고기를 씹을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아무튼 여기 도강중윤의 치과는 아주 우수한 치과의사 몇십 년 한 치과의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하고 구강 내 일체 문제 치과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조일만 길림성 점액관 심장 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잘 뇌가 계시는 걸 알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풍,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운증 이런 걸 치료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딱 구강 그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언때 중풍이 왔겠구만 언때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로중이 저명한 심장내혈관 전문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접 심장을 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문제는 또 조일만 선생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신경성 두통 완고성 두통 변두통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골가 문제 완고성 인후염 이런 것도 조일만 선생님 찾게 되면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질병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확실한 진단과 거기에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일만 선생님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임 이학적으로는 쓴 주임이사고 제일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기명 주임

0: 최기명 원장 선생님께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주말 가면 내게 이제 후유증이 좀 있고 뭔가 혈압도 좀 높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목 내티 자꾸 뻣뻣하면서 머리형 되게 아픕니다. 지금 다 꼴리 자꾸 줄 뻗지 않고.
0: 네.
2: 근데 혈압이 또 약 먹으면 조금 나는데 또 나쁠 때는 또 막 많이 나쁘고 또 나쁠 때는 콱 나고 이렇습니다. 그게 온종일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혈압의 네.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있습니다. 예.
2: 네. 그리고 손끝하고, 손끝이 자꾸 저리고, 저녁이면 또 다리가 자꾸 쥐 올라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도강병원에 니맹기 선생님이 첨약을 두 주일 먹었습니다, 지금.
0: 예.
2: 근데도 약도 떨어지지 않게 효과는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벌써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머리술 아프고, 예. 뭔가 뭐, 이 뭔가, 뭐, 대치도 못 보다든지 많이 났습니다.
0: 그
2: 혈압도,
0: 아, 예.
2: 혈압도 온종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좀 여행하려고 그랬다 리맹규 선생님.
0: 아, 리맹규 선생님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장춘 중의학원 졸업하고 예.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방면에서 예. 확실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손님이 밀릴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이야기되는 걸 알고
2: 예.
0: 있습니다.
2: 예. 청량 먹을 확실히 났습니다. 그이 어지럼증이 나서거나 땐들이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모르는 땐지 막 조금 났었대요.
0: 그렇죠.
2: 이번에 첨약 먹고 많이 났습니다.
0: 아, 심장과 네. 뇌혈관 중리는 단순한 한계 과실을 엄격하게 네. 딱 분류하는 것 아니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갈때 네. 우리 딸이 그 치과 가겠는데 우리 딸이 그 입금이 그 이빨이가 밑에 불어나서 막 공개했을 때다. 그게 자꾸 그렇단다. 그래 이빨이 하면 염증 온갖 들어왔을 때다. 그래 같이 가려고 또 치료받으러 가려고
0: 그래. 아 찾으세요. 네, 그러면 해결받지 않으려면 두 분이 네.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리명결 네. 선생님하고 그리고 치과에 예, 네. 예, 두 분의 예약을 넣어 있습니다.
2: 네,
0: 다시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잘 치료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우리도 예, 우리 옆 집에 있는 부위가 저기 한쪽 부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방송도 못 듣잖아요.
0: 아, 그렇죠.
3: 예, 그래서 내 방송구나, 나는 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방송 많이 듣습니다.
0: 예.
3: 그, 전번에 소개돼서, 이, 우리, 그, 옆집 분이, 이, 심장병을 해서 어쩌면 한 20년 됩니다. 고생한 지.
0: 예.
3: 예, 그래가지고 맨날 볶아내, 두부두부에 요알링이 참 불러갑니다.
0: 아, 어, 그래요. 예, 예.
3: 글쎄, 심장이 딱 막, 아예 올라오지긴 바빠가지고 막, 요알링 불러가지고 몇 번 가는 거 봤습니다.
0: 네. 예.
3: 그리고 또 병이든 또 그 범퍼나 이렇습니다.
0: 예.
3: 이게 뭐 뱀, 뱀때나 이렇다가는 불시에서 발생하셨는데.
0: 예.
3: 예. 그래서 내 말을 한다. 소개돼서 저기, 뭐니까, 도강병원에 지금 좋은 저기 중의사, 저기, 조일만 선생님, 쨈께 이분께서는 예. 뭐, 병원도 많고 우리 전임 김일성에서도 알아두고
0: 아 그럼요 예
3: 네, 이사라고 이래서니 다른 데 가도 말 거기 한번 봐라 어째네
0: 예
3: 그리고 뭐 진단도 잘하고 또 약 처방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낫겠는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예 한 그러니까 열 어제는 열 오름 됩니다 더 오름 그래 열 적감약을 예 이분 날 약을 날 됐습니다 약을 날 먹고 보니까 제자분도 여분 좋아지고 쨈니까 예? 막 이렇게 숨이 거리 조금만 나가 그래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다 그랬더라
0: 예.
3: 예. 뭐 집에서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데 요 시간에는 뭐 아용 편안하고 예 잠도 잘 자고 지금 예 나가 많이 활동해도 많이 했다 그래서 청량 청감제하는 기구으로 이렇게 효과 잘 못 간다 두 번째 약은.

0: 강의 한번 또 강의했다고.
1: 예, 조인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예. 예, 예.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예. 저도 이 지금 도강신문에 조인만 선생님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이 기도를 받으면서 원래 뇌경색이서 갖고 예,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니까 언어 입국을 했어도 예, 언어 장애에 있어서 예, 말이가 잘 안 될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음이도 어떨 땐 잘 안 되고
1: 그렇지 종합으로 그렇죠. 예, 신경마비가 신경중추가 예,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좀 힘들었습니다.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효과도 났다가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이 조인만 선생님 약을 두 번까지네 지금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효과가 형좋습니다. 이런 증상이가.
1: 많이 개선 가져왔죠. 그렇죠.
3: 예, 내 절로도 알긴다. 이 걸음걸어도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어떠된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도 예, 영 거뿐한 감도 있고.
1: 마음의 숫자가 예, 확실하게 생기죠. 예.
3: 예, 머리도 벌써 예,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되는가 하면 예, 계속 잠은 영 잘 자는 것 같은데, 낮에랑 계속 잠 못 자는 것 좀 아픈 모양합니다.
1: 예.
3: 영 피곤한 것 좀. 이런데 이 증상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남도 이 무릎 관절에서 예, 좀 많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 예.
3: 친구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무릎 관절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특히 날이 좀 흐리다 하면 벌써 이 내 관절부터 아린다. 통통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1: 그러면.
3: 근데 지금 이 증상도 지금 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좀 났을 때 치료를 좀 더 받다고 지금 더 하자고 그러지 지금이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전화.
1: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조인만 선생 볼 수 있으니까 잘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시면 그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을 겁니다. 시름 넣고 찾아오세요.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언니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파서 왔습니다.
1: 예.
4: 예, 저 주진간 있고 예, 지방간 있습니다.
1: 예.
4: 그래가 예, 짬에도 났고 이랬는데 리민결 선생님 약을 쓴 게 지금 예, 짬에도 증상이 됐습니다.
1: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4: 지금 예, 위에도 아프고 예. 그저 피도 많이 나면 지금 자꾸 설사했습니다.
1: 예.
4: 아무리 앞서도 알게 된 게 아이 그 리민길 선생님 약 쓴 게 지금 설사 아이하고 예, 술을 먹어도 이렇습니다. 그래도 위도 아이 아파 밥도 용 잘 먹습니다.
1: 예, 리민길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그리고 간, 담낭, 장도 이걸 포함해서 위주로 이거 하면서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실한 진단이 난 다음에 리맹길 선생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2차, 3차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자기 아는 식구들, 다른 친구들 함께 모시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효과성이 드러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4: 예, 이거 예, 그리 높은 데서 아이 빼내렸단다. 이런 게, 예, 좀, 예, 발이 한 짝이 이렇게 되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시하고 빌고 다 해야 돼. 이런 아이 꺼내서 짠데 계속 아파 한국에서 지뢰도 아이들 즐겨 지뢰한 게 아이고 김도 넣고 그래들한다. 전기 지문 넣고 그래들한다. 예. 그거 다 아픈다 또.
1: 그렇죠. 예예.
4: 예. 예, 이빨도 또 한국이 비싸다 또 이렇게 이빨도 지뢰하고 두 가지를 예약하겠습니다.
1: 치과하고 리명길 선생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4: 네
1: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조인만 선생 그런 러 환자입니다.
1: 예.
5: 어떻게 그런가 하면 저는 중풍 다시 왔다 갔습니다.
1: 예.
5: 그래 중풍이증은 손발이 나대고 춤 느껴지지 흘리고 말도 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선생님 치료로 여섯 번 갔다 그러고 친구도 하고 한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는 어째 기절이 바뀌어 그런지 또 머리가 흐리 두분해서 저번에 저번 주에 가서 청약을 제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그래 오늘이 또 한 번 더 갔다 올 거 안에서 그래 예약합니다.
1: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됐으니까.

0: 시간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동생 남편이가 그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지금 셉틱고 넣고 말소리 신경염이 있어가지고 발이 아파하고 손도 방석이 쓰지 못하고 단수요 이런 쌌고요. 방석은 남이 도움이 없으니 입지 못하고 해야 된 게 어제는 그 손은 안 들어서 얼마도 왔는지 모른다. 옛날 집이 무지개 이렇게 마사지도 그 뭐랄까 뭐 탈지 못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마사진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얼마도 하는지 모릅니다.
0: 신경말초염이 와서 그런 겁니다.
2: 예. 그래서 한국에 그런 뭐랄까 일하다도 그게 지내 이렇게 라사라 재우지 못해서 집어왔댔는데 어제는 또 다시 가겠답니다. 그래서 19일 비행기 표는 끊었답니다. 그래 가기 전에 약도 짓겠다고 그런 뭐랄까 오늘이나 그 금요일날로 예약해달랍니다.
0: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2: 오늘이 복잡하지 않으면 오전에 가겠다.
0: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그분은 말이 오전이지만 해도 환자가 넘어난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하게 되시니까.
2: 좋겠네.
0: 예, 그렇게 하세요.
2: 예, 선생님. 예. 우리 그 동서, 그 뭔가, 돈까지 조카가 이렇게 그 숙진을 해가지고 고생하가지고 최기명 선생님이 약을 이제 한번 가져다 줘다 먹었는데, 이 이렇게 돌이 뭐 세서 먹기 전에 벌써 다 이렇게 빨간 돔이 싹 색깔이 죽어서 가라앉더랍니다.
0: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원장 선생께서는 예, 예. 피부과에서는 나라에서 전 나라에서 알아주는 명리입니다.
2: 예, 예. 바른 약 다 바르고 그 소약 먹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0: 예,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2: 예, 그 내일 예약해 주세요.
0: 예, 화목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그 오늘 두 분을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한 분은 리광호 중리 안마산 선생인데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 고향에 돌아와서 안마를 하시는 리광어 안마 선생 계십니다. 견주, 왕출조, 근만성요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통통 이런 걸 포함해서 어지간한 통통은 이 선생 안마를 받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튿날에 걸어보면 안마를 받을 때면 숨이 넘어가는 것지만 해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보폭이 원래 아기 걸음처럼 보폭이 졸봤는데 보폭이 팍팍 나가고 허리를 쭉 펼 수 있고 보폭이 커지고 통통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하게 지금 남은 시간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척추치료이기라는 게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3: 저는 이명희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암남도 나쁘고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달걀도 못 먹은 겨울하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입도 뜨겁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냥 늘상 그 턱걸이 아프고, 맥이 없고, 예.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이 개운해서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밥들고 돌아 누웠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지금 정기침하고 약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어전에 담낭은 달걀도 먹을 수 있고 지금 두문도 먹고 있습니다. 안 두문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오른쪽 옆구리 키우던 게 지금 예, 손을 바꾸고 그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0: 예.
3: 이러니까 옆구리 아예 앞에까지 영,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는 제 동생도 그렇고, 집안 아주머니도 그렇고, 옆에 집 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여러 가지 어쩌면 좀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내길 선생님들은.
0: 예.
3: 그러니까 제가 효과를 보는 거 보고, 그래. 모두 거기 가서 지금 이명길 선생님들 치료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0: 이명길 선생님들 이야기 없으면 가서 기다리기 바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되는 겁니다.
3: 예.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알게 되고 내일이

0: 이렇게 집 할머니 입 지하가 빠진 지 한 달 된답니다. 그래서 더번 찍든지 하든지 어떻게 거기 가서 이사를 되면 알겠지 뭐. 그러니까 이사 시킨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1: 예, 치과하고 리맹길 선생 이야기 됐습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예, 예.
0: 그래서 예, 두 분이 갑니다. 그분은 치과고 저는 이명길 선생님들 가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약됐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병치료에 관한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치료 2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도강중연 3층에 가게 되면 척추 그 병치료 스핀 MT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게 영어로 말하면 스핀 MT라 하는데 이것은 척추병 치료 새로운 2기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3국 건강학자들이 연합으로서 개발한 우수한 척추치료 2기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 이야기다면 제일 선진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싸머의 제약 교정 치료 이기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싸머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칼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의창으로서 그 뭐, 전자칼을 엮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싸머의 정상이란 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딱 컴퓨터로서 이 의료기계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작용한다는 이게 다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어느 부위에 다슬이 더 힘을 가강하라고 이렇게 싸움의 정상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척추병 치료 2기가 바로 도강중연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핀 MT를 하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기 바쁘니까 그저 척추치료 2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척추치료 2기는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전출 범위 내에서 제일 선진적인 비수술 싸움의 제야 교정 계통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로서 보면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더 강하고 어느 부분을 더 약하게 하고 어느 부분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척추병을 치료해주는 새로운 이기가 나왔는데 척추병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척추병 증상을 모두 막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치료율은 100분제 86에 해당, 제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100분제 86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100분제 96 정도까지 96부터 86 이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이 치료기를 쓰게 되면 통통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약에 여기에 딱 가시게 되면 내가 맞냐 여기 그 국가병원에 제일 낮아서 시립병원 그리고 뭐 저기 저희병원 견나연면병원 이런 몇 개 병원에 진단을 갖고 가게 되면 직접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찍은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 그 진단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주약에 우리 척추모병이라면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통통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수술하자면 수술은 펑션이 커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들 건데 수술한다면 원래보다도 더 걷기 힘들고 기회 다니는 이 정도까지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들이대기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 건강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싸움의 제야 치료 방법이라는 이런 그 의료기계로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찾아가시게 되면 한 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알입니다. 하루 건네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딱 컴퓨터로서 몽땅 그거 조절하게 돼요. 만약 우리 그 컴퓨터 저기 센서를 한번 보셨죠? 보통 그 의창 수술하는 거 의창 수술은 칼을 대고 전자기기로서 이거 조절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칼을 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자기기로서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 치료율이 100분제 86 내지 96이라고 이렇게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경추병 그게 지금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의

0: 행성 질병은 아래 또 세분하게 되었는데요.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척추 만곡증이라든지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 척추에 뭐 경추, 여추, 흉추 어디에나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분들, 어떤 때는 흉추가 아픈, 흉추는 12마디입니다. 경추는 7마디고 여추는 5마디인데 이렇게 합해서 여추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여추의 동통이 심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도강중의원 3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이 국가병원의 이런 그 진단과 CT 이미 한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오시면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는 우수한 치료에 속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저마다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보기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터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터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래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 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 배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시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뜩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슭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슭을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슬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도로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복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일어났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며 나직히 말했다. 여기입니다. 안에 림지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님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그라던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 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 하며 거들먹거리던 님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흑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 들어왔다. 포로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앞편을 태우고 있는 통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나루터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었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거리었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복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각의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이윽고운 날이 밝았다. 산 밑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봉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길은 마치 야생말이 달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층

하루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은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보기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대 이곳 나루터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이 나루터를 운남 쪽에서는 교평 나루터라고 하고 사천 쪽에서는 중무산 나루터라고 했다. 중무산 이쪽은 산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싸전, 녹두묵이며 순두부, 옥수수 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 가 과연 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 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쉰 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다 늙은 호라비 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홍군이 온다잖아. 호라비가 대답했다.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장복이 웃음을 터뜨리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멀어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쳐준다니까. 정말이요?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향씨, 자네도 가자고.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재벌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은전 한 입이야.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시라면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려던 참이야. 향시는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은 호라비가 개면적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혼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저고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0: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지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쪽골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로차 나루토의 두 척이 있습니다. 호우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 리 되겠지요?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두 척이라도 좋지요.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배 한 척에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내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 말했다. 작은 배는요?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호우라비가 말했다. 듣기로 홍군은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 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승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1: 정말입니까?
0: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1: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2: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 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0: 류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배장은 두 개만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나루토로 보냈다. 로차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뗄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지었다. 그들은 배 두 척을 빼앗고 기포 어쩔 줄 몰라며 배 뛰어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시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3: 치, 밥통 같은 이라고 눈은 어디 뒀어?
0: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2: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홍군 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 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3: 아, 이봐, 장씨! 이를 왜 그따위로 해?
0: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

그녀는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소문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나루터에 이르렀다. 누백승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배 내척은 강을 오가며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장편 소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약.

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대련 조선족 문학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정소금 씨의 소필 죽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죽생, 정소금. 몇 년 전 앞마당 돌담을 따라 녹죽을 심었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에 파란 대나무 이파리들이 가볍게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게다가 녹색의 향기는 싱그럽기만 했다. 그런데 녀석은 처음 모습 그대로 전혀 자라주지 않고 오로지 흔들리기만 할 뿐이 아닌가. 그 옆에서 아주 활짝 웃음을 머금은 장미를 볼 때마다 그의 대조되는 대나무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새댁처럼 말쑥한 날씨였는데 오후에 갑자기 성난 안학내처럼 곡다란 빗줄기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기도 했다. 어느 날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만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글쎄 대나무가 껑충 자라있는 게 아닌가. 이건 무슨 콩고의 음부티족이 갑자기 농구선수 요명으로 변한 건 아닌지 싶을 정도였다. 앞마당 대나무는 그렇게 꼬박 4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다가 5년철을 잡으면서 하루 30cm의 속도로 맹렬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우후죽순 파죽지세라는 말에 걸맞는 폭풍 성장이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은 지난 세월 동안 우로는 자리지 않고 오로지 뿌리만을 더 넓게 더 깊게 키우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초만 다져왔던 것이다. 기특한 녀석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고 내실을 다질 대신 눈앞의 성과나 이익에만 골몰하면서 조그만 좌절을 당해도 손을 놓아버리기 쉽상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일확천금, 일사천리, 한탕주의에만 안주하면서 불안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바로 절망하고 바로 투항을 해버리는 것이다. 우물을 파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두 산만 도읍하면 바로 물줄기를 만날 수 있음에도 아, 여긴 물이 없구나 낙담을 하고는 다른

것을 찾아 새로운 우물을 파려고 한다. 결국 물을 보지 못한 채 우물자구만 가득 만들어 놓고 끝내 시원한 우물 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때 홀로석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세상에 굳굳이 일어선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리멸렬하게도 조리청년하고 반듯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대나무처럼 내 속을 튼실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깨고 먹고 놀고 자고를 반복하는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말이 되겠다. 우리는 참으로 대나무 한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선 뿌리부터 키우는 대나무의 자세를 배워야 하고 속을 텅텅 비우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하며 얼마쯤 자라고는 한 번씩 매듭을 지우며 살아온 길을 총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오로지 우로만 자라는 대나무의 성실한 근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실속 있게 차근차근 어둡고 차갑고 힘든 고난의 땅 속에서도 그 뿌리를 깊게 길게 튼실하게 키우며 때를 기다렸다가 오호 죽순 마냥 솟구쳐야 하는 것이다. 믿어라. 뿌리의 강력한 힘과 너 자신을 닫아라. 새속의 얄팍한 말과 유혹 따위를 열어라. 태양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일개 풀에 지나지 않은 대나무도 그처럼 의젓한 죽생을 멋지게 수놓아가고 있거늘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던가. 오늘따라 앞마당 돌담을 따라 의연히 서 있는 대나무들이 한결 어른스럽다. 네, 작자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자람새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새 우로 쭉쭉 뻗어올라 자라난 대나무를 보면서 대나무는 그간 땅속에서 뿌리를 든든히 고정하느라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우로만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도 일확천금만 노리면서 빨리빨리만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실속 있고 차근차근하게 자신의 실력을 다지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용해 씨의 소필 마라손 인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라손 인생 리용해. 심장이 요란스레 방망이질을 한다. 뜨거운 입김이 코끝을 오르만지며 눈 까며 이마에

와 닿는다. 단방울은 이쁜 사진을 찍으려고 정성들여 화장을 한 내 얼굴에 밭고랑 같은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린다. 하지만 닦을 겨를조차 없다. 팔도 다리도 쇠덩이를 붙여놓은 듯 무겁기만 하다. 그렇다. 올해 49의 나는 지금 인생 첫 마라손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산의 도시 중경의 경기장을 만여 명 선수들이 서로 뒤질세라 내달리고 있다. 팔을 힘껏 휘두르며 이를 악물고 몸을 최대한 솟구치면서 보폭을 크게 내디디다가 뒤꿈치를 잽싸게 바꿔 딛는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을 질주하는 표범처럼 름름하고 멋지다. 경기장에는 5km 간격으로 응급센터와 음료수 공급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단발머리를 하고 선수들을 향해 생긋생긋 눈웃음을 짓는 20대 여성은 아마도 대학생인 것 같다. 희끗한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남성은 퇴직한 직장인으로 보인다. 그는 선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마셔요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 무보수 노동을 즐겁게 해나가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 고마운 사람은 그들뿐이 아니다. 나의 첫 경기가 걱정된 마라손 경험자인 내 친구 서리는 본인의 경기 성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초보자인 나를 동호해 처음부터 함께 달려주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사실 마라손 애호자들에게 한 번의 당첨 기회는 자신의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소중한 기회인데 애호라지 나를 위해 초보자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며 경기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녀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15km 표식판과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결승점까지 5km 남짓 남았다. 허벅지와 엉덩이 쪽의 근육통이 점차 심해진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바늘이 사정없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어쩔 수 없이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근육 이완을 반복한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기를 위해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흘린 땀방울이 얼마이며 영하 10여도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어둠을 헤치며 견지해온 날이 얼마이던가.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심박수를 조절해본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선수들도 분명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던져주고 간다. 그들 역시 눈물 겹도록 고맙다. 조금만 더 견지하자. 이제 결승점까지 2km밖에 남지 않았다. 저 앞에 경기 촬영을 책임진 촬영팀이 보인다. 망원 카메라가 찰칵찰칵하며 나를 찍는 소리도 들린다. 사진은 무조건 이쁘게 라는 생각에 나는 근육통도 잠깐 잊고 이쁜 포조개를 드러내며 카메라맨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1km만 남았다. 경주로 옆 가로수길에 시민단체 응원팀이 선수들을 향해 끝까지 견지하면 누구나 영웅이다 라고 외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여기까지 견지해온 자신이 새삼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경기가 끝나면 이 도시의 크고 작은 음식점들은 방방곡곡에서 온 선수들과 응원팀들로 북적일 것이다. 저마다 신선호의 시원한 맥주를 한 컷 들이키며 마라손에 관한 이야기로 주말의 밤을

2시간 반 남짓 달려온 이 길은 내게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도전 속에서 낯선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동반과 응원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힘찬 발자국. 모질고 힘든 시련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견제해온 수많은 나날들. 힘들어도 남들 앞에선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대견한 나 자신. 그렇게 지난 한 세월을 이겨내며 달려왔더니 저기 다다를 결승점에는 꽃다발과 메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참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새삼스레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서 나만의 속도로 인생의 마라손을 완주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비만과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중 취미삼아 선택한 운동인 마라톤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대회에까지 참가하게 된 지금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마라톤 운동이 인생 촉소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도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마라톤 운동처럼 시련이 많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살리라 리초나. 어느새 내 나이 인생의 중턱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나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내쳐 달려왔다. 늘 자식과 부모를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다. 그러다 이제야 삶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위해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즘 나는 수요일 오후가 되면 꼭 찾는 곳이 있다. 바로 햇살 노래 교실이다. 내 꿈이 가수여서도 아니고 노래 시합에 도전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웃으면서 여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래 교실에 가면 멜로디에 흠뻑 취해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오른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구름을 걷는 듯 발걸음마저 가볍다. 몇 년 전 나는 생애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큰아이가 고중에 입학했을 무렵 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부터 아이는 심한 사춘기를 겪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고 심리학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과한 기대를 걸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아이는 점점 더 나를 멀리했고 나 또한 덩달아 지치고 짜증이 났던 것이다. 심리학 강의를 들으며 나는 유쾌한 마음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비법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자신을 변화시켜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행복을 심어주는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후부터 나는 생활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렸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기에 평소에 무관심했던 운동과 춤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노래 교실에 발을 들였다. 평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음치라서 감히 마이크를 잡지 못했던 나였던지라 처음에는 그저 노래 몇 곡만 잘 배우면 되겠다 싶어 가볍게 시작한 것이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때론 신나는 율동에 맞춰 어깨를 들썩거리고 때론 흘러나오는 선율에 입가가 절로 올라가기도 했다. 그야말로 행복의 도파민이 솟구치는 노래 교실이었다. 노래는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꺼내주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회사에 출근하는 한편 짬짬이 공부도 하면서 꽤 충실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목표라고 믿으며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급변하는 요즘 세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실감했다. 사회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까운 일상 속에 숨어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괴로울 때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내 인생이 가장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다들 저마저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불행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친 일상 속에서 삶을 즐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노래하며 산다는 것은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슬퍼도 하루, 기뻐도 하루이니 흘러가는 세월에 노래 한 자락 얹어 내 삶을 조금 더 다채롭게 물들이려 한다.

네, 작자는 그래서 사업과 자녀 교육에 빠져 자신을 잊으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회욕하며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리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쾌한 요생

이어 리진속 씨의 수필 다만의 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만의 기 리진숙. 나는 매번 볶음 요리를 할 때면 대파 대신 다만의 기를 기름에 볶아 향을 내서 요리하기를 즐긴다. 연 황갈색 또는 자홍색 다만의 기 껍질을 벗길 때면 눈이 매서워 눈물을 찔끔거린다. 그 눈물과 더불어 어렸을 적 다만에게 깃든 우리 가족 이야기가 새삼스레 떠오른다. 70년대 초 내가 태어난 곳은 화룡이란 현성에서 딱 100리 떨어졌다 해서 백리평이라고 이름 지은 산골 마을이었다. 사면팔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이고 장백산 천지 물줄기에서 뻗어져서 몇 천이 흘러흘러 거기까지 흘러내려온 깨끗한 한 줄기의 폭이 꽤 넓은 강줄기가 한 점의 오염도 없이 뽀얗게 물 한 개를 피워올리면서 시원하게 마을 변두리를 감싸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뒤에는 보태산, 앞에는 너메골과 앞산에는 비탈밭, 그 산 밑을 감돌아 흐르는 강, 홍기하가 제일 인상 깊었다. 백리평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도 좋았지만 소리가 빨리 내리는 산간 지역인 탓에 수전 농사를 못하고 한전밭에 조, 옥수수, 콩, 기장, 보리, 감자 등 온갖 잡곡들을 심어 식량을 해결했다. 깔깔하고 잇몸에 착착 달라붙는

황금색 초밥이나 금방 허기지는 씹으면 미끌미끌한 보리밥, 딱딱하고 고소한 옥수수밥, 감자를 섞어서 지은 온갖 잡곡밥들은 더울 땐 그나마 괜찮은데 식으면 정말 맛이 없었다. 그런 잡곡 농사만 하는 산골이다 보니 자연이 입살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 설날이나 1년에 봄, 가을 두 번 가는 원족, 생일 등 특별한 행사날이 아니면 입살밥은 구경도 못했다. 그때 다만에게 농사는 자전거도 없고 물류도 발달 안 되고 자급자족으로 한전농사만 믿고 살아가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8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다. 또 할머니가 맏아들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었다. 아버지는 우리 대가족에게 입살밥을 먹이겠다고 해마다 다마내기 농사를 지어서는 벼 농사를 하는 할머니네 동네에 다마내기를 날라다가 입살 한 근, 다마내기 한 근씩 맞바꿔서 입살을 장만했다. 그래서 매년마다 다마내기 농사는 우리 가족의 밥상의 질을 좌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쌀 농사나 다름없었다. 봄샘 추위가 한창일 때면 아버지는 씨종자로 남겼던 다마내기를 정성스레 다듬어서 엉기설기 설피게 짜여진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걸쳐 메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돌각단 밭으로 나갔다. 당시 8살 좌우였던 나도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돌각단 밭에 어른이 두 팔 벌리고 대자로 누울 만큼한 크기의 둔덕을 두부모처럼 반듯하게 요람무게 정도 만들어 놓고 둔덕마다 곡괭이로 줄을 쭉쭉 그어서 몇십 개의 작은 고랑을 만들었다. 봄바람에 요도 눈물 흘린다고 쌀쌀한 날씨여서 추웠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소나무처럼 토실토실한 맨손으로 다마내기를 하나씩 주워서 이미 파놓은 작은 고랑에 질서정연하게 애기 주먹만한 간격으로 한 줄 또 한 줄씩 배를 해놓고 호미로 조심스레 흙을 덮었다. 아버지는 머릿속에 벌써 가을에 수확해서 바꿔드릴 몇 자루의 흰 잎살을 예상하면서 고릿빛 얼굴에 빙그레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으셨다. 나도 노름삼아 아버지 일손을 도와드렸다. 신기하게도 해마다 아버지 다마내기 농사는 풍년이었다. 다마내기는 보기에는 무람 없이 쏙쏙 잘 자랄 것 같아도 꽤 까다로운 야채 일종이었다. 땅이 너무 비옥해도 척박해도 안 됐다. 보통 다마내기는 땅이 질거나 장마가 지면 다 썩어버린단다. 그래서 할머니네 마을에서도 다마내기 농사를 몇 번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 그 덕에 해마다 우리 아버지의 다마내기는 귀한 존재로 어김없이 입살로 바꿀 수가 있었다. 다마내기 농사도 다마내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했다. 요령도 필요하고 관건은 토양과 잘 맞아야 했다. 거기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는 해마다 30cm 높이가 되는 둔덕을 잘 만들어서 장마저도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져버리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또 돌각단밭 자체가 다마내기 농사의 관건적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여름 내내 매일 시간만 나면 정성스레 심은 다마내기를 보물단지 다루듯 잘 보살폈다. 그래서 가을이면 항상 다마내기는 대풍년이었다. 가을이 되면 엄마하고 둘째 언니는 아버지가 풍작으로 거둬들인 다마내기를 교통수단이 없던 할머니네 댁까지 보찜으로 메서 날아가면 할머니가 입살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 동네로 오는 소프트라지 공짜 농경차를 만나 다마내기로 바꿔놓았던 입살들을 우리 집에 실어 보냈다. 한 번은 엄마와 둘째 언니가 다마내기 보찜을 지고 산길을 걷다가 하마터면 산 밑에 시커멓게 흐르는 골짜기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단다. 산길로 가면 가까울 것 같아 그 무거운 보찜을 지고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오솔길에 들어섰다. 하마터면 미끄러져 사품치며 흐르는 산기슭 물 속에 물귀신으로 남을 뻔했단다. 그러고도 이를 악물고 80리길을 엄마와 언니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는 다마내기를 이고 지고 메고 걸어서 할머니네 댁까지 날아갔단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젖 먹던 힘까지 보탤 수 있을 정도로 가족애에 온몸을 바쳤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입살이 귀하던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나깨나 자식들 굶기지 않고 좀 더 잘 먹이고 좀 더 나은 가족의 식생활을 이어가려고 전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부모님한테서 받은 자식 사랑은 그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대물림해서 전해간다. 다만 애기, 단순한 야채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한때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큰 삶의 수단이기도 했다. 다만 애기와 바꿔먹은 입살밥은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대한 사명감, 할머니의 멀리 사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헌신적인 효력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시절의 보약으로 우리의 뼛속에 피속에 녹았으리라. 그런 혈육의 정, 사랑 덕분에 우리는 입살 구경도 하기 힘든 두메산골 한 자락에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알미반을 먹을 수 있었고 고난의 년대에 배고픈 고생 없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왔다. 지금도 다만애기만 보면 아버지가 다만애기 농사를 짓던 커쿨진 모습, 엄마가 등짐으로 다만애기를 이고 치고 섰던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현재는 양념으로 야채로만 쓰이는 평범한 다만애기가 한때는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1등 공신이었었다. 아, 다만애기. 우리 형제들은 요즘같이 희박해지는 인정세태 속에서도 다만애기에 얽힌 우리 가족만의 끈끈한 효력의 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이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겨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둠의 산골에서 자식들에게 하얀 잎밥을 먹이기 위해 고향에서만 가능했던 다마내기 농사를 지어 다마내기와 잎사를 바꿔 먹던 옛 추억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민요풍의 가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아리랑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렴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전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장수로방 눈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요즘 특선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대활동은 늘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만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로 될 수 있는 우대활동을 이번에 전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8원인데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아주 큰 처방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이 모두 28가지 진기약재로 된 처방인데 하루에 3번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딱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받아보고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여기에 기본으로서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런 감을 느꼈는데요. 이번에 장수로방은 한각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딱 드시면 되는데 30각사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각에 198원이니까 가격적으로 접수하는데 편리하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고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3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지금 한각에 598원인데요. 이게 로 제품에 속하는데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여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눈병의 여러 가지 증상과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 70대 이후에는 눈병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래서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눈병은 그래도 명서방 수술도 필요하면 꼭 해야 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수술은 곧 잠시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한 견제에서는 명서방 눈병약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이 약
1: 예,
2: 먹으면.
1: 예. 아, 그렇죠. 예. 심장과 예. 뇌혈관에 특수한 효과로 보게 되실 겁니다.
2: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그 기억력도 예, 없던 게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심장과 예. 뇌혈관이 특수한 효과라는 걸 말하죠.
2: 예. 예, 그래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이튿날 아침이라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2: 그래 저기 효과시대는 배달부터 계속 쓰려면 이게 장수로방은 우리 언니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2: 예. 예, 우리 언니는 이게 제대로 받기 때문에 그냥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만 하면 그저 기침 가래르고도 자꾸 예, 일으키고 고생했는데 장기침 주시고 이 장수로방 쓴 다음부터 예,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제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써보시게 되면 써보시면 그저 그 약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번만 식전 3, 40분 한 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완전히 내가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머리가 맹석해지고 매개나고 소화가 잘 되고 가슴이 편하고 예,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2: 예, 감기를 하지 않을까야 사람 살 것 같단다지.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지.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많이 고생했는데 관절도 많이 영 좋아졌단다지.
1: 아, 그렇죠. 관절이 예.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예. 분들 자체가. 예.
2: 그러니까 예, 관절이 좋아지니까 영 걸기도 영 편하지. 특히 이게 소변차수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한지 소변차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야 이튿날 아침에 정말 사람이 정신 안 담다지.
1: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 이 약 먹은 게 이렇게 효과 이렇게 좋은가지. 전번에 약 얼마 먹었어. 오늘 지금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겠다면 그럽대다.
1: 예, 잘 쓰려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황실의 의의 처방으로 나온 장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인들이 이 제품을 그 쓰는 그 순간이 되면 황제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제품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으니까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장수로방 이 처방 자체는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장수라는 이 제품 이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본으로서 근본을 지켜주고 구범 배위엔 해준다는 것은 근본을 지켜주

0: 해서 원기를 돋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당신 약은 약대로 가고 맥은 맥대로 없어지고 기능상실은 기능상실대로 가게 되어있는데 꾸범 폐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렇게 되면 건파치 든든해야 되고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차원이라 하게 되면 소화공동이 좋아야 되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그 주부 간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과 콘파츠를 든든하게 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얼굴이 초췌해 있습니다. 바람 사람 훑쳐다 보게 되면 저 사람 벌써 기력이 충만하는가 하는가 얼굴을 턱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데 턱 들여다보게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벌써 저 사람이 병색이 얼굴이 갚았다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머리가 쉽게 휘어지거나 그리고 경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식욕이 떨어지고 맥이 똑 떨어지고 종합적으로서 기능 저하가 오는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써보시면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써보시면 이 제품을 그만하고 놓으셔야 해도 나는 이 제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럴 제품이 바로 이 저희들 설명드리는 장수로방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민서방 수호였는데 민서방은 일부다 방송이 100매장 진단 받는 게 한 두 달씩 뿐인 게 검사고시 없으려부터 시작한 게 어서는 그 진단만 없어졌습니다.
0: 다른 약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2: 이 민서방은 예. 쉽게 까만 게 법사 같은 게 까만 게 이렇게 앞에서 자꾸 눈에 따라다니면 거미줄 같은 게
0: 떨어질 때
2: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0: 예, 그게 병적으로는
2: 아까려나고 예. 그것도 없어지고.
0: 그렇죠.
2: 지금 물어보건 장수로방 새 약입니까?
0: 새 약입니다. 예. 예, 이 제품이
2: 어디 지약사에서
0: 나온 겁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약사에서 나왔는데 예. 생산 강서 대사연 제약유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강서성 제품인데 강서성 약 가운데서 대자연 제약유한 회사를 하게 되면 아주 네. 이 제약회사는 찾아봐도 우수한 제약회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2: 대단히 좋구나.
0: 대단히 좋습니다. 36개월 네. 보관 유효치가 36개월로 되는데 완약입니다. 예, 복용하기도 쉽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뭐 조금 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따뜻한 물로 혹은 연한 소금물로 복용하면 온 하루 동안 맥이 팔뚝에 섰고 무릎이 맥이 없어서 걸지 못하겠다 하던 분들이 무릎 맥이 오고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심장과 뇌혈관이 가슴이 늘 부딪혀서 불편하던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완전히 편안감을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선생님 나 다리 그냥 이렇게 한 음식 먹으면 이렇게 뭐니까 다리 시리면서 시리가 맥이 없 다리 이것도 시리고 맥이 없습니다.
0: 그렇죠. 보통 그거 위는 덮고 하지는 차다 이렇게 되게 이게 음양 조절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네. 순환 장애 현대적으로 말하면 순환 장애에서 주의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쌍라시아한이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래가 네. 차고 위가 더워지는 게 이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고 이래 계속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라 할 때에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면 되겠습니까? 음양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인류가 모든 공력을 정상으로 그 대자연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충분하게 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0: 예.
3: 나는 예, 혈압이 높으면서도 고양 뭐니까 또 오지럼증이 나지, 오지럼증이 난 다음에 집이 막 빙빙 도는 것 같아요.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0: 예.
3: 예,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지, 그것도 밤이 아요지,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이 아프지, 골이 아프다면 어째서 좋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혈관이 메다지 하니까.
0: 예.
3: 예, 그래가 무슨 예, 그러고도 손발이 어떨 때는 꽉 까게 나기도 하고 막 덜에 나기도 하고
0: 예.
3: 다리랑 예, 그것도 막 기어올라는 것도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난

0: 그저를 자꾸만 수종이 심장이 솟다도 뛰고 솟다도 뛰고 이러면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통증이 있고 예. 아예 가슴 어떨 때는 막 나아프고 가슴이 지르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손이 다 손이 올라도 아예 오고 하도 막 고생했습니다.
1: 예.
0: 이 약을 먹은다면 좀 이런 좀 담아 있겠다 됐습니다. 지금
1: 예.
0: 그리고 얘 좀 우리 오빠들이 좀 부한단다. 부한단 게 얘들만 치료는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처음 어디로 왔는데 병원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이 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1: 예.
0: 아주 좋아가고 제가 이 약을 계속 쓰려고 하면서 이 약이 또 값이 오르겠는지 오르기 전에 우리 두 집에서 한 집에서 각기 12값이 두 집에서 24값 좀 배달 받으려고
1: 그렇게 하셔. 천희 박사는 가격 인상이 지금 곧 된다고 합니다.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완전히 알아주면서 그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을 그런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해보는 게 이게 확실한 기회입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 전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제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희 박사는 우리 오빠가 지금 다시 죽고 있는데 야, 효과를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냥 어째 안전화 소나에 그래서 맥이 없다는 게 그리고 신장이 영 나빠면 그 관심병입니다.
1: 예.
4: 거기다 관심병에다가 또 그냥 이 어지럼증이가 나서 그 어지럼증이 나는 거는 그 검사하니까는 그 노공이 뇌경색이랍니다.
1: 예.
4: 그래서 이 뇌경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치료도 세게 했습니다. 이번에 해보기를 알게 된 게 이 선희 박사를 먹고 지금 효과를 잘 봐서 어렵다네. 지금은 이 골이 되게 아파서 골도 아파하지 신장이 좋아서 신장이 다 후들후들 놀라고 그래서 약간 무서워도 활동 놀라고 하락놀라고 하지 그 상황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녁 이 약은 정말 노벨상 받은 약이고 또 전중약을 된 약이었는데 정말 노벨상 받은 이 약이 다르긴 다른데 그래서 효과 좋다고 그래봐 이런 야 이렇게 좋은데 난 언제 먹을까 지금 골도 아프지 골이 아파는 거 그냥 신경질을 쓰겠습니다.
1: 머리가 아픈 게 그게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것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망고하기는 많이 힘이 더 드니까 이때 지금 쓰는 게 편리합니다.
4: 예, 어디가 아파 나의 골이 여러 곳이 맥혔답니다. 그래서 골이 아플 때는 골을 막 비가 되고 친다.
1: 그래요? 그 정도면 안 되는데 이제 빨리 선택해야 돼.
4: 이 약 먹고 지금 그 증상이 없어지고 저는 이게 잠을 뭐 쩌는 거 잠을 요즘은 영사 하십니다.
1: 그렇죠.
4: 거기다 또 전을 좀 비대까지 있었어요. 소변 눌 때는 이하 남자고 또 아프다는지 소변의 양이 작아서 근데 매우 답답해서 막 그저 대수관 한라전에 대수포시 나왔던 게 이 약 먹고 지금 이 소변 자수가 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콤밭이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면 천희 박사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근본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0: 혈관과 그 비롯해서 콤팥콩눈까지도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준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데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면, 야, 지금 이 인선이 무슨 알았던 사람 걷지 않고 영 건강해서 자꾸만 이전에 바깥 출입을 하고 못했으면 자꾸 어지럼증이 나서, 이게 요즘에 또 바깥 출입 잘하고 끝나가서 운동도 한 반 시간씩 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0: 예,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알아주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예, 종합으로 해결해.
1: 가격이 인상 괜찮으니까 우리 오빠, 야, 이럴 때 좀 많이 싸느라 오늘 배달 받겠다. 그리고 또 나는, 오늘 우리 오빠가 배달 받고 나는 또 민수박을 먹습니다. 나는 어제 먹는가 민수박을 내 먹은 지 어떤 오람도 안 돼서 뭐 한 2년 되겠다. 나는 눈이 백내장으로부터 이 황반변성이 있어서, 야, 눈이 그저 그냥 약은 쓸수 없이 없고 여러 가지 약 다 이제 아이들 이 민수박을 먹고 지금 눈이 영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0: 눈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1: 예, 공원버스를 탈 때도 차가 딱 문 앞에 와야 보여. 이 지금 1m, 한 10m 밖에서 오는 거 다 보입니다, 지금.
0: 그렇죠. 시력이 좋아졌다는 거.
1: 그리고 눈이 어째 가냥에 피가지고 두문두문거서 한 달에 한 번씩 눈이 피지도, 그 증상 지금 어디 가는지 없습니다.
0: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제가.
1: 피아이진다.
0: 거의 보증합니다. 피아이진다. 이 제품 견제해서 보내시게 되면.
1: 예. 그냥 피가 썩어서.
0: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1: 야, 우리 예. 한 300원씩 따서 먹어야 된다. 이게 예. 이거 먹은 다음에 먹는다부터 피하지니까 약을 쓸 필요도 없지 뭐.
0: 각막 출혈부터 안전 출혈 생기면 큰일 납니다. 예, 실명합니다. 그때 예. 치료하지 않으면. 예.
1: 예, 그래서 오늘 민수랑도 배달받고 서리방서 우리 오빠를 배달받고 이게 두 가지 다 배달받겠죠. 예,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1: 예.
0: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두 번이 노벨상까지 받은 CAMP21이 여기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노인성 질병은 거의 다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쉽게 해결받는다. 그 가운데 돌출하다면 심장과 뇌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우리 생명을 저하하는 여기에 속하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데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류가 100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CAMP술이 여기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근거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적인 제품이다. 이게 생명과학이라면 많은 지금 지구상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겠는가 사시겠는가 하는 이게 큰 이제로 나타나는데 이 전희 박사가 거기에서 큰 해답으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 미만, 청춘을 열쇠 여는 이런 발견입니다. 그리고 장숙에 속한다. 8, 90세가 20세의 그 30세 이처럼 젊어지는 이 계기가 바로 전희 박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삼부어이라 하게 되면 하나는 그 국가 그러니까 중국 과학원 그리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큰 이게 다 탈입니다. 그리고 중국 과학부 여기에서 지금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으로서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집이 산지아병원에서 10년 동안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각을 드시게 되면 바로 만보를 걸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건데 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든 질병은 쉽게 내 몸에 잦아들 수밖에 없는데 이 전희 박사 제품 자체는 곧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우수한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을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6번째 시간입니다.

0: 빈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오면은 지휘원의 지시대로 한 줄로 서서 배에 올랐다. 한 번에 큰 배에 60명, 작은 배에는 40명씩 탔다. 많이 타거나 적게 타는 일도 없고 먼저 타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없었다. 침착하면서도 빨랐다. 노새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리 안장을 벗겨둔 노새를 6필씩 배에 실은 다음 말 모는 사람이 말고삐를 쥐고 뱃머리에 앉았다. 좀비가 끝나면은 사공들은 뱃노래를 부르며 사로운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으로 배를 저어나갔다. 이렇듯 질서 정연하고 규를 잇는 부대를 난생 처음 보는 장보고는 그만 입을 벌린 채 담을 줄 몰랐다. 요백성은 선두부대의 간부를 불렀다.
1: 선두형들어 곧바로 40리를 더 걸어서 수경하라고 하세요. 참무장 동지, 다들 꼬박 하루를 굶었습니다.
0: 그 간부가 말했다.
1: 안 됩니다. 40리를 더 가야 산꼭대기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 적들이 먼저 그 산꼭대기를 차지한다면 우리가 아주 위험해질 겁니다.
0: 그 간부가 또 뭐라 말하려고 하자 류백성이 우산을 휙 저으며 가로막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장복에게 물었다.
2: 배를 더 얻었습니까? 두 척 다 가져왔습니다.
0: 그 말을 듣고 류백성이 환하게 웃었다.
2: 그럼 배사공이 36이나 되니 두 조로 나뉘어 번갈아 배를 몰아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돼주시겠습니까?
3: 제가 어떻게...
0: 장복은 눈이 휘둥그레지었다.
2: 뭐 안 들겠습니까?
0: 류백성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또 물었다.
2: 큰 소틀 두 개쯤 빌릴 수가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마을 엿공장에 큰 소치 있을 겁니다.
2: 그 소틀 가지라 강가에 걸어놓으십시오. 부대가 와도 밥 먹을 새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0: 강가 모래톱에 엄청나게 큰 솥 두 개가 걸리었다. 그리고 그 곁에 키를 놓고 전사들마다 쌀을 한 줌씩 꺼내놓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뒤오는 전사들이 밥은 못 먹더라도 죽 한 사발은 먹을 수가 있었다. 금사강에는 그 이름처럼 사금이 흔하였다. 해가 잘 드는 점심 무렵이면은 모래톱 여기저기가 금빛으로 반짝거리었다. 전사들은 죽을 먹으면서 반짝거리는 모래톱을 구경을 했다. 밤이 되자 북쪽 강기슭에 밝은 등불을 걸었다. 남쪽 기슭에는 높다란 말뚝을 쪼개서 헝겊을 끼워놓은 담 석유를 부어서 큰 횃불을 만들어 달았다. 이튿날 아침 장복이 모으는 배에 류백성과 여러 지휘자들이 함께 올랐다. 배에는 사창을 메고 허리띠를 찬 호위병들이 미리 타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따뜻한 햇볕을 쬐며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주덕이 말했다.
4: 이제 돼서요.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우리 홍군은 살아난 셈이라니까.
0: 모 태동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4: 며칠 전까지도 몇몇 동지들은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도로 공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사천 사람들은 요 백성을 보고 용이라고 한다던데 강물이 어찌 용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 백성은 쑥스러워서 장복과 배서공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제가 무슨 용입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용이죠. 배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북쪽 기슭으로 다가갔다. 누백성이 강 기슭에 있는 산골을 가리키며 말했다. 건너쪽에는 집이 없어서 저기를 지휘소라고 삼았습니다. 좋아요. 저기가 살펴보기 더 편하겠군요. 졸레가 말했다. 백성이 당신 짐이 더 버거워졌군요. 용가 나루터와 홍문 나루터에서 다리를 놓을 수 없으면은 모두 여기로 강을 건너라고 전군에 전부를 보냈거든. 지휘관들은 배에서 내려 기슭에 오른 뒤에 뱃사공들 손을 맞잡고 여러 번씩이나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나무배 일곱 척으로 꾸박 아홉 낮 아홉 밤을 실어 날라서야 홍군 전체가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그동안 오군단은 석파나 일대에서 며칠 동안 힘들게 싸우면서 적들이 쫓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가 전군이 강을 건넌 다음에야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날 배장과 몇몇 전사들이 장복과 배사공들을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뱃사공들 형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니 하루에 은전 한 입씩 준 것 말고도 은전 서른 입씩 더 쥐어주었다. 장복과 뱃사공들은 홍군을 바라며 아쉬워하였다. 몇 사람들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었다. 조대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곧 적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산으로 몸을 숨기십시오. 이튿날 적들이 덮쳐들었다. 장복, 장조만 부자, 향시를 비롯한 뱃사공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 산 아래 남쪽 모래톱에는 천막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마을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당황한 사람들이 서둘러 피난을 가는 모습도 보이었다. 뱃사공들은 얼른 산골에 들어가 숨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은 호라비는 미금국에서 가져온 저고리를 벗어버리고 다시 알몸이 되었다. 그는 장복을 바라보며 서글픈 얼굴로 물었다. 홍군은 언제쯤 돌아올까? 나는 아무래도 땅을 나눠 받지 못할 것 같아. 향씨가 호주문에서 돈을 꺼내 세워보니 아직 동전이 몇 입 남아있었다. 그는 세고 또 세다가 다시 호주문에 넣으며 말을 했다. 이 돈을 안 뺏기고 지켜낼 수가 있을지 차라리 홍군을 따라가는 게 나을 뻔했어. 장복과 장조만 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문을 닫은 채 고개를 숙였다.

강계석은 주저한 생각에 잠겨 곤명해왔다. 역사의 교묘한 일치로 그의 욕망은 더욱 불타올라 홍구를 대도화해서 소멸하리라 결심을 한다. 하늘은 어두침침하고 흐리터분했다. 검은용 한 마리가 금세 비바람이라도 몰고 올 것처럼 공중에서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룡은 운남 대리에서 나온 천연석이었다. 누군가 땅속에 묻힌 그 돌을 발견하고

그는 멋들어진 대리석 병풍을 만들어 운남의 왕 용운에게 바치었다. 용운은 그룡을 보자마치 지하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했다. 그는 이 커다란 병풍을 남북 분위기로 꾸며놓은 아늑한 화분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병풍 앞에 서서 한참씩 용을 바라보곤 하였다. 오늘도 용우는 병풍 앞을 한걸음게 거닐고 있었다. 껑충하고 메마른 몸에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침대에 누워 실컷 앞편을 피운 뒤라 낮빛이 꽤 붉었다. 그래도 두 눈은 정기로 넘쳤고 요란해 보였다. 어제 장계석과 수행 참무진이 비행기를 타고 곤명에 왔다. 룡우는 직접 마중을 나가 오화산 별장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장계석 일행이 몹시 지쳐 보여서 별장까지 길잡이 노릇만 하고 곧장 돌아왔다. 오늘은 정식으로 장계석과 만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담배까지 피웠는데도 시간이 남았다. 오룡무는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오룡무는 이제 아주 홀가분했다. 걱정과 조조, 당황과 불안을 몰고 온 폭풍우는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넉 달 전 홍군이 귀주 경내에 들어왔을 때가 그래했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였지만은 속으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홍군이 운남으로 들어오는 것도 두려웠지만 장계석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수를 쓸까봐 겁이 났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 모아놓고 의논해 보았지만 다들 조장만 그럴싸하게 내놓을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다. 첫 번째 의견은 오래전 석달계도 궁지에 빠질까 두려워 머물지 않았을 만큼 운남은 국경과 가까워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 홍군도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의견은 홍군은 기동력이 강하여 만약 여러 갈려는 아니요 넓게 들어온다면은 막기 힘들기 때문에 각 현에 방어 공사를 수축을 하고 물자 보급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의견을 낸 사람들은 대군이 뒤쫓고 있는 데다가 각성이 막혔으니 홍군은 절대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태평천국 군대도 겨우 13밖에 못 버텼으니 떠돌이 도적인 홍군 역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자신을 했다. 세 번째 의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장계석은 확실히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었기에 주왕군이 장계석을 따라 운남에 들어온다면 전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홍군을 운남 안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막아야 운남에 더 이롭고 주왕의 마음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룡무는 운남의 우두머리로 지내온 지 오래였다. 자기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로서는 네 번째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룡무는 손도를 심노군 총지휘로 삼아 여섯 개 료를 귀주로 보내었다. 룡우는 손도와 료장들을 배웅하며 연애를 베풀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술잔을 구원하며 귀주에 들어가면 기별을 부하 왕가렐의 부대를 잘 해결하라고 일렀다. 룡우는 진작부터 귀주를 먹어치우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마침 하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룡문의 묘책은 주왕군이 귀양을 재빨리 점령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왕가래는 바라던 대로 끝장을 맞았지만은 용무는 토끼의 죽음을 요가 슬파는 격으로 가짜 눈물이라 흘려야 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장계석이 귀양의 갇히자 손도가 철길을 달래가 도움으로써 운남군대 위험을 떨치는 것이다. 우룡호는 그 일만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서 자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을 싹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지난번에는 홍군이 텅 빈 운남에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설악의 군대가 곤명에 들어오겠다지 않는가. 우룡호는 설악이 곤명으로 못 들어오게 단단히 못을 박았다. 확실히 왕가리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 폭풍우는 이제 문 밖을 지나갔다. 홍군은 사천으로 가서 회리를 포위 공격하고 있고 설악의 군대도 금사강까지 홍군을 뒤쫓아갔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운남은 다시 용운의 세상으로 된다. 룡무는 장계석이 홍군을 뒤쫓을 병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오는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이참에 장계석의 비위를 잘 맞춰준다면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했다. 룡무는 벌써부터 대리석 병풍 속 용처럼 기분이 동동 드는 것 같았다. 룡무는 곧 차를 타고 오화산 별장으로 떠났다. 호위대장은 용주접을 정중하게 맞으면서 위원장께서 지금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룡무는 그 참에 호위대장에게 장계석의 음식 습관 등 생활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후에 일처리 편리를 위해서였다. 10분쯤 지난 후에 반공 동맹군이자 암투의 적수인 두 사람이 만났다. 둘은 얼른 본론을 꺼내지 않고 군명의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몇 분을 떠들었는데 기분이 참은 열렬했다. 오룡무는 장계석에게 건강은 어떠냐며 살갑게 물었고 송미령의 안부도 잊지 않고 챙기었다. 장계석은 여빈 얼굴로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초조하고 불안한 흔적이 짙었다.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는 사람 같기도 했다. 저 늙은이가 귀조에서 공산당이랑 보름이나 싸우면서 속 좀 썩였겠네. 결국 왕가를만 해치웠지 공산당은 털끝도 못 건드렸으니 정말 불쌍하군. 우룡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계석이 우룡문의 호를 부르며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지주, 지난번 귀주에 공산군을 도불할 때 온남이 군대가 명령을 잘 따라주더군. 자련네, 내가 손도도로 귀양으로 오라고 하니 손도가 밤낮 걸어서 제때 왔어. 이게 다 평소의 훈련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응?

장편 소설 대장정 5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맞고 향해 갈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과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조혜 작사 허소라 작곡의 고향에 갈 때마다를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그 작은 바늘과 실에는 우리를 위한 정성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최관석 작사, 리만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바느질을 전해드립니다.

연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박송산 작사, 안홍천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연변에 가고 싶소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값진 통에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보의 숙청량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0: 네.
1: 현재는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여러 가지인데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경근친구료법의 정맥주사료법, 정맥탕제의 이러한 기술로서의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하나는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중약탕제하고 혈의주사료법, 칼침의 진구료법을 말조해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능란하게 사용해가면서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부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습진이라든가 신마진의 대상포진, 소보짐의 청춘여드름 이러한 피부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염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심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질병이 인기될 때는 환자들의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뇌를 해봅시다. 환자분들이 늘상 가슴에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해 나고 아파나는데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프고 그 아픔이가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에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래턱에도 마저 방사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이 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합니다.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이죠. 맥이 딱 떨어지고 특히 밤에 보게 되면 진발성의 호흡곤란이거나 말이죠. 병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할 때 머리가 어지럽다, 무겁다, 아프다 이런 분들이 적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옵니다. 그러면서 주의력이가 떨어지고 기억력이가 마저 몹시 떨어진 이러한 말저 증세를 보입니다. 우리 심혈관계통을 중국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억이라는 이런 분들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 그리고 말이죠 심율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말이죠 심리스창에 이러한 병증들을 열어줄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말이죠 심포에 관계되는 심포염에 그리고 심은성 졸사에 신장 더우팅에 심력쇠갈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저는 요즘 들어서서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머리가 허리터분하면서 저기 밤에 잠다요고 이래서 수원자 약 없었습니다 몇 번. 저기 밴디드 하고 중약도 먹고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 흐릿흐릿한 것도 좀 정신하고 숨이 차던 것도 좀 낫고 그래서 오늘 와서 다시 가서 또 예약하자겠는데 약 좀 더 쓰려고 좋을 때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요추간판 탈출인데 머리도 아픔이 다리 줄도 뻗침이 어제 발등도 이제 아프고 색깔이 별 발 색깔이 좀 부위에서 이래서 그 강철수 그 주인공의 특수요법 한 게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다리 말 저림이 발가락도 그 색깔이 그 부위에 든 게 그게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좋은 일입니다.
3: 오늘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저기 박영덕 선생님을 예약하라고.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저기 뭔가 뭐 불면증으로 지금 고사해서 그래요.
1: 오전에 오십시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나는 박윤덕 주인께 부탁하려 합니다. 그전에 숨이 차고 오르막 가기는 용 힘들더니 밤에 또 자자 후에 또 뭔가 자지 잘 못하고 그러던 것이 그건 전번에 약 먹고서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려 합니다.
1: 어떤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6: 수고하십니다. 저는 심장이 나빠서 어떨 때는 모질 뛴다 후다닥 해서 한번 해볼까 1분 동안에 130몇 개
1: 신동거 수가 있고
6: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냥 답답해서 숨이 아예 올라오고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심장 아예 좋겠다 해서 저번에 원장 선생님께 가니까 저기 밴디도 며칠 맞고 초약도 줍디다.
1: 예.
6: 그래, 서서 이 자수가 영 자주 일어나든지 예. 자수가 드물어졌습니다.
1: 예.
6: 그래, 오늘 좀 더 가보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락이 예. 됐습니다. 예.
6: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선생님.
1: 예, 맞습니다.
7: 예, 나는 저 원장님 환자인데
1: 어떤 정황에서 치료합니까?
7: 이제는 어떻게 돼서 고려 불신하면서 정신 못 차렸습니다.
1: 예.
7: 그래서 그다음 며칠이라서 원장님 그 약을 고려 침 먹고 약을 먹었는데 이제 한 주일 딱 먹었습니다.
1: 예.
7: 그런데 거의 영 조금 채 낫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정신 나긴 나는데
1: 예.
7: 왜 그 원장선생님 약을 한 번 또 계속 더 써보려고 했나?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오늘은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늘상 볼 수 있는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0: 네.
1: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말이죠. 지질대사가 문란이 옵니다. 화암이라 해보셨겠는지 모르겠지만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 이런 지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관심병이 인기되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지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박윤덕 교수님 좀 본가내게 합니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8: 아침 일어나면, 어림지 나고,
1: 예.
8: 목이 뻣뻣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번에 좀 가서 보긴 봤습니다. 오늘도 더 가볼까네 해서, 빨리 좀 나서라고.
1: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은 지납니다. 예.
8: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저는 입에서 냄새가 세게 나고, 변비도 있고 해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선약을 한번 썼습니다.
1: 예.
9: 근데 지금 입에서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변비도 잘 통하니까 속이 좀 편안합니다.
1: 예.
9: 그래 오늘 가서 약을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시간 따네 예.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면 이런 말이죠.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이라든가 동맥내막이 말이죠. 쌓이게 됩니다. 뚜이지라 하는데 이래 쌓이다가 말이죠. 어느 날인가 말이죠. 혹시 TGN 중심에 가서 여러분들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단에 말이죠. 빵콸이 나온다. 이 빵콸이가 말이죠. 형성되면 말이죠. 동맥 주경경 화란 이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10: 예, 저는 이제 이 고기라면 먹자면 미스국구에 이래 먹은 다음에도 막 미스국구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1: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또 담낭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진맥도 해보고 환자분의 증세를 잘 교대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병으로 그런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10: 그 어느 의사로 배우면 됩니까?
1: 그러면 지금은 연결이 계십니까?
10: 그 혈압이 높은 혈압이 70 좀 넘고 아래 혈압이 50 몇입니다.
1: 혈압이 좀 낮구만요.
10: 저 혈압이 낮습니다. 그리고 골이 뻥합니다.
1: 이 혈압이 낮게 되면 또 이 뇌에 공급하는 공혈 부족이 옵니다. 그러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숙중염 원단을 다 드세요.
10: 숙중염?
1: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특수한 성입니다. 기억하기 예.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수원당 찾는다 하면 됩니다. 예?
10: 수원당이 무슨 분인가?
1: 한쪽 분입니다. 예? 이런 없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예. 번역하는 분들이 가득 해요.
1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1: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1: 이전에 그 걸으면 숨이 차고.
1: 예.
11: 어떤 때는 그 심장 뭐가 꼭 누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1: 예, 압박감이. 예.
11: 예,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예.
11: 그래서 보여갖고 그 첨약을 먹은 게
1: 예,
11: 이렇게 해도 좀 별로 낯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50m도 걷기 바쁘던 게
1: 심했구만요. 예.
11: 그래도 장마다에도 가서 채소도 좀 싸우고
1: 예,
11: 좀 숨도 덜 차고 그다음 잔다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그런 감각이 납니다.
1: 예, 예.
11: 별로 좀 용한 것 같아서
1: 예.
11: 좀 호가가 좋으니까 오늘 좀 첨약을 좀 더 써보려고
1: 예. 그냥 오십시오.
11: 예약해 주시.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11: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기차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2: 예, 원장 선생님 예약해 주셔.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2: 전번에 여름 들어서 어지럼증하고 또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저녁에 잠도 잘 알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런 높게 뵈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12: 그래서 전번에 원장 선생님 데서 한번 침도 맞고 약도 한번 썼습니다.
1: 예.
12: 그래서 좀 많이 나사졌는데 한번 좀 더 예를 하던 해서 그랬는데
1: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4: 예, 길태중이 문진부입니까?
1: 예.
14: 예, 저는 예 한동안 다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이래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중약도 쓰고 지금 나이 나아졌습니다.
1: 예.
14: 기도 바빴습니다.
1: 예.
14: 근데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괜찮은데
1: 예.
14: 한번 중약을 더 써보려고
1: 예.
14: 예약하다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14: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5: 네. 제가 정의사를 찾습니다.
1: 무슨 정황입니까?
15: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고 아무래도 머리 아픈 게 그 발부터 어깨가 아프면서 머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1: 예.
15: 네. 그래서 심할 때는 막 메스껍기까지 했어요.
1: 예.
15: 네. 그래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발에 침을 맞았는데
1: 예.
15: 메스꺼운 거나 머리 아픈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1: 예예. 예.
15: 네, 그래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치료 조금 더 받고 싶습니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5: 네,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15: 예, 감사합니다.
1: 예.
15: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빵칼이 형성된 것이 예,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동맥강이가 점차적으로 예, 돌봐집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혈액 유동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의 최양의 혈이 부족해지고 산소가 마저 결핍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납니다. 신교통 현상이 있고 이 문제를 우리 말이죠. 대대째 해결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신지건설한데 신경색이 온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지금 뇌를 하고 있는데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말이죠.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세가 엄중한 이런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최소의 처형 상태가 오래되기 때문에 심장이 확대되거나 심근이가 말이죠. 뺨보에 열거진단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심장 공능이가 점차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이학상에서는 심력쇠갈증이라 합니다. 이때는 사실 말이죠.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자기들로도 말이죠. 맥을 짚어보게 되면 내 맥이가 어째서 일이 빨리 뛰는가 또 어떤 분들은 일이 늦게 뛰는가 이거 같아서 하늘로 심리스창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최소의 최양하기 때문에 늘상 머리가 말이죠. 어지럽거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 머리는 어째 늘상 뻥에 있다. 이러면서 머리에서 말이죠.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어떤 부에서는 어떤 분들도 귀에서 말이죠. 소리가 나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건 문제는 이 관심병이 말이죠.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발병률도 높은데 또한 말이죠.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이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속에서 이 관심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뇌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노년 분들 지금의 연령 단계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좌우의 사람들도 이 관심병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인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족사에 부모님들 속에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말이죠.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로 쌍고증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지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 관심병이라든가 기타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잘 인기되니까 꼭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상에서의 담배를 말이죠. 반가워하는 분들, 술을 과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관심병이나 심혈관계통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 이야기에 태아민

0: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말이죠. 체질에 비해서 이 관심병이라든가 심혈관계통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험인소들을 꼭 절대적으로 공제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쌍거증의 고혈압, 고혈지 상태, 고혈당에 그리고 우리 음식 습관상에서 특히 포근폭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죠 음식 습관을 꼭 고쳐야 합니다. 평소에 말죠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말죠 자기 몸에 맞는 과일을 말죠 자주 드시고 절대적으로 너무 작게 드시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말이죠 이러한 음식들을 좀 절제라는 것이 이 관심병이라든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꼭 전문가들이 말이죠. 지도 아래에서 자기 몸에 알맞는 운동을 말이죠.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죠. 적합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뚱뚱한 분들은 꼭 말이죠. 체중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 담배를 끊으시고 술은 드시되 적당히 드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주약에 말죠 심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심리 수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이런 숙청량 원장이라 이런 말자림 상경님이 풍부한 분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맥을 짚어보게 되면 말이죠 빨리 뛰는 분들도 있고 늦게 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복잡해야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예, 내일로 박인덕 주임을 좀 예약해 주세요.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네, 어전 박인덕 주임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0: 예, 무슨 증상입니까?
2: 경제 허락에 대해서 모질 아플 때마다 가 보이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내일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2: 예, 알고 있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수월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네. 이 심리수창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증상상에서는 늘상 말죠.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특히, 신질하는데 두근다거린다, 내 가슴이 어째 이게 자꾸만 두근다거리는가 이런 증세를 말죠 보입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머리가 어지럽고 어떨 때는 말죠 앉았다 일어나거나 길을 걸을 때 말죠 옌첸 파흐이라는데 앞이 새까매 난단 말입니다. 이 증상을 말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하늘로 위인죄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번져진단 말입니다.
1: 네.
0: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0: 예, 예.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부민 중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복지로 발전소 홈 인형경제발전봉사 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2: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에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변경 연선의 특색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한 것을 견지하면서 부민 대상을 다양하게 배치해 증수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하는 바 여러 특색 향촌들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치부 새 경로를 모색하면서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족 민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뜰은 깨끗하며 논에는 벼바다가 넘실대고 소형기차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촌역사관, 특색민박, 무형문화재 체험관, 커피숍 등 다원화된 업종이 지속적으로 완성되면서 뜨거운 향촌 관광 열기가 촌민들의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논 풍경 관람 잔도, 휴식 정자, 조공 삭도 관람차 등 관광 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족 전통 가무 공연과 민속 문체 활동 체험을 상시화해 향촌 관광 경력 모식을 풍부했으며 견학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된 견학 과정을 맞춤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광동촌은 생태관광, 민속체험, 견학실천, 휴양건강양생이 일체화된 향촌관광 목적지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산업면에서는 마을의 171헥타르의 논자원을 통합해 규모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 재배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맛있다, 해란강 어미 등 유기입살 브랜드를 육성해 입살 가격을 높이고 농민들의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천진관광객 조혁단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왔는데 매우 짙은 향토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도 보았는데 공기 중에 벼의 향기가 극했습니다. 이곳의 주먹밥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입살이 정말 향기롭고 건축물도 민족 특색이 짙으며 관광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기차나 허수아비 같은 인증사진 촬영 명소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촌민 왕뢰입니다. 저는 광동촌에서 11헥타르의 논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1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광동촌의 관광업도 비교적 발전해 해마다 1,500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동촌의 벼 연구개발기지에서 잡벼 육종 일도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동촌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광동촌의 집채 수입은 2015년에 10만 원에 불과하던 데서 지금은 연간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서기이고 광동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광동촌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힘써 들어주었습니다. 1차 산업 면에서 우리는 토지 료전, 합작사 경영, 입살 판매 및 보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촌 관광 관리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조공 삭도 관람차, 계락원, 논 관광을 중점적으로 건설했으며 촌민들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5년 광동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초과했고 촌민 1인당 수입은 2만 4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마다 맞춤형 대책으로 다원화된 부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에서는 집채 자원을 활성화해 태양광 발전 수익, 온실 임대, 토지 료전, 방조 부축 대상을 통해 집채 경제를 장대시켰습니다. 2025년 류신촌의 집체 경제 수입은 33만 여원이었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5,000원으로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공익성 일자리, 드락경제, 전자상 거래 생방송, 온실 산업 대상 등 증수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안정적인 증수를 1층 보장했습니다. 연계시 조양천진 류신촌 당지부 서기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려평입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집 앞뒤의 텃밭에 감자, 고추, 콩 등 경제 작물을 심도록 적극 경계하고 남은 부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안계는 촌민들이 촌내 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도왔으며 촌민들의 유휴 가옥을 외지 촌민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촌민 손소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에서 종자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하는데 한 포대당 2, 3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14헥타르를 다루면 한 해 4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안계는 온실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150원씩 받는데 한 달 남짓 때라면 5천여 원을 봅니다. 마을에서 배당금도 나누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1,270여 원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 전 농민들의 증수 경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증수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곡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온실 경제의 빠른 발전, 향촌 관광 열기 고조 등 긍정적 요인의 견인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주 농민 경영성 수입은 6,182원으로 총 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토지 류전 수입과 유휴 택지 활성화를 통해 재산성 소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정돈에 힘입어 장부 외 토지 유상 사용을 실시했으며 해농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혜택으로 대중의 이전성 수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동기 대비 636원 늘어난 8,831원이었고 증가폭은 7.8%로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농금 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입니다. 연초일에 우리는 농업적합산업대상발전, 집체경제발전장대, 신흥경영주체견인, 취업일자리 개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전방위적 다원적으로 높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 농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법치료발전수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강연단 설립, 전문 강연, 좌담, 질의응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우리 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 선전 강연단 초빙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 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 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촉진법과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 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 등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연변 중비 생태농업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조균강입니다. 선전 강연원으로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점을 더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 광고만 민영경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견정히 하고 주동적으로 담당 자규하며 사회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이끌어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과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력,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에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장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조당위 통전부 2처처장 리민입니다. 조당위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 강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 주 민영경제 발전 실제에 입각해 기업 발전의 난점, 운영의 통점, 조난의 막힌 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회와 기업이 진입하는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 주 민영경제 통전사업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으며 우리 주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비공유제 기업 분진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2: 2026년 해외 중국어 매체 길림성 취재팀이 23일 우리 조를 찾아 취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해외 중국어 매체의 대표들은 첫 역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아 문화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설원의 인솔하에 해외 중국어 매체 대표들은 연변 박물관의 여러 전시청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들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통해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여러 민족 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 단결 분투해온 빛나는 역정을 깊이 요해했습니다. 보르두갈 신보 사장 마려메입니다. 박물관은 참관하기 전에는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내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간 후 제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풍경과 음식이나 오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변의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활동의 우리 조 일정은 이틀간으로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춘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해외 중국어 매체의 국제 전파력에 의탁해 우리 조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대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3: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의 도문시 월청진 일생 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운영에 들어가 변경 연선의 특색 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 낭만적인 혼인 연애 주제 경관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변경의 산수 풍경과 고풍스러운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변경 정취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연변 문화 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양려 씨입니다. 자가운전으로 왔는데 연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의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참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 유치 변경 문화 관광 대상으로 도합 5,38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정부와 기업의 협동 건설 모식을 채택했습니다. 풍경구는 혼례식 공방, 사랑의 징표 거래소, 관광객 집산 중심 등 특색 경영 모식을 구축하고 주제 경관, 문화 관광 장소 및 기초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 주제 IP를 구축한 풍경구는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새로운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바 도문 변경 관광 상품 공급을 일정 풍부히하고 변경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의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부지 면적이 3만여 평방미터이며 발해 문화 여행 촬영과 연변주에서 유일한 와이어 비행 공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공연이 대략 9개이며 와이어까지 더해져 다른 풍경구들과 차별화됩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특색 IP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경 생태와 민속 자원을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면서 도문의 변경 관광 명함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2: 환절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가 야생균류의 대량 생장 번식에 적합하면서 현재 독버섯 중독 다발기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에서는 안전제시를 발표해 야생 독버섯 중독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야생 버섯은 종류가 많아 육안으로 독성이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식품감측과 사업일꾼 전하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색깔이 화려한 버섯에만 독이 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독이 없다. 고온으로 익히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늘로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등 관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대중을 오도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독버섯은 외관이 평범하고 은폐성이 강해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독된 후에는 특효 해독약도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식용한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계속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하림입니다. 모르는 야생 버섯을 캐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은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로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며 절대 지체하면서 관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남은 독버섯 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남겨 진찰을 받을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3: 2026년 연변주 중로년 무술운동대회가 23일까지 이틀간 연결시 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체육청회, 연변주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각 현시의 무술 애호가들은 중화 전통 무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중로년층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풍모를 과시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온 선수 258명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메달 212매, 은메달 113매, 동메달 58매 등 총 410매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2: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라운드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최신 추산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예상 인상폭은 한 톤당 400원과 385원입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1리터당 32전, 95호 휘발유는 1리터당 34전, 0호 디젤유는 1리터당 33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축구연맹 전 경기 일정과 경기 제도 배치에 의하면 두 차례 준결승전은 홈장 원정 경기 2차전 대결 모식을 계속 실시하며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9월 5일에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9월 11일에 심양 대표팀 대 장춘 대표팀, 9월 12일에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9월 19일에 장춘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한국 중에 각광을 받는 음식의 하나로 옥수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 조리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옥수수를 삶아 먹는 것입니다. 옥수수 껍질을 제거하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매력적인 향기 풍겨나오기 시작하면 젓가락으로 옥수수를 꽂아 즐겁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옥수수를 드실 때 흰색 옥수수 배아를 놓치지 말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배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옥수수 속 작은 보물이라 불립니다.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혈당 안정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한 끼 식사에 포함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끼 식사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며 변비를 예방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죠.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면 체액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흰쌀, 찐빵, 꽃빵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찐 옥수수는요,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주식 일부를 옥수수로 대체를 하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시력을 부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을 하며 야맹증 등 눈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으로 인한 눈 손상과 망막 손상을 막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망막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시기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질병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도 잘하고 체질에 알맞은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자구로부터 양생학에서는요 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봤습니다. 국내외 대량적인 자료가 증명하다시피 100세 이상 노인들이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 활동을 해왔으며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힘에 알맞은 활동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운동은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운동 시에는요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근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안전하고도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생명은 운동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해주고 노쇠를 지연시키면서

0: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로인들은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은 로인들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우리 운동학적 측면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인 우리 체력도 환경이라든지 년령이라든지 생활습관의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증진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로인님들은 나이가 들면 따라가지고 우리 노화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체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적절한 신체 활동과 자신이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이 우리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우리 운동은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을 증진시켜가지고 우리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우리 로님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동력기관인 심장의 기능은 물론 호흡기인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 우리 규칙적 운동은 로님들이 신경계 발달과 근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경계는 로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경계는 신체로 하여금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내부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인 운동은 로님들에게 근지구력 향상을 높여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 적당한 운동은 신체나 정신상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우리 대표적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노인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몸속에 우리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로인들이 만에 곳이 많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관절이나 인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제고나 정상적인 생활 유지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료인들은요, 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걷기 운동 외에도 어떤 운동이 의료인들한테 적합한지 전문가의 건의를 듣고 싶네요.
1: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로님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우리 노화 과정에 의한 로님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신체 상황이나 운동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 목표에 따라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하자면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우리 로인들이 운동의 목표는 우리 지구력의 향상이라든지 신체 가동 범위와 유연성 개선 그리고 근력을 향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심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근육군이 동원되어 되는 운동과 반복적이면서도 동적인 운동이나 혹은 지구성이 강한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지구성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걷기라든지 뭐 상당히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등산, 계단 오르기, 또 수영, 태극권,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 종목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유연성 증진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깨나 고관절 부위 회전 운동과 같은 큰 근육군이 사용되는 운동이 적절하겠고요. 여기는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수영 종목과 같은 운동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좋은 운동 종목은 남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운동 뭔가 뭐저 효과가 좋다고 볼 수, 나와 있고요. 여성은 등산 운동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노인들은 보게 되면 등산이라든지 걷기라든지 테니스, 체조, 근력 운동, 수영 수로로 건강 척도 점수를 유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0: 반영된 반면 우리 남성 노인들한테는 우리 자전거가 제일 최고인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영이라든지 등산, 골프, 탁구, 걷기, 달리기, 테니스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 타기나 등산 운동이 노인님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인님들의 관절 때문에 등산 운동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걸으면서 실시하는 가벼운 팔다리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을 개선시켜주고 근력과 근질량을 증가시키기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골연화증 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류와 같은 운동을 노인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건강 장수하려면 자신 몸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과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늘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수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이가 40대를 넘어서게 되면 매년 한 대략 한 1% 정도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면 우리 100세가 되면 한 40%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근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장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래, 오에서 소개한 운동 종목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노인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체 근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의 조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정화 효과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등산을 하게 되면 뭐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기분이 상쾌해진다든지 뭐 이런 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원인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노인들은 등산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에 불편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산행을 진행한 후에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씩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기능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땀이 많이 나는 체질로 한다면 등산에 앞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운동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운동 직후에 일정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전거 타기는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중력 부하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한테 적합하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척추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우리 페달을 밟으면서 척추가 이상적으로 위로 굽어져가지고 골반을 들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당한 운동은요 건강 장수에 도움을 주지만은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뭐 이런저런 소식을 또 접하지 않아요? 뭐 중청년들도 좋고 노년층에서도 갑자기 운동 경련을 하다 보니까 뭐 운동 그저 헬스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체력 활동하다 보면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간혹씩 보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과한 운동해서. 그래서 노인들은 어떤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요.
0: 우리 노인님들 운동도 그렇고 우리 운동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가 제일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이걸 찾는 게 참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그거든요.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님들이 건강장수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에는 노화 과정에 의한 노인님들이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님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노화 현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신체적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골질량, 골밀도가 감소해가지고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가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의 운동은 노인님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결합 조직이 밀도가 높고 인대와 근이 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보다는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근질량 감소되고 신경계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사와 반응이 시간이 좀 느리게 됩니다. 노인님들은. 이 같은 노인성을 인해가지고 또 이런 약점 때문에 노인들이 젊었을 때 유연성과 탄핵성을 감소되고 조직이 허약해지며 조그만 사건에도 상해 같은 우리 이런 위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너무 갑작스럽거나 또 불규칙적인 이런 운동은 노인들에게 운동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안전하면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낮은 강도의 저충격적인 운동이나 큰 근육군이 동원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아, 이 적절한 운동, 뭐 노인들의 운동 시간대라든가 또 시간 길이 그리고 강도 등 면에서도 참 주의해야 할 점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운동화지 처음에서 볼 때 런드리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개인이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 운동 종목이라든지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 운동 기간 이런 또 운동 단계를 이렇게 우리 뭔가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의 강도는 대상자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운동 능력이 한 50% 정도의 뭔가 뭐 강도를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도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목표 심박도를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목표 심박도수는 최대 심박도수의 한 60%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데 우리 운동할 때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린다면 보통 한 1분에서 130에서 140 정도의 심박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우리 운동 빈도를 말씀드린다면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할 때 러닝들이 중등 강도 예를 들어서 60% 정도의 우리 운동 강도를 정도로 우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운동으로 신체를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 낮은 강도의 운동을 적합한데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가지고 심박동수가 분당 우리 정기 운동 가운데서 그저 100회 정도 또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본동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본동에서 우리 접촉성 운동, 경쟁적 신체 활동,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우리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동작을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더울 때는 우리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야외에서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추울 때는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 강도 등면에서 주의해야 해 주시고요. 노년기에 또한 보게 되면요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어떻게 운동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노인들 가운데서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 의사회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운동으로 볼 때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형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향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우리 가벼운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또 등산 오르막이 높지 않은 이런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태극권, 요가와 같은 이런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우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마에 땀이 약간 흐를 정도라든지 등이 등에 우리 땀이 약간 배릴 정도라든지 약간 숨이 찰 정도 이런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근대 운동

0: 을 겸해 가지고서 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대에서도 잘 되고 기초 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 수치를 내려준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님들도 근력 운동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근력 운동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따른 현상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220에서 본인 나이를 들어주게 되면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심박수의 우리 얼마 정도를 하게 되면 되느냐면은 한 40% 정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또 우리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운동 시 우리 심박도 수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는 일반인들은 130에서 1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120 정도라도 뭐 상당히 뭐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성질환에 따른 우리 지속 가능한 운동 형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이 적당하겠고요. 우리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에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 조금 힘이 약간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의 우리 운동 종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만성 질환 경우에는 좀 운동 강도도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지요. 자기 신체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은요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운동 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심장이 건강하지 한지 아닌지 사실 운동으로도 우리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운동 중에 종종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놈들은 운동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장 건강과 운동은 불가피면이 우리 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엔진으로 불리며 그 건강 여부는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천연약으로서 둘 사이에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 나타나 있습니다. 심장의 우리 범프작용은 인간의 생명유지의 근원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풍부한 혈액을 전신의 각 부위로 전달하여 생명의 정상적 작동을 유지하게끔 하는데요. 건강한 심장은 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며 몸 구석구석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환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이 작업 능률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산이라든지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근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심장이 뛸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운동은 관상동맥의 확장을 촉진하고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중 여러 가지 시료를 보내는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전형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아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숨이 막혀 지나치게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운동할 때 호흡이 곤란하며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게 되고 이는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기인이 전화되어 폐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무거운 물건을 누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운동으로 인해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은 심장문제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중 심근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 회복을 아주 느리게 됩니다. 운동 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회복 시간이 현장이 길어진 현상은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심장은 신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가지고 근육에 저산소증이 나타나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생기면서 리듬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 중 심박동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져 운동 강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 중 자수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부정맥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운동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 부종이나 혈액 정체와 같은 우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후 우리 하체라든지 특히 발목의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애를 갖고 있는 원인들인 운동 종목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 면에서 중등부하 이하로 운동을 해가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운동 시간과 시간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건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노인들을 보면 운동 시 수분 보충에 있어서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연구 대상에 의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 노인이 무더운 우리 여름철에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따라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온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은 콜로로스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화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압 변화는 노인이 연약한 혈관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흔드는 것으로서 우리 벽에다 다시 한번 우리 강하게 차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노인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여름철에 잘못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점막을 우리 불에 굽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원래 약한 심장에 다른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운동하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인들이 물을 마실 때는 균형 잡힌 수분 섭취 습관을 길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매번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15도 이상. 온도. 그리고 우리 온수라고 한다면은 40도 이하의 온수. 뭐 이런 정도의 우리 뭔가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요령을 장악하고 해야 스스로 뭐 자기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운동 전에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어느 계절이든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에 반드시 계절에 따른 우리 날씨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쾌적한 운동 복장을 선택해가지고 착용한 후에 운동 준비 운동과 같은 우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우리 계절의 변화와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비해가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좀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서 진행하는 우리 준비 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물론 우리 발목이나 무릎, 허리, 어깨, 목 이와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우리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단백질을 생기는 우리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노인분들이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이 참 중요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계절이든 물러나고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박동수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정수술을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기운동도 우리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으로 한다면 정기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0: 다른 기술에 비해 소해드린 시간이 다소 짧겠고요. 대략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하게 되면 또 적겠고요. 운동하는 측면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운동은 준비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준비운동은 신체 부위에 따라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이런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정리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늦춰가지고 우리 심장 박동수가 우리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심장 박동수인데 심장 박동수가 한 바퀴 정도 또 그 또는 그 이하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우리 정리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비가 온다든가 실병을 앓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실내 운동을 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뭐 허락되면은 우리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집과 같은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운동화주로 말씀드린다면 실내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노인들이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책상이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의 우리 다리 운동도 있는데 이 같은 우리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저게 우리 이런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좀 비틀거리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걷는 분들은 두 손을 허리를 잡고 두 발로 곧게 선 자세를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틀거리며 걷는 분들이 우리 이런 뭔가 걸음 자세를 우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이게 한 가지였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무릎이 좀 뻐긋하거나 우리 아프다든지 또 무릎을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릎을 우리 선자리에서 뭐냐 하면은 허리에 우리 손을 잡고 선자리에서 뭐냐 무릎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무릎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겠고요. 또 계단을 오를 때 힘들다고 한다면은 또 계단을 오를 때 물론 다 힘들죠. 그러니까나 이럴 때 좀 오르기 때는 오르기 전에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옆으로 이래서 벌렸다 뭔가 가뒀다 벌렸다 가뒀다 이런 운동을 몇 번 한 후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덜 힘듭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면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님들이 뭐 앉았다가 또 일어날 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잡아야 또 뭐 일어나가는 일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좋기는 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하면 좋으냐 하면은 뭐 벽을 짓고 뭐 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뭐냐 하면은 꼬타퇴 다리를 높이는 네.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뭔가 뭐 저 힘이 드는 걸 좀 뭔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서 또 뭔가 뭐 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허리가 뭐 지부도하다든지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뭐 양팔을 뭐 허리에 대고 뭐냐면은 허우 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뭐 저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실내 운동을 자주 하는데 간단한 운동에도 하고 우리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 추천하는 바인데 네. 저도 이런 운동을 자주 합니다. 위에서 우리 말씀드린 종사들은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오늘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후나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노인들은 운동 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 운동을 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0: 그래서 우리 하는 게 좋겠는데 본운동에서는 보통 우리 접촉성 운동이라든지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나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이라든지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다면서 하는 운동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을 중간중간에 우리 삽입함으로써 우리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탈수나 탈진, 일사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고혈압이나 혈중 열증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노년기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 잘 듣고 갑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 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과 이러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운동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아주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인체 여러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 노인님들은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늘 즐겁고 웃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